0: 오늘 첫 곡으로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들으셨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할 텐데요. 먼저 머니마마들, 우리 중전마마 아니고요. 머니마마들이신데 일단은 한 분만 도착하셔가지고 네, 재무전문가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네, 오늘도 대구에서 와주신 거죠.
1: 그렇죠.
0: 와, 대구 하면 이제 대프리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진짜 덥기로 유명한데 네. 직접 느끼시기에는 뭐 대구의 여름이랑 뭐 서울의 여름이랑 뭐 이런 차이가 있다.
1: 일단 뭐 대구에서는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대구는 여름. 이거 너무 길어요. 여름이 너무 길어서. 아. 일단 사계절에 여름이.
0: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 아. 비중이 너무 큰 거 여름에 갖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네. 그러잖아요. 대구에서는 33도, 34도 요 정도 더위는 뭐 조금. 선선하네.
0: 선선하네. 진짜로.
1: 네. 한 38도 정도 돼야지 아 여름. 아~ 진짜 여름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 38도요? 네. 야,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선선하네.
1: 네, 거죠.
0: 그런 거네요. 말씀드림과 동시에 우리 권미아 팀장님도 당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죠. 아,
2: 서울은 확실히 차가 좀 막히네요.
0: 더운 게 문제가 아니다. 서울은 차가 많이 밀리더라.
2: 네.
0: 예, 우리 권미하 팀장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상담 원하시면 앞에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은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아침 9시 재방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받지 못한 대금이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가운데 5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기업이 40%를 넘었고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정산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고 있다는 응답이 98%로 조사됐는데요. 피해 업체들은 원부자재 구입비와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이 밖에도 운영자금 부족과 인건비 지급 지연 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 적금 가입이 시작되면서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죠.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에서 3%포인트를 더해서 최고 연 7에서 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우대형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고 연 19%대 단리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추가 우대금리와 경품 행사를 내세워 가입자 확보에 나섰는데요.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포인트와 상품권, 가전, 숙박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카카오뱅크도 관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미래 적금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제품 구매 고객에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지역 상권과의 상생 확대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군인과 경찰, 소방관, 교정 공무원 등 이른바 K히어로 고객에게는 추가 10%의 혜택도 제공되는데요.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편의점 등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 혜택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가 이어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로 출동합니다.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 갱신형 보험 무조건 바꾸는 게 답일까? 입니다. 흔히 뭐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60대 후반 사연자님의 보험 점검 사례를 통해서 갱신형 보험에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비갱신형 전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를 앞둔 시기에 보험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미에 사는 60대 가장입니다. 주중에는 화학제품 회사에 다니고 주말이면 과수원을 돌보는 소위 5도 2촌 생활을 하고 있죠. 주변에서 강철 체력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강 걱정은 늘 뒤로 미루고 살았는데 요즘은 부쩍 힘에 부치네요. 해마다 싱싱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를 보고 있으면 갈수록 시들해지는 제 몸과 비교돼 괜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제 친구들도 하나 둘 병원 시세를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전 동창들과 모처럼 술 한잔 하는 자리였습니다.
2: 야야, 이들 소식 들었나? 영수 그 자식 지난달에 위암 수술했다 카더라. 광수는 심장에 스탠드까지 받았다 카대.
3: 아이고야, 우리 친구들끼리 봉투라도 좀 걷어가 병원비 보태줘야 되는 거 아이가. 아프면 일도 못할 낀데 웃자노.
2: 그래도 영수 마누라가 워낙 꼼꼼해가 보험금을 좀 받았다 카더라. 근데 광수 그 자식은 맨날 보험은 다 사기다 이카지만 이번에 단단히 후회해야 돼. 태어나자마자 대리운전 알아본다 카더라. 야, 우리도 이 카다 훅 가는 거 아이가 한순간에.
0: 그날 집에 와서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증권을 꺼내봤습니다. 저는 1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갱신되면서 지금 보험료가 월 16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올해 초에는 설계사 권유로 종합보험도 하나 가입했는데 이것도 월 2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제 나이와 형편에 맞게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56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올해 20살 된 늦둥이 아들 보험은 또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드립니다. 이게 평소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도 주변에서 이제 하나둘 아프다 이런 얘기 듣게 되면은 보험증권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질병관리청과 국가통계를 보면요. 그 40대 이후부터 30대 질병 발생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시작하고요.

0: 6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험 상담에서 흔히 말하는 3대 질병이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특히 그 사연자분님처럼 60대 후반이 되면 주변에서 뭐 암 수술을 했다, 뭐 스텐트 시술을 했다, 뭐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런 얘기 실제로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1: 그러니까 이 60대가 되면 암에 대한 걱정 같은 것도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렇죠. 뭐 암은 40대부터 진짜 확률적으로 많이 증가를 해서 60대 이상이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도 암이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20대에서 40대 정도는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은 하는데 사연자님처럼 60대는 실제로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께서 이미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1: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자님에게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보장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최근에 또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입 내역이 어땠습니까?
0: 네, 저희가 직접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현재 사연자분은 근데 1세대 실손보험이 약 16만 원대로 납입 중이셨고요. 그 90세 만기에 갱신형 종합보험이 22만 원대로 가입되셨어요. 그 내역으로는 그 암 2천만 원, 뇌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각각 1천만 원씩, 그리고 상급 2대 주요 치료비 1천만 원, 그리고 간병비가 같이 있으셨는데 요거는 일반 병원 기준으로 1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해당이 안 되셨고요. 간호통합 서비스는 5만 원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되셨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가입해 주신 상해보험이 하나 있으셨고 그리고 3만 원대 운전자보험에서 총 4건, 거기 다 합해서 한 4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거든요.
1: 45만 원이면 좀 적은 금액은 아니고 하여튼 뭐 어쨌든 보장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뭐 골고루 3대 질환에 간병비까지 이렇게 나쁘지 않나 보이는데요.
0: 맞습니다. 사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장이 당연히 중요한 건데요. 그 언뜻 보기에는 고루 잘 갖춰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희가 증권을 열어보니까 이 모든 담보들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으셨어요.
1: 예, 갱신형. 이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고 우리 팀장님들이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갱신형이 적절한 선택이 되는 겁니까?
2: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형이 다 나쁘다, 비갱신형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대질환에 최근에 병력이 있다 이러거나 아니면 수술 횟수가 잦아졌다 해서 보험사에서 인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당장에 일단은 대비를 해놓으셨다가 갱신형을 선택해서 이후 일정 기간 어느 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 비갱신 쪽으로 한 번 더 갈아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변경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갱신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일정 기간이 뭐 아무 일 없이 경과를 하면 인수를 해준다거나 담보가 조금 더 뭐 확산이
2: 그렇죠.
1: 뭐 그렇게
2: 네.
1: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갱신형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있다. 그럼 그 외에는 또 갱신형을 선택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연령이 중요한데요. 고연령일 경우에는 비갱신으로 가입이 어렵다거나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갱신형으로 우선 필요한 보장만 준비를 하시는 게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액의 뭐 항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상품 자체가 얘는 비갱신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일단은 준비를 하셨다가 일정 기간 동안 꼭 필요한 위험 대비하셨다가 나중에 그런 갱신형으로 충분히 이용해서 갈아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뭐 가입 나이도 그렇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현재 경제 상황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네요.
2: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상담할 때도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바꾸세요 이런 전문가들은 없을
1: 없어요.
2: 거예요.
1: 네. 네.
2: 고객님의 연령과 건강 상태, 앞으로 소득 계획까지 이렇게 맞춤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 반대로 저희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20대에서 50대처럼 아직 경제활동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우리 사연자님은 67세시라고 하셨고 현재도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2: 그렇죠. 근데 나이만 본다면 갱신형이 유리할 수도 있는 나이긴 해요. 그런데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큰 질병이 일단 없으셨어요. 그리고 기존의 갱신형 보험보다 좀 더 보장을 넓혀서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하셔도 지금 현재 납입하고

0: 계시는 보험료 수준으로 충분히 전환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갱신형으로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으신 분이셨고요. 네.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신 갱신형 보험도 가입한 지가 1년 정도 안 된 상태라서 앞으로 계속 이 보험을 끌고 나간다 생각했을 때는 총 납입 보험료 따져보니까 지금보다는 지금이라도 비갱신으로 변경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죠.
1: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데 이제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셨던 거네요.
2: 맞아요. 그래서 현재 보험료 수준이라면 차라리 비갱신으로 이제 보장을 더 넓혀서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연자님께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해 주셨는지.
2: 우선 갱신으로 이제 부담되던 1세대 실손이 16만 원 정도 나간다 하셨어요. 그거를 5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해드렸고요. 그 종합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비갱신으로 했고요. 암 2000에 뇌허혈 각각 1000 그리고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적용되던 2대 주요 치료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사실 뇌랑 허혈성은 일반 병원도 많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병원이든 보장이 가능한 일반 2대 주요 치료비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 빠져있었던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완하고 그리고 기존에 종합에 포함되어 있던 그 일반행 기준 10만 원이라고 했다. 아까 간병보험이 있었죠. 요걸 이제 일반 병원 기준 20만 원까지 확장을 하고요. 간호통합 서비스도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그리고 아예 빠져 있었던 요양병원까지도 5만 원까지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0: 추가적으로 3만 원대 가입 중이셨던 운전자 보험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만 원대로 조정을 해드렸는데 우리 머니특별시 애청자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변호사 선임비가 5천만 원에서 대부분 신급별로 500만 원 한도 조정이 되었거든요. 방송에서도 많이 여러 번 짚어드렸는데 네. 현재는 신급별 500만 원이 아닌 변호사 선임 현물 급부 제공형으로 구성된 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변호사 선임비의 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고 보장 내용도 일단 좋아졌지만 우선 비갱신형으로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주셨습니다.
1: 야, 이거는 띄울기도 힘드네요. 변호사 선임 현물 급부 제공형.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뭐가 기존에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어떻게 달라요?
2: 사실 최근에 그 운전자 보험에 이제 상담하실 때 간혹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 사실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내가 먼저 변호 비용을 내고요. 네. 보험사에서 청구해서 받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요 변호사 선임 변호사 현물 급부 제공형은 보험사에서 직접 변호사를 연결을 해줍니다.
1: 아, 제가 변호사를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2: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좀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렇죠. 네. 예, 과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최대 5천만 원까지로 경쟁적으로 보장 금액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보험사들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손해율이 너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급별로 한도 적용을 해서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찰 조사 단계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거는 더 좋아진 점이죠. 네. 그렇게 했지만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좀 축소가 됐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변호사가 직접 선임을 해서 나간다. 이런 급부 제공형으로 가입을 했고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근에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 가입이나 뭐 갱신 앞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 노후 준비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도와드리셨습니까?
2: 네, 저희 사연자님은 현재 회사도 다니고 주말 농장하시면서 사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향후 3년 뒤쯤에 퇴직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연자님의 연령이 67세이시다 보니까 개인연금 만족도를 높이기에 사실 월 납입액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 나중에 필요시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지만 그 늦둥이 자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녀의 네. 목적 자금 용도로 10년 이후에 비과세 130% 10% 환급되는 상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0: 그리고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 나이 19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담보를 포함해서 90세 만기로 13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자녀보험도 납입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보장 기간 자체를 늘리기를 원하셨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건강체 어린이 보험으로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그 안에 이제 구성 특약을 보면 암 5천만 원, 내심 질환 각각 2천만 원씩 주요 치료비, 암과 순환계 주요 치료비 각각 넣어드렸고 수술비도 1에서 5종 수술비를 최대 가입 금액 1천만 원으로 해서 뭐 월보험료 12만 원 수준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1: 예. 이 어린이 보험은 몇 살까지 들 수 있어요?
0: 일단 보험사마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보험이 다 출시가 돼서 어떤 보험사는 15에서요 35세까지 되는 보험사도 있고 보험사 상품마다 굉장히 어린이 보험이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1: 근데
0: 돼요.
1: 근데 어린이 보험이 뭐 특별히 더 유리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0: 그렇죠. 뭐 일단은 보험료 측면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맞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어린이 보험과 어른들의 보험은 약간의 납입 면제의 조건도 달라진다. 납입 면제의 조건이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도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납입 면제를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위험분담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없지만 어떤 보험사 중에서는 일부 보험사는 갑상선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할 경우에는 또 납입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보험 나이 19세시니까 그렇게 어린이 보험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유리한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도와드렸고 흔히 이제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니까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갱신형 보험도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당장 필요한 보장에 따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반대로 건강 상태 좋고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비갱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또 앞으로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님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보장은 넓히고 보험료 구조는 좀 안정적으로 바꾸는 그 방법을 도와드렸고요. 늦둥이 아들의 보험도 100세 만기로 다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둔 이 시기에는 지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느냐 이거보다 내가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이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도 내 보험 내용 나 잘 모르겠다. 보험료는 많은데 이게 무슨 특약인지 나 잘 모르겠다. 예,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소비자 민원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최유리의 노래 준비했어요. 살아간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오늘 첫 번째 민원입니다. 0098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50대 버스기사입니다. 긴 시간 운전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늘 문제입니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으면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4, 5번 허리뼈 쪽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만 받으며 버텼는데 최근에는 통증이 다리저림까지 이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신경차단술도 두 차례 받았지만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추간판 탈출증 가능성이 있어서 통증이 계속되면 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수술을 하면 일을 쉬어야 해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걱정되는데 현재 저는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고 실손 외에 받을 수 있는 수술비나 진단비 보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술 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허리 통증을 참고 매일같이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시면 통증이 뭐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허리 디스크는 운전하는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1: 네, 허리 디스크 너무 힘듭니다.
2: 저기도 앉아있습니다.
1: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사실 척추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탈출된 증상을 말합니다. 저거 여기가 탈출이 됐거든요.
0: 아하.
1: 일반적으로 그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지만 디스크는 구조물의 이름일 뿐이고요. 허리 디스크에 해당하는 정확한 질환명이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크. 즉 추간판은 탄력성이 뛰어나서 외부로부터 물리적 충격이 완화시켜주고 딱딱한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근데 이 디스크가 외부의 큰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튀어나오게 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을 눌러서 요통, 뭐 방사통 등의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를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2: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아있습니다.
0: 다리를 꼬고
2: 저는 아직도
0: 거를.
2: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1: 저 다리 꼬고 네.
2: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 통계를 보면은요. 매년 수백만 명의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고 있는데 특히 50, 60대가 되면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예. 예, 장시간 운전하고 사무직처럼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님들 정말 고생하고 흔한 일이 질환이잖아요. 실제로 성인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평생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만 모든 디스크 환자가 수술 받는 건 아니고요. 80%에서 90% 정도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같은 보전적 치료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0098번님은 이제 신경차단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수술 아니고 이거 일반 치료인가요?
1: 네. 저희가 신경차단술은 그 통증을 줄여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정식 명칭은 경막외 신경차단술로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0: 주 안에 들어가는 치료입니다. 다만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빠르게 통증을 줄여주는 일상복귀를 돕는 중요한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수술, 이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1: 치료가 제일 약한 게 약물치료부터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이렇게 수술, 요런 순으로 보면 된다.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로 먼저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같은 부위에 다시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방법은 달라도 수술 부위가 같다면 수술비는 한 번만 지급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수술 부위는 같은데 수술을 그 다른
2: 방법이
1: 방법으로
2: 달라요.
1: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술은 두 번을 한 거니까 두 번을 받아야죠.
2: 받고 싶죠?
1: X. X. 이것은 무엇인가요? 딴
0: 이게
1: 따다다다다.
0: 세모가 없어가지고
1: 세모예요?
0: 땡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유가 보험사별로 수술비 약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약관을 봐야 되는데 이유가 보험사별로 수술비 약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술비 지급 여부에 따라서 단순히 같은 부위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부위인지 약관상의 별개로 수술이 인정이 되는지 그 기준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죠.
1: 그게 다 보험사마다 달라요?
0: 네, 대부분의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부위에 따라서 한번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경우는 또 다른 수술로 판단해서 반복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 약관도 있다는 겁니다.
2: 최근에 제가 수술을 해봤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연자분하고 저하고 되게 굉장히 비슷했어요. 사실 저도 그 허리 디스크에 추간판 탈출 수술을 했는데요. 사연자분님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디스크에 아주 미세한 증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4, 5번 탈출증 소견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미세로 이제 구멍 내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허진되는 증상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신경차단술을 또 했어요.
1: 네.
2: 또 하고 그 이후에 안될 경우에는 절개로 현미경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진행하자고 병원에서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제가 수술 방식이 다르니 다르고 또 2차 수술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미세 소견이 있던 3번 디스크까지 포함해서 수술 부위까지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비 및 종수술비가 반복 지급된다라고 저는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각자 보험사에 이제 약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꼭 확인하셔서 지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1: 그래서 지금 몇달 전에 받으신 거예요? 회복 잘 되고
2: 저
1: 계세요?
2: 두달 조금 넘었네요. 너무 잘 됐어요.
1: 보험금 지급도 잘 받았어요.
2: 많이 받았어요.
1: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반대로 한번 수술할 때왜 이렇게 두개 이상의 부위를 또 한꺼번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러면은 이거는 뭐 수술을 한 번으로 쳐줍니까? 이거는 역시 두번안 쳐주겠죠.
0: 일단 디스크 수술이
1: 네.
0: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 했냐에 따라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네.
0: 우리 권미연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에요.
1: 요거부터 그러니까 수술 아까 신경 차단술은 수술이 아닌 거죠.
0: 아니에요. 네.
1: 근데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수술인 거예요.
0: 네. 네. 일단은 이 수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비교적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을 하죠.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절개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요.
1: 네.
0: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하면은 150만 원에서 400만 원. 비급여로 적용되면은 장비하고 로봇 포함됐을 경우에는 300에서 700만 원. 일단 최소 침습이라서 장비 비용 역량이 굉장히 비용의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병원마다 어떤 장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 네.
2: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요건데요. 그 현미경으로 병변을 확대해서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합니다. 요게 기존 내시경하고 다른 거는 아무래도 완료도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완료도가 높아서 재발률이 낮고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 절개 부위는 작게는 한 2, 3cm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내수유경 수술보다는 수술비는 조금 클 수 있어요. 그 비용은 그 건강보험 적용 시에 약 80에서 250만 원 정도, 비급여는 뭐 200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조금 큰 수술이 이제 세 번째 고객 개방형 디스크 절제술로 건강보험 적용 시에는 70에서 200만 원대인데요. 사실 저렴한 대신에 절개 부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이건 잘 시행하지

0: 않는다고 해요.
1: 대방형이니까. 네네. 어, 근데 은근히 저 제일 먼저 하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 제일 비싸네요.
0: 네.
1: 오, 재밌다.
0: 부위가 1cm 정도?
1: 아, 너무 작게 저기 하니까. 네. 어쨌든 이제 디스크 수술은 이제 단계별로 보시면 첫 번째가 내시경 수술. 이게 절개가 작고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현미경 수술. 이거는 디스크 제거 완료도도 높아서 비교적 이제 많이 시행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개방형 수술인데 이거는 뭐 비용은 낮을 수 있지만 절개 범위가 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2: 오늘 외과에 온 것 같네요. 척추 유압술인데요.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됐거나 아니면 척추 불안정한 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나사하고 케이지 등을 삽입을 해가지고 척추를 고정 자체를 하는 수술인데 수술 규모가 얘기만 들어도
1: 크겠네요.
2: 일단 커요.
1: 크겠네요.
2: 예. 네, 그래서 입원 기간도 긴 편이고 비용 처리 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400에서 1200만 원. 복합 나사하고 기구 사용할 때는 1000에서 2000만 원 이상 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있는데 보험 적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 그리고 고가 수술에 해당되다 보니까 대부분 비급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비용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 자체가 장비 역량 큰 수술이다 보니까 병원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 갭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1: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다 같은 디스크 수술이 아니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인데 0098번님이 2세대 실손보험이랑 수술비 특약이 있다고 하셨어요?
0: 네, 정확한 거 저희가 0098님 증권 약관을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 사연자님 말씀대로라면 그 2세대 실손에서 뭐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등이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만 가입 시기별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보험에 가입된 수술비 특약에서도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질병 수술비가 있다면 해당 특약의 금액만큼 보장을 받고요. 추가적으로 뭐 1-3종 수술비, 1-5종 수술비, 1-7종 수술비 그리고 N대 수술비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내시경 수술이나 미세현미경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2에서 3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척추 유압술의 경우에는 고난도 척수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최고 등급인 5등급이나 7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N대 수술비랑 뭐 16대 수술비 뭐 그렇게 맞아, 그 맞아. 보험사마다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0098번님의 경우는 실손에서도 보장받으시고 이제 종합보험 그 수술비 특약에서도 충분히 보장 받으시겠네요.
2: 네, 맞아요. 예. 네. 추가적으로 수술 받으신 병원에 따라서 수술비 이외에도 병원에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이라면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하고 또 종합병원이라면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에서 입원 1단까지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연자님도 진행하셨던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수술로 보지 않는 증권이 대부분인데 네. 그래서 실손 이외의 수술비에서는 지급 안 된다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실손만 받으시고 수술비 특약에 해당이 안 된다. 자, 허리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정말 좀 몰랐던 수술 방법까지 알려주시며 체크를 해주셨는데 디스크 수술도 이게 뭐 부위에 따라서 수술 코드나 뭐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각자의 보장 내용에 따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까지 함께 또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1호 문자 메시지 샵 0951번으로 상담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권미아 팀장님 디스크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도 했고요. 모두 디스크 다 나으셔서 신나게 디스코 추시라고 그 옆에 디스코왕 네, 들려드립니다.

0: 디스코왕 듣고 왔습니다. 1시 47분 지나고 있네요. 1878번님이 친절한 홍하나 팀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직 방송 안 끝났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6085번님은 오늘도 만리산에 오르고 있으시다고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디스크 협착증엔 철봉이 최고죠. 라고. 아 그러고 보니 이렇게 매달려있으면
1: 뭐 거꾸리 그런 것도 많이
0: 진짜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2399번님 질문이네요. 28살 남성입니다. 비만은 아닌데 유전적인 영향으로 고혈압이 의심돼서 현재 약을 복용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뚜렷한 원인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실손 가입이 어려울까요? 라고.
2: 28세 고혈압 약 드시면 굉장히 빠르시다. 그죠? 네. 근데 사실 오히려 최근에는 뭐 고혈압이나 뭐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요.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반 실손도 가입 가능성이 있긴 해요. 희박하지만 있긴 네. 해요. 그 보험사마다는 좀 다르지만 뭐 혈압약으로 인정이 되는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계신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큰 수술 이력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심장, 신장, 뭐 뇌혈관, 뭐 합병증 같은 것도 전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심사로도 충분히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실손이나 이제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일반 실손으로 한번 심사 받아보시고 안 되시면 유병자 실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0: 네.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은 네. 뭐 가능하신 거고요.
2: 그죠.
0: 일반 실손 같은 경우도 좀 넣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두드려보시고
3: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한 고객님이 그걸 네. 물으셨어요. 자기가 이제 담당하는 설계사분은 일반 실손이 안 된다고 했다 하고 네. 저는 된다고 근데 그게 일부 보험사만 있는 실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하고 당뇨를 하시면 이제 할증이 붙어서 일반 실손

0: 오늘 심사해서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일부만 있기 때문에 네. 그 설계사님 분이 이제 취급하는 보험사는 안 됐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그러겠네요. 네. 자, 8005번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 위험한 치료였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서 수술비는 못 준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나는 위험한 거를 했는데
0: 심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1: 심장이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스텐트를 넣었는데
0: 그렇죠. 예, 네.
2: 진짜 그런가요?
0: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보통 이제 우리가 풍선 확장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스텐트 삽입술 자체가 중재 시술입니다.
1: 시술?
0: 예, 아까 우리 허리 디스크 얘기를 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손에서는 당연히 지급이 되고 이거 자체도 아까 디스크와 마찬가지 가지로 보험사마다 수술 약관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급하는 보험사를 그 종수술로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고 안 되는 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하죠. N대 수술비에서는 지급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러면 내 약관에 내가 가입한 거에서는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일단은 보험사 상품명을 알아보시고 네. 언제 가입했는가. 가입 시기를 보셔야 중요하다. 돼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약관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예. 사람들이 일단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험사 공시실로 들어가시면
1: 홈페이지 네.
0: 홈페이지 공시실로 들어가시면 그 종료가 된 판매 종료가 된 것도 쫙 다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좋고 나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문의 주시면 되죠. 예. 저한테
1: 그게 몇 페이지가 돼가지고 또 찾아보기가
0: 예, 몇천 페이지가 됩니다.
1: 예예예. 예. 그래서 일단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가입하신 그 설계사 분께 찾아갖고 연락 주시고 아니면 저희한테 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보험사에 한번 문은 두드리신 것 같네요. 그래서 수술이 아니라서 지금 못한다 얘기는 들으신 것 같고요. 예, 그럴 만하다고 합니다. 아, 시술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원포인트 하나 더요? 예. 1182번님이 정형외과 갔다 왔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고관절에는 문제가 없고 허리에 염증이 있다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고관절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가 검진이 있는데 금액이 꽤 커요. 이것도 실손 보장이 되나요?
2: 실손 얘기 좀 많은데요. 그 실손 보험 가입자라면 저희가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가 진료 후에 예. 그 필요하다는 소견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그냥 혼자 의심이 돼서 해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1: 의사가 하자고
2: 그렇죠.
1: 했을 때,
2: 그러니까 의사분이 이제 검진을 하셨을 때 이걸 추가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소견을 미리 주시면 그거는 실손에서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이 돈이 되는 정 정보 가득 주셨는데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0: 네. 오늘 첫 번째 119 사연에서 갱신형 보험 다뤘었잖아요. 네. 갱신형 보험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 여력과 나의 현재 질병 이력 그리고 담보가 어떤 건지 그거 세 가지만 딱 비교를 해보시고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그것은 빨리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험료 빨리 더 나가기 전에.
1: 네네네. 자, 건턴
2: 허리.
1: 허리.
2: 관리 너무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실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제 아픈 걸 묵혀두지 마시고요. 빨리 치료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실손 이외에도 본인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부분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관리해주시는 설계사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필요한 보험들에서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꼭꼭 체크해서 네. 손실 없이 많이 보장받아가시고 바랍니다.
1: 보니까 정말 이쁘요. 보상받는 것도 이게 대학에 가는 방법이 몇천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걸 맘먹게 너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전문가들 손을 더 거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21의 UNI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수고해 주신 홍하나 권미아 팀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약 50분 전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하위 두 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비슷한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성수대교가 양방면 모두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가양대교 진입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진입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작업이 시작된 동호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남산 1호터널 도심 쪽으로 1호터널 요금소에서 태기로 2가 구간 3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라 한남 1고가부터 1호터널 요금소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십니까. 함춘호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책상 위에 작은 돌 하나를 두고 손끝으로 계속 어루만져 줍니다. 워리스톤이라는 건데 걱정을 덜어주는 돌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됐다고 전해지는 이 도구가 최근 젊은 친구들 손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안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 이 손안의 돌을 천천히 문지르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또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손안의 작은 돌이 유행이라는 건 그만큼 오늘을 애써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나마 어루만져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2016년 6월 24일 수요일 오늘 첫 곡은 하현우의 돌덩이였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나가자마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일삼멋쟁이 준님은 어제 방송을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현우 PD님 반가 출장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단골 미용실로 머리 커트하러 갑니다. 그리고 춘호 형님 교통사고 난 건 아니시고 지각이시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각이 아니고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동안 우리 함디가 해외 일정 또 잘 나가는 분들은 일정이 해외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해외 일하러 가셨습니다. 일하러 이렇게 휴가 가셨냐 뭐 놀러 갔냐 뭐 이런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시던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엄청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예. 저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해외 일정으로 인하여 제가 또 이 담당 PD이다 보니 제가 2주 동안 함디를 대신해서 여기 앞에 앉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담당 PD 김현우이고 제가 이거 하는 김에 오랜만에 하는 김에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음악의 진심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는 밤 10시였었거든요. 밤 10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전 10시라서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자, 찾아보니까. 한 2년 만에 했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 여기 자료가 나와 있던데, TBS의 어려운 상황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2024년 6월 9일에 종영되었다.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좀 지나서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뭐, 함디만큼 은 아니겠지만 한 2주 동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진행자를 누굴 좀 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구할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솔심쿵님, 그 현우 PD님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라라에서 듣던 목소리가 아닌 듯. 야, 라라 언제 뗍니까? 그 음악의 진심도 아니고. 라라면 예전에 우리 또 정현주 아나운서라 할 때 저랑 또 우리 데이브레이크의 원석 형님, 이원석 씨랑 같이 할 때인데 그때가 한 3, 4년 전인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오늘, 제가 하지만 우리 한 2주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함춘의 복송 하는 것과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크게 다른 점은 초대 손님이 없습니다. 예, 초대 손님이 없고 저 혼자 할 거고 대신 예전에 음악의 진심 할 때 했던 코너 중에 TBS 음반 자료실 기억나시죠? 그거랑 그 빌보드 차트 소개하는 거 요거는 한 2주 동안은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많이 관심 있으셨던 분들도 좀 계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그 음악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들 요즘 어떤 음악이 유행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대신 오늘은 이제 함춘호의 음감회 꾸며집니다. 신곡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3부에서 전해드릴 거고 역시 이 함춘의 복송은 여러분들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는 없고 방송을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여기 함춘호라고만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함춘호만 검색해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선곡표 보실 수 있고 또 의견

0: 사연,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노래 두 곡입니다. 김범룡 카페와 연인, 남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남이 들으셨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범용의 카페어 연인이었습니다. 6832님께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밤 8시에서 11시 공방에 그림 그리기로 오가면서 음악의 진심 애청했었습니다. 아, 물론 공방 가지 않는 날도 애청했죠. 그러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364님께서 오, 선곡의 신. 선곡의 신까지는 좀, 선곡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죠. 예. 김현우 PD님, 아, 매력 있다고 목소리가. 아, 감사합니다. 사투리도 정겹다고. 제가 그 예전에 음악 인심 할 때도 몇번그 말씀드렸었는데, 사투리를 이렇게 뭐 고치고 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사투리가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평소 하는 말처럼 방송을 해서 그 당시에 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386님께서

오늘부터 2주간 함디님 대신 앉으셨네요. 얼마 전 문자로 함춘의 복송이라 쓰고 김현우의 선달이라 읽는다고 드렸었죠. 비워진 만큼 채움의 미학도 있을 거라 믿고 2주 동안 수고하실 현우 PD님 응원합니다. 찐 애청자 필명 습작 노트 드림. 감사합니다. 그리고 4636님께서도 우리 그 TBS PD님들 모두 성우 같다고 저 말고 또 우리 PD들 중에 진행하는 사람 예전에 우리 조은영 PD 있었죠. 지금도 서울 그 마이소울 하는 깊은 산소 공달샘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날에도 맑은 물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맑은 것, 그 충실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포크송도 우리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해주는 옹달샘입니다. 이런 표현 되게 멋지네요. 이게, 4636님은, 이렇게 좋은 표현, 옹달샘을 그냥, 옹달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나름 이 함춘의 복송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어쨌든, 이 방송이 언제 탈지 모르지만, 예,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디가 없지만, 이건 꼭 해야 될게 있죠. 우리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함 퀴즈입니다. 자, 이른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2026년 주요 이곳이, 예, 이곳이 예년보다 일찍 더 길게 문을 엽니다. 제주는 오늘, 오늘이군요. 예. 그 협재와 함덕을 포함한 12곳이 일제히 개장해서 9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긴 운영 기간이 될 전망인데, 부산과 강원, 서해안의 이곳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고 합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경포대, 해운대, 협재, 이런 것처럼 바닷가에 마련된 물놀이 명소. 바닷가에 마련된 물놀이 명소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강세희 작가가 요즘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보기 드립니다. 1번 계곡, 2번 해수욕장. 두 군데 다 사실 여름철에 많이 찾긴 합니다만, 바닷가에 마련된 물놀이 명소. 요게 뭐 힌트겠죠? 1번 계곡, 2번 해수욕장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0951, 5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답 1번, 2번, 뭐 이렇게만 딱 쓰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두 줄 쓰면 또 우리 라디오 그 PD들이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좀더 높아지겠죠? 자,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요거 힌트송이 되겠네요. 예,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노브레인의 바다 사나이 함께 하시죠.

두 곡 들으셨습니다.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노브레인의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두 곡 들으셨으면 뭐 정답이 여기 뭐 거의 났으니까. 진짜 오늘은 정답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예. 2번 해수욕장. 예, 정답 2번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산 해운대 뭐 광안리해수욕장도 있고 송정해수욕장도 있고 다대포해수욕장도 있고 부산권에는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포대, 협재 뭐 전부 유명한 해수욕장이죠. 벌써 바다가 그리워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이렇게 물에 완전 들어가진 않더라도 발이라도 좀 담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운영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만큼 안전관리와 야간 운영인력도 함께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즐겁게 떠난 비서지에서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바다 이안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 휩쓸려 가는 거. 그래서 그 좀 청소년들 뭐 이런 친구들도 휩쓸려 가서 사고 나는 소식도 간간히 보긴 했는데 특히 올 여름에는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자는 오늘은 두 분 선정할 건데. 일단 함디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은 당첨자는 아닙니다. 당첨자는 아니고 일단 사연 소개. 이 사연도 많이들 보내주시거든요 사실. 자, 6934님께서 이번 해수욕장입니다. 어릴 적에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던 생각이 납니다. 아, 예전엔 또 아이스케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통에 메고 다니면서 팔고 그랬던 그 통도 기억난다. 좀 저보다는 연배가 위신 것 같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가게에서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 1761님께서 정답 해수욕장 고래불 해수욕장. 고래불 해수욕장이라는 곳이군요. 여기서 비가 와서 파라솔 밑에 옹기종기 앉아 밥 먹던 생각이 납니다. 1761님 보내주셨고 9437님께서 해수욕장, 정답 해수욕장. 해수욕장을 가려면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니, 뭐 해수욕장 편하게 가시면 되죠. 뭐 굳이 다이어트를 또. 아,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조금 어쨌든 신체가 이렇게 노출이 좀 되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슬림해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3386님 퀴즈 답은 2번 해수욕장입니다. 재작년에 여수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금오도란섬마을. 아 금오도란섬마을. 아 금오도라는 섬마을인 것 같은데요. 예. 다녀왔었는데 어찌나 뜨겁던지 몇 시간 있었을 뿐인데 홀랑 벗겨진 허물을 뜯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죠. 예. 선크림을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2207님 해수욕장입니다. 수영 시작했는데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숨쉬기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도 수영 한창 배울 때 처음에 한 두세 달 지금도 사실 숨쉬기가 숨이 트인다고 하잖아요. 왜 그 오래 수영하시면 근데 잘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숨쉬는 거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반복하고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체질적으로 한두 번 해도 잘하는 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0814님께서 와 피디님 목소리 처음 듣습니다. 내적 친밀감. 아, 이 밑에 쪽

꿈에만 그리는 곳이지요. 아, 해수욕장이 그렇지군요. 50대이지만 언젠가는 여유를 갖고 꼭갈수 있게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아, 올해는 조금 뭐 하루 이틀 여유를 좀 시간을 내셔서 가까운 곳이라도 예, 당일치기라도 갔다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소박하지만 예, 선물을 드리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자, 8243님과 1538님은 성함과 주소를 저희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물이 갈지는 우리 강세희 작가가 잘 골라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조음계 나만의 꿈.

015B 그대 향기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신종계 나만의 꿈 먼저 들으셨습니다. 자유인 620님께서 아, 왜 이리 김PD 얼굴 보기 힘드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화면 안 나오고 이제 소리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함디가 없어서 보이는 라디오는 안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사정이 있습니다. 예, 좀 여름에 열도 받고 그래서 장비 뭐 이렇게 점검도 하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차피 함디가 있었어도 보이는 라디오는 안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예, 더더군다나 뭐 함디도 없고 예,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로 소리는 나가고 있으니까 예, 소리에 좀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교통, 이게, 저희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을 보니까 오전에 사고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보니까, 강북 그 방향으로 성수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에 그 다리 쪽에,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 좀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도 청담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쪽에도 교통사고로 5차로 차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로도 관악터널 입구에서 그 중간까지 역시도 추돌사고가 나 있는 상태고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운전 조금만 더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사고는 당연히 나면 안 되고, 작은 사고, 접촉 사고라도, 날 더운데 또 사고 나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이러면 다들 좀 힘들잖아요, 그죠? 예. 자, 다음 곡은 이현우 곡 준비했습니다.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들으셨습니다. 내일이 이제 월드컵 우리 3차전 이제 있잖아요, 그죠? 예, 남아공하고 있는데 1차전, 2차전 때도 그랬지만 3차전도 딱 공교롭게 이 함춘호의 폭송 하는 시간하고 딱 겹칩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인데 과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내일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중계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황이라든지 골을 누가 넣었다 이런 얘기들 중간중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월드컵 소식을 보니까 포르투갈이 5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야, 그래서 호나우도가 두 골을 넣었는데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그 전까지만 해도 메시가 월드컵의 약간 주인공 같은 좀 느낌이 들었었는데 역시 호나우도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니까 두 골밖에 못 넣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 먹었으면 한 다섯 골은 충분히 넣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야, 참뭐 상대 팀이 뭐 우즈베키스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역시 포르투갈이 대단하다. 그리고 호나우도가 풀타임을 다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뭐 지금 축구 선수 하기에는 조금 연배가 있는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우리 대한민국도 좀 많은 득점을 해서 이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푸른돈님께서 모두 쓸데없는 걱정을 떨쳐내고 마음속에 워리스톤 던져버리도록 우리 뉴질랜드로 푸른 날개를 타고 떠난 봄날의 햇살, 봄지의 기타가 울부짖는 시인과 촌장의 매를 신청합니다. 주셨네요. 아직 출국은 안 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출국은 안 했으니까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푸른돈님 신청곡 시인과 촌장의 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에서는 약 1시간 전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도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악터널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여파 때문에 뒤로 잠실철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있었던 차량 전복사고 처리 작업은 성수대교 초입 안전지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양방면 모두 서울요금소와 신갈분기점 구간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 쪽 모두 작업지점 앞두고 정체인데요. 서울 쪽으로 오산나들목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6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 습도는 51%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설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3부 첫 곡으로 위켄드의 댄싱 인 더 플레임 들으셨습니다. 위켄드가 10월 7일, 8일 고향종합운동장에서 내한공연 앞두고 있죠. 예전에 2018년에 왔었네요. 그 전에 고척에 살 때. 8년 만에 위켄드. 예, 재밌겠네요. 아, 그 3부 시작은 항상 그 한플리,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했는데 우리 함디 없는 동안에는 한플리는 쉽니다. 한플리는 쉬고 대신 뭐 제가 또 적당한 음악들 3부 시작할 때 팝송으로 팝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6832님께서 현우 PD님 함디님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시인과 촌장 노래를 한 곡씩 들려주세요. 아까 우리 매 듣고 나서 보내주셨는데 매일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TBS 음반 자료실 코너에서 시인과 촌장 앨범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앨범 한 장을 다 들어보는 시간이 그 TBS 음반 자료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인과 촌장을 한두 곡만 들어서는 아쉽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한 시간 통으로 다 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이제 음감에 해야 되는데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음감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유의 Never Ending Story.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뜻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우리 폭송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시면서 곡에 담긴 배경, 감성, 그 연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음감의 시간이 제가 음악에 진심할 때 신곡 나왔습니다 라는 코너의 2.0 버전입니다. 출발은 이제 그랬죠. 요즘에 일주일마다 나오는 신곡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여기

음원 그 사이트에 가보면 최신 음악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뭐 수많은 앨범 신곡이 나와서 이게 좀 유명한 사람이건 좀덜 유명한 사람이건 간에 노래 자체가 소개가 안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소위 좀그 소위 이름값이 없는 가수들은 더더욱 뭐 그렇죠. 여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곡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의 노력 그리고 뭐 금전 이런 등등이 필요한데 그냥 소개도 되지 못하고 좀 사라져 가는 게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런 코너를 했었는데 요 음감회를 하면서 우리 함디는 또 당연히 이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곡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더 플러스 알파해서 더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네, 저는 요 음감에 오늘 이제 준비한 곡들을 원래 예전에 신곡 나왔습니다처럼 그 취지처럼 요 앨범 소개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 자기들이 음원이나 음반을 낼때 요렇게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이제 정보들을 써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잘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곡이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도움을 좀 주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10곡 준비했는데, 10곡이 다못 나갈 것 같죠, 항상. 예전에도 그렇긴 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 되는 만큼 많은 곡들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NE1의 우리 산다라박 싱글인데 이번에 싱글이 6월 20날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싱글인데 먼저 노래부터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산다라박의 손톱.

산다라박의 손톱이었습니다. 손톱은 곡 설명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다라박이 직접 가사를 썼거든요. 그리고 작곡은 산다라박과 네코노트라고 해서 아마 활동명인 것 같은데, 이 밴드 음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시작하기 위해 이제 손톱을 정리를 하는, 뭐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낯설지만 꼭 해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용기 내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이라는 곡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곡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드라박에게 밴드 음악은 갑자기 찾아온 새로운 장르라기보다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것 같았지만 그동안 닿지 못했던 짝사랑 같은 마음에 가깝다. 손톱은 그 마음을 다시 만나는 설렘과 불안, 그리고 자신을 조금씩 준비해가는 용기를 담아낸 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잘 들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예. 특히 요 연주를 EP 그 피아노를 나오코 타나카 나오코, 그리고 드럼은 후쿠이케 쿄오코라고 일본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베이스는 리 스테파니, 기타는 리 류. 한국 분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뮤지션들이 함께 작업을 한것 같아서 약간 색깔이 일본 쪽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경쾌하게 밴드 음악을 좀 들려준 것 같습니다. 요런 포지션이 유나 씨가 요런 좀 느낌인데, 요 산다라박도 요 시장에 탁 스며든 게 아닌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2NE1의 모습도 뭐 좋긴 하지만 산다라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느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02 집사님께서, 저 이제 출차합니다. 근데 현우님, 함디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프신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한 2주간 우리 함디가 이제 저 멀리 뉴질랜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제가 함춘의 복송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02 집사님, 많이 챙겨주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신곡은 우리 그 TBS와도 좀 연이 있는 분이죠. 케빈 오의 신곡입니다. 2018년부터 했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우리 그 EFM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 공효진 씨와의 또 결혼, 예, 많은 또 화제가 되었죠. 케빈 오의 새로운 싱글이 6월 23일 나왔습니다. 제목은 마이 걸이란 곡인데, 제가 곡 준비하면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 곡은 먼저 한번 곡을 듣고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오의 마이 걸.

케빈호의 마이걸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노래 그 준비하면서도 듣고 지금도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긴 한데 영어로 부르면 약간 미국 서부 이런 데 예전 시애틀 이런 데서 듣던 유행하던 그런 음악 포크 음악도 좀 들고 되게 좋더라고요. 케빈호의 음악. 뭐 그전에 소개됐던 음악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들보다 조금 더 음악적인 색깔이 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앨범 소개를 보면 마이걸이라는 곡은 조용한 온기를 오래 바라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곡들은 한두 번 듣는 것보다 한 열 번 이상 이렇게 쭉 플레이 같은 곡을 반복해서 쭉 들으면 훨씬 더 감흥이 좀 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듣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듣고 한달 있다가 들으면 또 다른 느낌. 예, 이런 곡들은 좀 들으면 좀 이렇게 단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작곡, 편곡, 작사, 작곡, 편곡을 다 케빈호가 했고 프로듀스와 엔지니어 믹스를 벤 라이스라는 분이 했습니다. 요 두 케빈호와 벤 라이스 두 사람이 이 곡을 다 했더라고요. 왜냐면 노래와 기타, 피아노 그리고 신스를 다 케빈호가 했고 베이스 드럼과 프로그래밍을 벤 라이스가 했습니다. 아마도 뭐 음악적인 그 동반자가 아닐까. 제가 혹시나 해서 벤 라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야구 선수만 나오더라고요. 벤 라이스, 뉴욕 양키스의 일루수. 예. 아마 야구 선수가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자, 다음 곡은 우리 슈즈의 려욱 씨의 려욱의 싱글입니다.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싱글인데 청량한 썸머송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러너웨이라는 곡인데 이 곡도 뭐 슈즈도 원래 좀 긍정적이고 좀 밝은 느낌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려욱의 싱글은 조금 더 팝적인 락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오늘도 아까 서부 지방이 엄청 덥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무작정 버티기보다 잠시 그늘에 머물며 더위를 식히듯 지친 일상도 억지로 견디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며 기분 좋게 쉬어가도 된다는 위로를 담았다고 설명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6월 23일에 나온 곡입니다. 려욱의 Runaway.

려욱의 런어웨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오늘 신곡을 10곡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제 3곡 들었거든요. 3곡 들었는데 아, 남아있는 곡몇 곡이나 더 나갈 수 있을지. 예, 최대한 좀 많이 나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믿고 듣는 가수 우리 성시경 씨. 예, 성시경 씨와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가수 라이사라는 그 뮤지션이 있는데 이두 분이 함께 부른 듀엣곡입니다. 앞서 이제 그 엔드레스 러브라고 유명한 곡이죠. 라이오넬 리치의 곡. 요 엔드레스 러브를 리메이크를 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저도 이 내용은 확인을 못 했었는데 요게 이제 조회수도 엄청 높고 그래서 원곡자인 그 라이오넬 리치가 직접 오, 대단하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오리지널 곡을 만들었는데 Heaven Knows라는 곡이고 이 곡은 이제 우리가 작곡을 했습니다. Butterfly라는 이제 팀인데 이 팀이 황성재 서밀의 정동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킴과 레오날리온 작사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성시경 씨의 뭐 발라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근데 라이사라는 이분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그두 사람이 아 성시경 씨가 이제 솔로일 뿐만 아니라 해외 뮤지션과도

작업을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겠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앨범 설명도 보면 그 사랑과 희망 그리고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발라드 특유의 깊은 감성과 현대적인 글로벌 팝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이 곡. 이렇게 영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성시경과 라이사가 함께한 Heaven Knows 함께 하시죠.

6월 19일에 발표된 성시경과 라이사가 함께한 헤븐 노우즈였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분, 라이사는 인도네시아 분인데 한국어 발음이 되게 좋네요. 이게 보컬 디렉션에 성시경 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준것 같습니다.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때 노래 불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음원으로 나왔는데 작사 작곡 문원이 했고 여기 좀 반가운 이름이 기타를 송현종 씨가 했습니다. 우리 그 송예린 양, 우리 비올라의 오빠죠 오빠 송현종 씨가 기타를 이제 이 송현종 기타리스트는 많은 분들 작업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점심을 함디와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거는 대단한 거다. 이제 왜냐하면 뭐 소위 한두 번 같이 작업을 해서 조금 좀 그렇다 별로다 이러면 아무래도 안 찾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다는 게 소문이 확확 나면 이 사람만 계속 찾는 거예요. 뭐 송현종 야 기타는 무조건 송현종을 하자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함디도 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문헌의 기다렸던 시간, 네, 함께 하시죠.

함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6월 22일 발표된 매드 클라운의 티났어라는 곡인데, 티났어, 티가 났다 이거죠. 예. 우리 조지가 피처링했는데 요 곡이 좀 재밌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매드 클라운이 올 가을 이제 앨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선공개로 이제 싱글을 발표한 겁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그 발라드 랩, 요런 슬로건으로 이제 발라드 프로젝트, 발라드 랩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장인데, 그 전에 이제 수고했어 봄이라는 곡을 발표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티났어라는 곡입니다. 예전 그 2010년대 초에 발라드 랩입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발라드 랩 정서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에게 요 곡을 전한다, 이런 부연이 있습니다. 조지와 함께한 곡이라서 노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매드 클라운 특유의 그 약간 좀 화법, 이런 걸 이제 노랫말이 좀잘 들리거든요. 발라드 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드 클라운의 티났어

6월 22일에 발표된 매드 클라운의 티났어. 피처링 조지였습니다. 확실히 잘 들리네요. 요즘 랩은 잘못 알아듣겠던데.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11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곡은, 반가운 얼굴, 안혜은 씨의 새로운 앨범입니다. 와, 다섯 번째 정규 앨범. 앨범 타이틀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걸? 그렇게 나쁘진 않을걸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무언가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요런 게 캐치프레이즈인데, 오, 멋집니다. 그리고 안혜은 씨 목소리가 딱 들으면 이렇게 활력을 좀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앨범 트랙도 무려 CD가 두 장입니다. 두 장. 요즘에 이렇게 CD 두 장으로 내는 가수가 또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모두 18번 트랙까지 있습니다. 대단한 앨범이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었는데, 몇곡 들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Deny, 부정하다. D-E-N-Y. D-E-N-Y, Deny란 곡인데, 이 곡도 안혜은 씨 특유의 그런 화법, 그리고 가사

조금 락적인 느낌? 예, 네, 이런 게좀 들어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제목을 웬만하면 한글, 아, 앨범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한글로 제목을 짓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내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전부 외면하는 이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요 내용을 압축할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deny라고 했다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러는 부연도 들려 있습니다. 자, 안예은 deny 함께 하시죠.

6월 18일에 발표된 안예은 씨의 Deny라는 곡이었습니다. 어우, 너무 좋네요. 다시 또 이렇게 좀큰 스피커로 들어보니까 안예은 씨의 뮤지션 안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은 얼른 하면 한두 곡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성은 씨가 역시 6월 18일에 발표된 앨범인데 Glowing이라는 곡입니다. 유성은 씨가 그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본인이 그곡 작곡에도 좀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사 작곡에도 다 유성은 그 참여했습니다. 신현민이라는 분과 함께 작업을 했고, 노래 잘하는 가수 유성은, 요런 그 별칭 있잖아요. 들어보시면 역시 유성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글로잉 함께 하시죠.

자, 오늘 마지막 준비한 신곡은 지난 함춘호의 초대 때 선보였던 저희 노래하는 목사님이죠. 황푸아 씨의 난기류 준비했습니다. 음원으로 이제 그저께 6월 22일에 발표됐습니다. 음원으로 쭉 들어보니까 그날의 감동이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TBS FM 유튜브에 함춘호의 초대에 나오셨던 황푸아 씨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우리 한국전 축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춘호의 복송 담당 PD 김현우 PD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TBS 교통정보
6: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에 뒤로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남산 1호터널 도심 쪽으로 남산 1호터널 요금소와 퇴계로 2가 구간 3차로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때문에 터널 통과하는데 10분 넘게 걸리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는 약 40분 전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1,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바람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김천 1터널 안 2차로와 반대 창원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각각 사고 처리 중이라 두 곳 다 사고 지점 앞두고 꽉 막혀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헌법상 감사원법상의 감사원의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수집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다음 달쯤 현장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MSCI는 현재 시간 23일 발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MSCI는 한국 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 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 발표 자료를 통해 해외 주요 투자자와의 정례 소통 채널을 신속히 가동해 개선 과제의 실제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개월 연속 기준점을 밑돌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7월 전망치가 9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 전망치는 지난 3월 102.7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협회는 반도체 등 주력 첨단 산업의 호조로 기업 심리가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기업 이익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표결합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70세 이상 서울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에도 70세부터 월 최대 14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철책 등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우리 군과 유엔 사령부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오늘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현재 도로, 울타리, 수목 정리와 관련된 3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북한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가깝게 철조망을 설치하고 내부를 요새하는 등의 작업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민권 신청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3일 연방관보에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형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에서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정희였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큰 일을 하나 치르고 나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그냥 일단 어떻게든 온전히 잘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힘든 동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든 걸 어떻게 하나? 멍 때리기를 한다든가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든가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근다든가 등등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봐야죠. 자,

0: 점심을 먹고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늘 같은 정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면 선선히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변상욱 씨와 옆에서 함께하면 더욱 좋겠죠. 매주 수요일 변상욱 쇼 함께 대화 나누고 오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를 만나보시죠. 또 오늘은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감찰하는 암행언사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이죠.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의 운명이 결정될 조별리그 A조 마지막 경기. 소개하려니까 엄청 기네.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판 승부 전망.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매추의 성종의 아나운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송정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네.
1: 오늘 점심 대화 메뉴 첫 번째 게 뭔가요?
2: 예, 뭐 그냥 하나입니다. 예.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제철 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 잠깐만. 제철도 아는 단어고 코어도 잘 아는 단어인데 두 개를 합치니까 전혀 모르는 단어가 되는데.
2: 그렇죠.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어는 뭐 핵심이나 중심 이런 걸 뜻하는 말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걸 소비 트렌드에서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나 뭐 스타일이나 취향을 나타낸 뜻으로 코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1: 아.
2: 그러니까 제철이랑 코어가 합쳐진 이 말은 특정 계절에만 가능한 먹거리와 경험을 좀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 봄에 이제 봄동 비빔밥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1: 예, 그래서 방송도 하고 먹으러도 가고 그랬죠.
2: 아, 그게 바로 제철 코어.
1: 아.
2: 그리고 요즘은 이 대세를 이루는 게 마늘종 비빔밥이 요즘 또 SNS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제철 코어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1: 그럼 예를 들어 비빔밥 하면은 봄동 비빔밥이 제철 코어일 때가 있고
2: 네.
1: 마늘종 비빔밥이 제철 코어일 때가 있고
2: 계절에 따라서.
1: 계절에 따라.
2: 예.
1: 조금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멍게 비빔밥 뭐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2: 그렇겠죠.
1: 아하,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철 재료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 근데 이게 왜 갑자기
2: 소비 트렌드
1: 현대의 소비 트렌드가 된 거예요?
2: 이게 이제 느낌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마트에 갔더니 이를테면 뭐 마늘종이 있어. 맞네? 한번 사 먹어야 되겠네?
1: 오, 아니, 마늘종 많이 들어왔네 하면서.
2: 네. 근데 지금은 그래, 마늘종이 제철이지. 그럼 반드시 내가 이걸 먹어가지고 내 삶을 계절감으로 채우겠어. 이런 의지가 확 들어가는 거죠.
1: 아, 네. 마늘종 비빔밥 제일 잘하는 집 어디야? 뭐 이러면서.
2: 그렇죠. 오늘 마늘종 먹어줘야 되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콘텐츠로 소비되는 양상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1: 희소성.
2: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 이런 특정 시기에만 맛볼 수 있다는 희소성이 어떤 가치, 엄청난 그 소비 욕구를 갖게 되는 거죠.
1: 시간적 희소성이라면 지금 아니면 못 먹어.
2: 네.
1: 또는 집합적으로 본다면 나만 먹었지 이런 뭐 이런 것도 가능.
2: 네.
1: 뭔가 한정판 마케팅 뭐 이런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이 엄청난 프리미엄이 된다고 할까요?
1: 프리미엄.
2: 네.
1: 오, 예.
2: 그러니까 1년 내내 유통되는 하우스 그런 재료와는 다르게 요때만 네, 특정 시기에만 어떻게 보면 자연이 허락하는 이런 뭐 봄동 햇마늘종 이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시즌 한정 굿즈가 되는 셈인 거죠. 근데 또 이 한정판이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아요. 한정판
1: 그렇죠.
2: 하면은 막 비쌀 것 같잖아요.
1: 예, 예, 예.
2: 근데 제철 채소, 뭐 마늘종, 봄동 이건 한 단에 몇천 원 정도 하는 셈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내 건강도 챙기고 그런 그 심리적 만족감까지 있고 이거를 또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록을 SNS로 공유를 하면 그게 또 다른 또 추종률을 낳게 돼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2: 놀이처럼.
1: 예, 예. 예. 사실 이렇게 장날

0: 어떻게 이제 시골을 돌다가 수북히 이렇게 담아주신 걸 보면, 아니, 지금 몇천 원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이게 막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제철 재료들 정말 싸고 푸짐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제철 코어, 제철 음식. 실제로 뭐 좋은 점도 많겠죠.
1: 많죠. 우선 맛이 좋습니다.
0: 맛이 좋고.
1: 제철에 수확한 농산물 당연히 당도, 향도 가장 좋죠. 근데 뭐 소비가 확 몰릴 때가 일시적으로 있긴 한데 그러면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유통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생산 유통 과정도 효율적이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 경제성, 환경 측면 모두 만족시키는 소비인 셈이죠.
0: 네. 지금 5302님은 저도 요즘 망고 많이 먹습니다. 제철 디저트. 1078님 제철 과자도 있대요. 제철 과자가 또 있어요.
1: 이게
0: 정보 계속 주십시오.
1: 식품업계들에서 이제 여름이면 이제 수박이니 뭐 이렇게 또 과일들, 그러니까 그런 원물을 이용해서 또 제품을 빠르게 내놓으시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나의 바오밥 나무 뉴스하랴 이어서 프로그램 한 꼬치 또 하랴 바쁘다 바빠. 송정의 하나도 제철 코입니다 지금.
1: 아, 6월의 코너.
0: 6월이
1: 코입니다. 예.
0: 아무튼. 제철 코어 뭔가 또 유행인가 그냥 트렌드인가 했는데 상당히 착한 유행이네요.
1: 그렇죠. 수많은 유행 가운데 가장 건강한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과소비를 막 부추긴다기보다는 원래 존재하던 어떤 제철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자, 이게 민어, 농어, 갈치 이제 여름 생선만 해도 오징어, 멸치 아 이거 많은데
1: 네.
0: 오늘 뭘 할까? 장어는 너무 이제 통상 장어부터 시작하니까 별로 안 땡긴데 멸치는 또 부산 기장까지 통영까지 가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여름 멸치 아 이거 어렵네요. 갈치가 땡기네. 그런데 네. 먹는 거 말고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1: 생활 전반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꽃 나 자연경관 이런 것도 엄청나게 계절감이 있는
0: 그렇겠네.
1: 거잖아요.
0: 예.
1: 지금 아니면 또 못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어디에 꽂혀 계시냐면 능소화놀이. 능소화를 이렇게 보러 다니세요. 그래서 SNS에 요즘 능소화 성지순례 명소가 또 추천이 되고 있거든요.
0: 예.
1: 담장 전체에 능소화가 피어있는 뚝섬 한강공원이라든가 노란 대문과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서촌. 예, 그리고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는 남영역 1번 출구 이런 곳들이 지금 대표적인 능소화 명소로 꼽힙니다.
0: 남영역 1번 출구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능소화 본 것 같아요.
1: 예. 예.
0: 계절 여행도 제철 코어에 해당되는 거군요.
1: 그렇고요. 아. 또 제철 코어 패션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봄에는 이제 뭐 파스텔 톤 색깔이 유행한다거나 아니면 여름에는 소재가 뭐 리넨 소재가 유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인테리어 쪽으로 가면은 뭐 여름에는 라탄을 이용한 뭐 소품을 드린다든가 겨울에는 좀 따뜻한 조명의 느낌을 살리는 뭐 그런 무드 등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다 계절을 소비하는 맥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0: 중국인들이 게시판에 올린 걸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몸도 좋고 패션 감각이 정말 좋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댓글을 거기다 사는데 뭘 전부 다 시커먼 것만 입고 다니던데 아마 겨울철에
1: 맞아요.
0: 검은 점퍼라든가
1: 패션이라고
0: 패딩만 입고 다니는 걸 보신 모양이에요. 아, 뭐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MZ세대는 물건보다 경험을 사고 문화를 경험하는 걸 중요시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1: 그게 이제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언제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SNS라는 공유의 장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추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철 코어의 본질은 뭐 음식이다, 여행이다, 패션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희소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0: 4451님 벌써 이름을 지어버렸어. 제철 아나운서 송종혜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철 코어를 자기 일상 속으로 받아들여서 정리를 쭉 해나가다 보면 사계절의 변화가 쭉 흘러가는군요.
1: 그럼요. 그때그때 계절감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삶도 상당히 생동감이 넘치지 않을까 싶고요. 어렵지도 않지 않습니까? 마늘종 한 단 사다가 올여름의 시작을 내 식탁 위에서 이제 알려준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이제 달라지면서 색깔도 달라지고 이제 감도 달라지지만 또 간절기 때 봄, 여름 사이에 여름, 가을 사이 이게 또 달라요. 또 같은 간절기라도. 아, 재밌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코어, 제철 코어가 앞으로 또 유행할까요?
1: 이제 당장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신비복숭아가 한 1, 2주 동안 반짝할 거고요.
0: 예.

0: 초당 옥수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초당 옥수수는 그 마약 옥수수라고 에어프라이어에 이제 구워 먹는 그 옥수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행하지 않을까 싶고 또 조만간 수국이 또 제철을 맞지 않나요?
1: 수국.
0: 예, 제주나 뭐 거제의 수국길 이런 걸 찾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1: 좋죠.
0: 그러니까 이 제철 코어를 일상에 들여놓으면 시간이 그냥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절을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드는 재미, 제철 코어. 아, 그러면 점심은요? 마늘종으로 가야 되나요?
0: 이게 마늘종 비빔밥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진 않더라고요. 쫑쫑쫑쫑 썰어서 예. 본인이 간장 좋아하시면 간장 양념, 고추장 좋아하시면 고추장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밥에 얹어 먹는 거거든요. 계란 프라이랑. 네.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매달 이달의 수산물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1: 예.
0: 제가 이제 뭐 이번 달은 뭔가 봤더니 키조개 관자?
1: 키조개 관자.
0: 그리고 전갱이 이렇게 두 개가 소개가 되던데 뭐 바깥에서 사 드셔야 된다는 분들은 이게 이제 올라간 솥밥 정도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 전갱이를 가끔 너무 좀 무시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맛있는 생선입니다.
0: 아, 예.
1: 아, 예, 좋습니다. 자, 송경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언론계를 암행 취재하듯이 날카롭게 감찰하고 비평하는 코너 이름하여 암행언사.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미디어 모니터링 팀장을 맡고 있는 박진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언사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 모니터링 팀장입니다.
0: 사무국장보다 더 무서우신 것 같아요, 왠지.
1: 아니에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투표 결과는 뭐 나왔고, 네.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언론들이 쏟아낸 보도들이 이제 쭉 박제가 되어서 지금 뒷얘기 나오고도 있는데, 네. 오늘 그 기록들을 좀 들춰봐야 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선거는 끝났어도 그 과정에서 생산된 혐오와 왜곡이 우리 사회에 깊은 흉터를 남기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혐오 표현 모니터링 네.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 보도의 민낯을 한번 네. 짚어보려고 합니다.
0: 지난 선거의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1: 네.
0: 모니터링을 하셨으니까 꽤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29개 주요 언론사를 모니터링했는데요. 총 7,616건의 보도 중에서 문제 보도가 286건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22건꼴로 혐오나 왜곡이 섞인 기사가 나온 셈입니다.
0: 네. 하루에 22건씩 쏟아졌다면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1: 네. 혐오 표현이 등장한 횟수가 293회였는데요.
0: 예.
1: 유형별로 보면 아주 특징적입니다. 역사 왜곡이 일단 176회로 60.1%나 차지해서 압도적 1위였고요. 그다음으로 장애인 비하가 53회, 색깔론이 37회, 성적 지향 비하가 20회, 외국인 혐오가 6회 있었고요. 내란 옹호도 1회 나왔습니다.
0: 내란 옹호도 있었습니까?
1: 네.
0: 이야, 이거 참. 근데 역사 왜곡이 60%가 넘다니까 조금 놀랍긴 한데
1: 네.
0: 언론사의 경험에 종사했던 입장에서는
1: 네.
0: 왜 그러냐 하면 누가 고소고발이 없거든 별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누굴 갖다 비하했다든가
1: 네.
0: 혐오 발언을 하면은 뭐 고소고발의 위험이 네. 있지만 역사를 마구 왜곡하면
1: 네.
0: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대체 네. 어떤 매체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1: 매체별로 보면 TV조선이 24회 그리고 조선일보가 22회로 1, 2회를 나란히 차지했고요. 전체 언론사 평균이 10회인 걸 비교하면은 이들은 2배 넘는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0: TV조선, 조선일보, 남매가
1: 네.
0: 1위, 2위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1: 네.
0: 이야, 그거 참. 그런데 역사 왜곡 사례부터 살펴보자면 선거 기간에 스타벅스에
1: 맞아요.
0: 논란이 있었어요. 탱크 관련 논란이 있었어요.
1: 네.
0: 정치권에서도 막 비난이 쏟아지고 했는데
1: 네.
0: 이것 갖고도 왜곡을 합니까?
1: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가지고 비인간적 행태라고 지적을 했고 뭐 민주당, 예.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갑자기 물장사하는 집에서 탱크는 용기일 뿐이다.

0: 이런 역주행 발언을 내놨고요. 근데 문제는 언론이 이거를 가지고 역사 왜곡의 본질을 지우고 진영 싸움으로 포장하는 보도를 이어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1: 예를 들면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군인에게 탱크는 도구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역사를 왜곡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질서를 어지럽혔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양쪽이 또 싸우는구만
0: 맞습니다.
1: 뭐 이런 식으로 양비론 진영 대결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군요.
0: 네. 한국경제 5월 24일 기사를 보면요.
1: 예.
0: 스타벅스 사태 논란 커지자 정용진 26일 직접 사과 나선다라는 기사인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스타벅스 구매 인증샷을 찍는 등 스타벅스의 행보를 옹호하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덧붙여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다. 이 정도로 정당화해 준 겁니다.
1: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진실은 일단 저쪽으로 밀어놓고
0: 네.
1: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고 그런 건데 뭘 그걸 갖고
0: 네.
1: 뭐 이런 식이네요.
0: 네. 그리고 충청일보의 충청 칼럼 어리석은 마케팅과 악용 5월 27일 칼럼을 보면요.
1: 예.
0: 여기에서도 머리를 탁 가슴이 탁 이런 표현을 본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1: 아.
0: 문제는 이 칼럼의 원래 제목이 머리를 탁 가슴이 탁이었다는 건데 이게 비판 일자 제목만 슬쩍 고치고 본문에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1: 이야 이건 뭔가 좀 고의적인 거 아닌가요?
0: 네, 참나.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1: 종교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5월 26일자를 보면요. 특정 정당 대변인의 논평을 인용하면서 식탁의 탁 같은 유사 문구가 4, 5월 방송검열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마저 되는 현실이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5.18과 6월 항쟁의 아픔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나 검열 문제로 치환하는 건 역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일단 5월이 되면 마음이 무겁고 아프면서 경건해지기 시작하거든요.
0: 네.
1: 6월이 되면 또 뭐 보훈의 달, 호국의 달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또 먹먹해지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통과 의례로 잡아야 민주 시민이
0: 맞아요.
1: 길러지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그렇게
0: 네.
1: 해야 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이런 이제 말투가
0: 네.
1: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아, 안타깝네요. 자. 색깔론은 어떻습니까? 색깔론.
0: 네.
1: 주적 논란이 있었어요. 주적.
0: 그렇습니다. 색깔론 관련 보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7회 등장했습니다.
1: 네.
0: 채널A가 6회로 가장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문제 보도는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주적은 누구 질문에 답 못하는 여당 후보들이라는 5월 25일 보도인데요.
1: 그러면 사실은 지자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 뽑는데 무슨 저 주적 개념, 그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나 뭐 질문하면
0: 네.
1: 모를까.
0: 네. 선거철이면 사실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보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사실 사설을 통해서도 한 시장 후보는 주적을 북한이 아닌 내란 세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 해당 기사에서 또 이런 잘못된 왜곡을 이어나간 겁니다.
1: 예.
0: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문구가 문재인 정부 때 삭제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쓰여졌다라고 보도한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1: 아니에요? 예, 그렇죠.
0: 주적 표현은 1995년에 처음 등장해서 2000년까지는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어느 후보도 이런
1: 예.
0: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1: 북한을 놓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개념은 이쪽 정권은 갖고 있지 않고 이쪽 정권에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싶었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아까 내란 옹호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0: 네.
1: 번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이거 참 심각하네요. 내란 옹호를 어떻게 선거 중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종교지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왔는데요. 6월 1일 보도입니다. 샬롬 나비, 경제선진국 걸맞은 자격과 인품 갖춘 후보 뽑길이라는 기사인데 이게 제목과 달리 특정 단체의 논평을 전문 인용했는데 내용이 좀 과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4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으나 이로 인해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내란 심판을 목표로 야당 정치인들을 내란죄로 감옥에 보내고 국내 정치를 갈등과 정치 보복으로 이끌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1: 이건 뭐 사법부에서 이미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력 판결이 다 나고 한 것들인데.
0: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책임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명백한 법적 사실을 탄핵 정치나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언론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실어 나른 겁니다. 이건 보도가 아니라 내란홍호 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크리스천 투데이 줄여서 크트라고 흔히 부릅니다. 목격에서는 예.
0: 네.
1: 크리스천 투데이 뭐 그동안 내 기사들 뭐쭉늘 지켜보고 갸우뚱할 때가 많긴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혐오나 잘못됨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면 진짜 문제죠.
0: 네, 맞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공통점을 좀 보자면, 언론이 정치인의 혐오 발언을 제목하고 본문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1: 예.
0: 정치 공방으로 축소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 문제라고
1: 예.
0: 볼수 있는 건데요. 심지어 언론 스스로가 혐오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번 민원연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고 혐오와 왜곡 이런 현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선거에선 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1: 맞습니다.
0: 생각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 고구마 몇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기는 하지만
0: 네.
1: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할수 있습니다. 다
0: 네.
1: 같이 한번 읽어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진솔 팀장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내일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이 걸린 한판 승부 오전 10시에 펼쳐집니다. 우리 축구팀의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꽉꽉 눌러 담아서 월드컵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오늘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축사남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스포츠 랩소디의 저자이자 스포츠 칼럼니스트인 이정우 박사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디의 이정우입니다.
0: 방송계에서 최고로 축구에 진심인 최영진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0: 예, 네. 반갑습니다. 이게 월드컵 기간이라 행복한가요?
3: 예, 저는 행복합니다. 뭐 하루 종일 축구를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다.
2: 저는 조금 교차해요, 감정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월드컵 직전까지도 그 감독 선임에 대한 뭐 문제, 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축구 열기가 안 나는 가운데 1차전을 이기면서 좀 열기가 살아났다가 예. 이게 또 이겨야 말이죠. 하필 또 멕시코한테 지는 바람에 약간은 뭐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0: 저는 중계를 맡은 JTBC 사태 때문에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조마조마 무겁고 막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일단 중계는 무사히 간다고 하니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겨갖고 어떻게든 결승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다른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 월드컵 경기를 직접 직관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두 분?
1: 저는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을 현지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1차전을 멕시코하고 리옹에서 했었는데요. 당시에 하석주 선수가 먼저 골을 넣은 다음에 퇴장을 당했죠. 그 골이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선제골이었거든요. 첫 번째 선제골이었는데
0: 선제골로 처음?
1: 처음으로 선제골을 넣었다가 곧바로 퇴장당해서 후반에 세 골을 허용해서 3-1로 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 저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약간 좀 자랑 2002년 월드컵 개막식을 보고 왔습니다.
0: 개막식.
2: 예, 개막식도 보고 그때 이제 개막전이 토고와 프랑스였는데. 그쵸, 예. 토고가 이기면서 이제 이변을 일으켰던 그 경기.
1: 죄송한데 혹시 세네갈 아닌가요?
2: 아, 세네갈, 세네갈. 네. 세네갈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0: 야, 그래도, 그쵸. 뭐, 이쪽에서 했으니까 뭘, 외국에서도 직관한 경험이 있다니까. 어이구야. 그런데, 뭐 좀, 약간 예열 중입니다. 군데스리가는 좀 뛰셨습니까?
2: 군데스리가요?
0: 예.
2: 예, 군데스리가에서 제가 또 뭐 축구를 좋아하고 방송을 많이 하지만 예, 예. 또 기본적인 실력이 좀 월등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최 선생님께서는 100m 그럼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
2: 아, 속도는 좀 느린데. 아, 그래요? 예, 이른바 병장 축구로. 아,
0: 병장 축구. 아, 군데스리가 군대에서 축구 뭐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네. 남성들은 사실은 이정호 박사는
1: 저는 군대를 면제를 받아서 예.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네.
0: 자, 축구의 매력은 뭡니까?
1: 아, 뭐 많이들 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한데 얼마 전에 아는 후배가 왜 이렇게 공 하나에 22명이 쫓아가서 그렇게 하냐,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열광하냐라고 하는데
0: 골프는 자기 공 하나 갖고 자기가 치는데.
1: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공 하나지만 그 22명이 어떻게 뛰느냐, 감독이 어떻게 이제 전술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축구가 예술이 될수 있고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축구에는. 예.
0: 이정복 선수께서 축구에 푹 빠지셨는데.
2: 아, 저는 사실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요.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0: 예.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면서 사실 되게 혼자 계속 살았거든요. 자취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아마 그 힘든 공부나 타지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아마 축구로서 많이 위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살면서 축구를 보면서 그냥 많이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0: 경영학 박사가 경영 칼럼은 안 쓰고 스포츠 칼럼, 축구 칼럼 쓰고 맨날 그러시니까. 예전에 이제 축구를 처음 좋아했을 때 축구에 관한 뭐 이것저것 샅샅이 뒤져서 읽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펠레가
1: 예.
0: 이건 영감으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 팬티 한 장과 신발과 동그란 오. 공만 있으면 되는데 간단한데 뭘 이렇게 열광하나 했는데 이건 영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1: 예.
0: 있다.
1: 거짓말이네요.
0: 예. 예. 예. 그다음에 관중들하고서 되게 가까이 경기가 이제 치러지기도 하고
1: 네,
2: 네 맞습니다.
0: 근데 경험해 보니까 하는 거는 축구가 재밌고 보는 건 야구가 재밌고 그런데 월드컵
1: 네.
0: 축구는 보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그렇고 근데 경영학자로서 월드컵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더같이 이렇게 북중미 해갖고 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중계를 하고 돈을 어떻게 버는 거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2: 사실 이번 월드컵이요. 원래 미국이 단독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개최 국가를 결정하는 2017년하고 2018년 당시에 대통령이 트럼프였는데 그 당시에 반이민 정책,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외교적인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독선적인 외교 활동에 반감을 가진 많은 국가들이 그 미국의 단독 개최 이제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멕시코, 캐나다하고 손을 잡고 유나이티드 2026이라는 새 슬로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적 색채를 엮게 만들면서 북중미 대륙 전체의 축제다. 미국만의 축제가 아니다.
1: 네.
2: 그런 식으로 반미 정서로 인한 표 이탈을 막았습니다.
1: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번 월드컵이 완전 뭐 이렇게 돈 축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0: 예.
1: 그 이유가요. 피파가 돈을 벌기 위해서 48개 나라를 최초로 참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요즘 축구 보시면 왜 중간에 물 먹는데 저렇게 3분이나 쉬어 이런 게 있어요.
0: 예.
1: 그게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0: 예.
1: 중간에 3분을 선수 보호 차원이라고 이제 쉬게 만든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 광고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축구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런 휴식 시간이 사실 처음 등장한 게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때였거든요.
0: 네.
2: 그 당시에는 모든 경기에 의무적으로 3분 동안 쉬는 시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주심 재량하에 온도가 32도 이상만 올라가야지 그 당시에는 쿨링 브레이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부터는 뭐 온도하고 날씨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0: 아까 그렇지 않아도 경영 얘기를 하다가 피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죠?
2: 네네네.
0: 아, 참. 그러나 뭐 세상 다 돈으로 돌리는 세상이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이제 심각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난 두 경기를 볼 때 우리 대표팀의 전술 전략, 그 다음에 전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한번 총평을 한번 좀 듣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 박사님.
2: 네네. 저는 두 번째 경기, 멕시코 경기가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98년도에도 아깝게 졌고 2018년도에도 2대1로 졌습니다.
1: 네.
2: 이번에 세 번째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떻게 서력을 한번 해주기를 바랐거든요. 멕시코가 되게 월드컵에서 강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홈팀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게 많이 갔는데 저는 경기 되게 잘했다고 봐요. 홈 경기에서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전반에 좀 밀렸죠. 그러다가
0: 예.
2: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다음에 주도권을 좀 잡았는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그 어이없는 선수들 간의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나와가지고
0: 예.
2: 어이없게 골을 먹은 게 결승골이 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강인 선수가 전반 3분에 경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0: 예.
2: 그걸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저돌적인 돌파나 압박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약간

0: 득점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뺐다 그러는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선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 때문에 많이 지쳤다는 뜻인가? 뭘까요 이거?
1: 홍명보 감독님이 더 플래시한 선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0: 플래시.
1: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계속 피치에 남아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꼭 손흥민 선수가 골을 안 넣더라도 그 선수가 그 경기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멕시코 수비수들이 두세 명이 따라 붙거든요. 그럼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가 생길 수가
0: 그렇죠.
1: 있기 때문에요.
0: 약간.
1: 예, 저 너무 빨리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두세 명을 끌고 다녀야 다른 곳에
2: 대한
0: 구석이 생기니까.
1: 손흥민 선수가 빠지니까 또 멕시코 라인을 올렸거든요. 근데 뒷공간이 비었는데 뒷공간 침투를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데 그걸 할 선수가 없어가지고 많이들 아쉬운 좀 들었습니다.
0: 그러면 세 번째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또 올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2: 아, 일단 뭐 홍명보 감독이 이제 두세 명은 좀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축구 전술 그대로 아마 갈 겁니다. 그 중에 한 두 명 정도 좀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를 뭐 필두로. 예, 뭐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예.
0: 그나저나 뭐 일단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습니다.
2: 네.
0: 그런데 지금 A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야 무조건 한 3대 0으로 이기면 간단한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야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통과될 수 있을까?
2: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요, 이 비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0: 비기면 돼요?
2: 네, 비기면 진짜? 돼요. 네,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데 그 비긴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0: 아,
2: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기기면 되고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주면 또 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남아공에 지고 멕시코가 체코에 이기면 우리가 지고 체코가 멕시코가 체코 이기면 저희 탈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비기기만 해도 일단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0: 확률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확률인가요 이게?
1: 일단은 비기기만 하면 되고 멕시코가 그런데 지금 벌써 2승을 했기 때문에 조 1등을 확보를 했거든요.
0: 네,
1: 과연 체코전에 얼마나 열심히 주전 선수들이 나올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멕시코 입장에서는 32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전 선수들이 좀 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0: 또 멕시코 감독 가오가 있지 또 아, 죄송합니다. 엉뚱한 말씀. 가오가 있지. 아, 아마 홈팀에서 관중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후보 선수들 위주로 쭉 내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2: 들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팀들은요. 3차전 좀 쉬어가요.
0: 쉬어가야죠.
2: 아무리 홈팀이라 그래도 왜냐하면 토너먼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0: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팀이 사실은 이제 피파 순위도 낮은 것이 사실 아프리카 팀끼리 맨날 경기를 하지 국제적으로 큰 대회에 나가서 잘 못 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프리카가 전력상으로 좀 그림자에 가려, 뭐 이렇게 커튼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프리카 축구가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카메론이 월드컵.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는데요. 그 이후에 뭐 나이지리아도 94년도 월드컵 때 잘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는 팀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만만하지 않는 강팀들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요. 아프리카 리그의 선수들이 굉장히 아프리카 선수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0: 네. 아프리카 팀하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의 경기 그동안 몇 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우리가 우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2: 네 경기에서
1: 네 경기 있었습니다.
2: 1승 1무 2패일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1승 1무 2패.
0: 야, 만만치 않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렇게 몸 부딪히면서 운동해 보니까 이 탄력이 장난이 아니어서
2: 네.
0: 축구를 다만 전력을 기울여서 늦게 배워서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리그 경험이 쌓이고 그랬으면은 실력이 상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체력이나
2: 피지컬이
0: 네, 예, 다르더라고요. 근데 자, 남아공에서 어떤 선수를 확 묶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전략상 필요하죠.
2: 뭐 여기 지금 뭐 대본에 보니까 핵심 선수 누구 있냐라고 이제 적혀 선수. 있어서 없습니다.
0: 아,
2: 왜냐면 남아공의 핵심 선수가 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미드필더 핵심 테보 모코에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우리 경기 때 못 나오고요. 그리고 또 1차전에 비신사 또 행동을 해서 세 경기 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템바 지와네라고 이 선수도

0: 못 나옵니다. 쉽습니다. 이경기 쉽습니다.
1: 남아공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승리가 꼭 필요한 경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라인을 올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뒷공간이 많이 빌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한 건 해주지 않을까 그런 예. 기대감이 있습니다.
0: 아, 이번 월드컵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게요. 역대 월드컵 중에 골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요.
2: 예, 예, 예.
0: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골키퍼 공을 잡으면 몇 초 내로 차야 되거든요. 남아공 이번에 실수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문어가 될지 홍어가 될지 뭐 아니면은 뭐 문어 쪽으로 가면 안 되죠. 맞춰야죠 어떻게든. 우리 팀 중에서 누가 골을 넣으면서 팀을 갖다가 활력 있게 이끌어 줄 건가? 우리 핵심 선수 하면 누가 될까요?
1: 저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것 같습니다. 네.
2: 손흥민.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뭐 아무래도 뭐 뒷공간 침투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그 플리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문전에서 플리킥을 얻으면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가 한 골 넣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예상을 해봅니다.
2: 이번에도 뭐 플리킥을 꼭 못 얻더라도 뭔가 그 페널티 에리어 그 코너 쪽에서 꺾어차 들어가는
0: 감차.
2: 감아차기가 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견제가 심했는가.
1: 멕시코전에서는 우리가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거의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회가 없었습니다.
2: 기회가 없었고.
0: 예. 이게 이번 경기는 아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냐면 남아공이 자신의 그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다가 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아마 압박을 많이 할 겁니다.
2: 에.
0: 그래서 그 실수를 이용한 골들이 나올 텐데 저는 오히려 이재성 선수의 골 가능성?
2: 이재성.
0: 예, 압박을 좀 강하게 들어가고 원래 워낙 부지런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찬스를 만들어내서 이재성 본인이 넣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손흥민 선수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골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홍명보 감독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선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1: 하게 저는 그 옌스 카스트로프라고 독일에서 귀한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가 분데스리가 주전이기도 하고 네. 또 멀티 능력을 가졌고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네. 여태까지 1분도 안 뛰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안 뛰게 하는지 그래서 과연 나올지 3차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면 아마 옌스 카스트로프 기용.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홍명보 감독이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약간 좀 수비 라인 쪽을 굉장히 수비적인 선수로 넣는데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3차전에 좀 기용할 가능성이 있고 뭐 조규성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2: 예.
0: 그 정도 교체로 좀 봅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상으로 작전상으로는 어떤 작전인가 이게 뭔가 포메이션도 그렇고 이게 그림을 갖다 한번 그려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어떤 전략 예를 들면 멕시코를 상대할 때와 남아공을 상대할 때는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니요 저는
2: 그래도 수비 위주로
1: 그래도 수비는 그냥 네, 프리백으로 가고요. 네,
2: 와.
1: 네.
2: 결국은 이제 파이브백 똑같은 것 같은데 네.
1: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0: 그 기조를 지금 3차전 지면 안 된다는 경기에서
2: 예.
0: 홍명보 감독이 1, 2차전과 완전 다른 양상으로 포메이션이나 전술을 짜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면은 진짜 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2: 예.
0: 예.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스코어. 예상 스코어.
1: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월드컵에서 세 골을 넣은 경기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일본은 며칠 전에 네 골을 넣었죠.
0: 네.
1: 우리는 가장 많이 넣은 골이 두 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네 번 경기를 했는데 그 네 번 경기에서 모두 두 골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골은 나올 것 같고요. 애국심을 좀 더 보태서 3대 0. 한국이 이깁니다.
0: 저는 2대 0 가겠습니다.
2: 2대 0.
0: 3대 0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2: 뽐뽐 애국심이네.
0: 우리 앵커까지도 한번 예상해
2: 뭐
0: 주시죠.
2: 저는 예. 4대 0 불러버릴까요?
0: 아, 4대 0.
2: 2대 1. 2대 1 정도 해보겠습니다.
0: 아, 2대
2: 근데 실점 상황이 항상 이기혁 선수 쪽에서 살살 생겨가지고 좀 불안한 건 있어요. 그래도 잘하겠죠? 특정 선수 이름을 딱 네. 찍어서 미안합니다만.
0: 네, 뭐 그러니까
2: 믿어봐야죠.
0: 체코전 실점은 이게 우리가 알고도 못 막는 상황. 그 장신이 그냥 내리 찍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멕시코전에 이제 김승규 골키퍼 엉키는 상황이라 우리가 뭐 조직적으로 안 돼서 먹힌 실점은 좀 아니라고 봐.

0: 가요. 예. 네, 잘할 겁니다.
1: 잘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궁금해. 아까 일본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예전부터 그 저도 뭐 스포츠 취재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조직력은 왜 이렇게 좋고 일본이란 팀은 늘 좋을까? 배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이런 부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골 넣고 하는 걸 보면서 일본의 강점은 뭡니까, 진짜?
2: 일본이 보세요? 축구 저변이 굉장히 넓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1: 저변이. 아. 네.
2: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고 이번에 일본 대표팀이 어떻게 보면 차포를 띄고 경기에 나온 거거든요. 주전 선수들이 부산경기장에서요.
1: 예,
2: 그런데도 네덜란드한테 2-2로 비긴 거나 튀니지를 4-0으로 이긴 건 정말 일본 축구가 한 달개 우리보다는 좀 발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일본은요. 그냥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1: 시스템.
0: 100년 안에 우리가 월드컵 우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연령별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나 성인 대표팀이 하는 축구가 다 똑같아요.
1: 예.
0: 그래서 어린 팀에 있던 선수가 성인 대표팀에 와도 이게 갈기가 됩니다.
1: 아.
0: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모리아스 감독이 일본 대표팀을 무려 8년이나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 꽃을 피우는 거고 저는 이번에 일본이 그래도 8강 가면 브라질이나 모로코 이런 팀 만납니다.
1: 어, 예.
0: 그 거의 굉장히 강팀이라 일본이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데 아, 이게 진짜 추후 월드컵 내에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팀이다.
1: 어.
0: 예.
1: 대개는 약한 팀 만나면 막 집어넣는, 골을 마구 집어넣는 팀이 강팀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쩔쩔매기도 하고 이러는데
0: 네.
1: 일본 요번에 보여준 모습은 아,
0: 너무 잘해요.
1: 탄탄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일본 얘기를 했지만 그럼 한국, 일본 빼고 다른 팀의 경기나 선수 중에서 눈에 띄었던 거 어떤 선수가 눈에 제일 띄었다. 아마 저 친구가 MVP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2: 아, 저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었는데 눈에 띄는 국가를 만약에 저한테 여쭤보신다고 하면 저는 잉글랜드를 역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0: 어, 잉글랜드.
2: 잉글랜드가 이번에 우승하면 60년 만에 우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1: 아.
2: 그래서 과연 축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많은 관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 60년 만에 우승컵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면 조금 종주국으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긴 한데.
0: 저는 이제 뭐 우리 또 기자계에서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께서 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메시.
1: 네, 메시가
0: 이번 월드컵 나오냐 마냐 뭐 지난 대회가 라스트 댄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1: 네.
0: 야, 첫 경기에 세 골 넣었고요. 두 번째 경기 두 골 넣으면서 지금 다섯 골로 단독 선두입니다. 득점이.
1: 글쎄 말이죠.
0: 예.
1: 예. 근데 그 나이에 이게 튼튼하거나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감각들을
0: 네.
1: 보니까 역시 세계적인 선수들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종 우승국 맞추기.
2: 아, 최종 우승국.
1: 최종 우승국. 대한민국은 당연하다니까 일단 찍혀놓고 얘기합시다.
0: 최종 우승국은 저는, 와, 이거 쉽지 않네요. 저는 이제 스페인?
1: 스페인.
2: 아, 저도 스페인 생각하고
1: 있어요.
0: 네.
1: 오.
0: 지금 뭐 전 세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뽑는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고,
1: 네.
0: 뭐 야마를 필두로 잘하는 선수들 너무 많고요. 예, 거긴 또 밸런스도 좋고, 스페인이 좀 우승할 것 같긴 합니다.
1: 스페인, 네. 스페인. 이정호 박사께서 스페인이 어떤죠?
2: 뭐 아무래도 스페인 하면 저 우리 방송 최영진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1: 네.
2: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1: 아무튼 어디 뭐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강팀입니까?
2: 네.
1: 밸런스가 잘 맞나?
0: 아, 예, 그 모든 그 포메이션에 있는 선수들이 더 세계적인 선수예요, 거기는.
1: 하긴 뭐 예. 리그에 쏟아붓는 돈만 해도 뭐
0: 그렇죠.
1: 얼마인데.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이제 가외 번외편입니다. 생각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딜레마. 내가 응원하면 지더라고. 뭐 이런 게
0: 아.
1: 진짜 존재하나요?
0: 아,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있죠.
1: 존재해요?
2: 저 같은 경우는 보나 안 보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1: 예.
2: 저는 거기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볼 생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여성분들이 의외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많이 해요, 주변에도.
1: 예를 들어 90분을 갖다 내내 지켜보는 게 지겨우니까 핑계를 그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0: 예.
1: 아, 내가 응원하면 지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0: 뭐 전반 안 봤는데 이기다가 내가 후반 보니까 야, 이거 실점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아, 조금 이것도 뭐 많은 분들에게 통용되는 거죠. 설레발은 필패다. 설레발은 필패.
1: 설레발은
0: 막 우리가 이겨요. 막 아까 기자님처럼 4-0으로 이겨요.
1: 막 미리 세우고 막. 예.
0: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설레발을 안 하는 쪽으로.
1: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중요한 약속을 빼먹거나 교회를 빼먹고 축구하면 골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1: 아니, 뭐 그런 그 징크스 같은 거 생각해 보신 거 없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모처럼 월드컵을 놓고 네. 두 분을 모셨으니까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하려면 이거는 해야 되는데라는 평소에 고민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서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0: 일단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거의 황금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는 선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의 현 시점인데 아까도 일본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1: 시스템.
0: 예,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축구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뭔 대회만 끝나면 감독부터 갈아끼어서 하고자 하는 축구가 매 대회마다 바뀌어요.
1: 그러니까 팀의 컬러가
0: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의 개혁과 더불어서 한결같은 좀 축구를 해야 된다.
1: 이정호 박사님.
2: 예, 저도 동감하는데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변하는 데 따라서 계속 전술이 변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줄기대로 좀 가야 되는 좀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멀리 바라봐가지고 일본처럼 좀 100년 대결을 내다본다든지 그런 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려면 축구협회를 갖다가 뭔가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이게 참.
0: 축구협회 개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선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 선거.
0: 예, 그 지금 깜깜이 선거로 아는 사람 축구인들만 모아놓고 한 200몇 명이 그렇게 뽑으니까 자기한테 이제 밥 줄이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럼 뭐 선거부터 행정 다 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야. 93년도에 대한축구협회 취재계좌 할 때도 맨날 똑같은 얘기 했는데 아직도.
0: 아, 지금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고여 있는 거죠. 안 바뀌고. 그러니까 축구계 이런 병폐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2: 네. 네. 이번 대회 끝나고 그 정몽규 회장님이 물러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금 더
1: 이렇게
2: 나타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응원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534님의 신청곡인데요.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르는 이제와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DNA 2026 월드컵 공식 주제가죠.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곡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요.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갓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 반대편 양평 쪽으로 김천 2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일대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약 10분 전 끝났는데요. 여파 때문에 뒤로 바람부터 5km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영국의 한 화장품 회사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피부가 가장 늙어 보이는 시간은 수요일 오후 3시 반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음주를 즐긴 뒤에 평균 72시간쯤 지나면 독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딱 수요일 오후인 거죠. 또 직장인들에게 야근이 가장 많은 날 역시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수요일은 마음도 몸도 조금 처지는 한 주의 고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좀 지치고 버겁더라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다행인 건 이틀만 참으면 또 금요일이라는 거잖아요. 오늘의 어깨가 무거웠던 것만큼 내일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질 거라고 믿어보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로 출발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수요일 순서와 함께합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할게요.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한 톤 더 올리셨네. 네. 수요일에는 뭐 좀 피부도 좀 늙어 보이고 야근도 많다 하는데 두 분은 어떤 요일이 가장 힘드세요?
1: 전 주말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도 토요일은 몸이 좀 더 처지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일요일은 좀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네, 다른 날과 다르게 몸이 더 천근만근 무거운 것 같습니다.
0: 아, 주말에도 출근을 많이 주말에 출근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1: 토요일은 거의 뭐 출근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간헐적으로.
0: 네. 그런 심리 아닐까요? 때문에. 남들 다 놀 때 나는 일한다. 축 처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1: 그런 건 아니고 뭐 저 일에 대한 뭐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몸 자체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주말에. 우리 네. 구팀장님은?
2: 네. 저는 금요일이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MBTI로 따지면. 에이.

0: J형이거든요.
1: J형.
0: 예, 그래서 계획적으로 행동을 조금 하는데 네. 만약에 이 업무가 금요일 오후까지 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 휴일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1: 찝찝하게.
0: 네네. 네. 그래서 좀 금요일 오후까지는 이제 업무를 조금 마무리해 두려고 많이 하죠.
1: 아, J형. 저도 J형인데.
0: 네.
1: 저는 못 느끼는 부분을.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밖에서 참고로 이렇게 써주시는데 우리 최동규 본부장님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을 못해서 연휴가 싫다. 아, 이런 성향의 분이시라고. 아, 그렇습니까?
2: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남들 쉴 때 조금 더 일하면 네, 제 미래가 더 네,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생활하는 것이지. 네. 네.
1: 아, 우리 그럼 최 본부장님은 MBTI가 끝이 J이신가요? P이신가요?
2: 전 뭐 혈액형이랑 개자리는 아는데 뭐 MBTI는 별자리라.
1: 아, 본부장님이시니까.
2: 네. 네 그 한 번도 MBTI를 해본 적이 없어요.
1: 엄청나게 J이실 것 같아, 그죠?
0: 뭐 본부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아. 네. 나는 토요일 날 나와도 되니까 너희들은 쉬어라고 말씀하시는데.
1: 나는 짜장면 먹게 너희들은 탕수육 먹어라. 뭐 이런 느낌.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나 환영합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어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이고요. 상담을 원하시면 앞에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은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에 방송되는 재방 시간 9시 때 방송되거든요. 이때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문자 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2: 최동기
0: 구도현의
2: 마 이게 돈이다.
1: 이제는 막 이게 돈이다 할 때 막 화음도 넣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딱 일치하는 거 요 정도에 만족했는데 이제는 화음도 막 들고 그럽니다. 자, 막 이게 돈이다. 요즘 이게 또 뜨거운 뉴스더라고요. 청년 미래 적금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2: 네, 저도 이 적금을 볼 때마다 나도 청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네. 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 금융 상품이죠.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네, 6월 22일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요. 첫 일주일 동안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에 따른 5부제로 운영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네,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인데요. 이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해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 장교나 이 부사관으로 군대를 조금 길게 다녀온 분들이라면 최고 만 40세까지도 가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이게 금리 혜택이 무척 좋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2: 네, 청년 미래적금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지원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상품이죠. 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금리 5%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2에서 3%가 더해져서 최대 연 7에서 8% 수준의 높은 금리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1: 야, 진짜 요즘 뭐 일반 은행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근데 이 청년 미래 적금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0: 네. 이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일반형은 총급여 6천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이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금리 8%로 가정을 하게 되면 원금 1,800만 원, 이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30만 원, 총 2,138만 원을 이자 소득세 없이 수령 가능하게 되죠.
2: 네, 우대형은 혜택이 좀 더 큰데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0: 신규 취업자가 가입 대상이거든요. 매월 납부 금액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같은 8% 금리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 총 2,255만 원을 이자 소득세 하나 없이 수령하실 수
1: 와,
0: 있습니다.
1: 예. 이게 뭐 취업하고 창업하고 하는 청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도 가능한 거죠, 가입이.
2: 네, 맞습니다. 3.3% 이 소득세만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던 청년 도약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까?
0: 네, 그 청년 도약 계좌 역시 이제 기여금과 이자를 비과세로 지원하는 이제 상품인데 만기가 5년에 이제 월 7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요. 청년 미래 적금과 원칙적으로는 중복 가입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선택권을 위해 이제 갈아타기는 가능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먼저 이제 6월 초, 그 최초 가입 기간만 허용이 되고 청년 미래 적금 가입 신청 및 대상 확인 후 청년 도약 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로 전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순서인데요. 절대 이 기존 적금을 먼저 덜컥 해지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청년 미래적금 신청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 은행 앱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연계한 후에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도약 계좌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 그동안 쌓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이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덜컥 해지를 해버리면 그동안 쌓은 혜택이 날아갈 수 있다.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은행 앱에서 연계해서 해지를 하셔야 된다. 이 순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아타기도 가능하면 기존에 이제 청년 도약 계좌 갖고 있던 분들은 갈아타는 게좀 많이 유리한가요? 판단 기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0: 네, 그 기존 이제 청년 도약 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5년 동안 모으는 상품이라서 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더큰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반면 이제 만기가 5년이라서 너무 길어서 좀 부담스럽다. 3년 이내에 이사나 결혼 등으로 좀 목돈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다녀서 청년 미래적금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갈아타는 게 이득인데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하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면 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 미래적금으로 조정하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돈이 필요한지 여부, 앞으로의 어떤 금리 변동의 여부, 본인의 상황, 예상 수령에 이런 것들을 다 한참 비교를 해보시고 갈아타는 걸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청년 미래적금을 가입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또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중도에 이제 해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 네, 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살다 보면 이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중도 해지를 고민하게 되죠. 일단 이 상품은 투자형이 아닌 적금이라서 원금은 100% 보장이 되고요. 다만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약정된 높은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이 중도 해지 금리가 적용되어서 이자가 생각보다 작아진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0: 네, 하지만 이제 청년 미래적금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정부 기여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셔야겠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만기 혜택이 제한이 되거나 정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뭐 사망이나 질병, 폐업,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예외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럼 뭐 혜택이 적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은행 일반 금리보다는 좀 그거
0: 이게
1: 최소 그 정도는 되겠죠.
0: 세대 때까지 다 합치면은 단리 적금으로 비교했을 때 연간 한15% 이상의 이자를 챙겨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1: 예.
0: 은행 적금보다 훨씬 뛰어난 상품이라고
1: 중도
0: 보셔야
1: 해지를
0: 되겠죠.
1: 해도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원금 손실 위험도 없고 만기도 뭐 3년이면은 비교적 견딜만하고 예, 확실히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코인 투자보다는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이 청년 미래적금은 청년들이 좀 짧은 기간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건만 된다면 리스크가 거의 없는 청년 미래적금을 활용해서 만기 시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서 나의 노후를 위한 좀 안전장치를 해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국가가 이자에 보너스 보조금까지 얹어줍니다. 청년 미래 적금. 첫걸음은 소박할지라도 만기 때 아주 소중한 씨앗돈이 되어줄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라면 저는 안 된대요. 여러분들은 꼭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도

0: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립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료의 상승폭을 감당하지 못해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데 15년과 5년의 재가입주기 또한 이제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되었죠. 자, 5세대 실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궁금합니다. 5세대 실손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우리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주부입니다. 실은 제가 딱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손보험은 무조건 1세대가 최고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버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 갈 일은 통 없는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어느새 2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유지하자니 등골이 휘고 깨자니 불안하던 차에 제 동생이 저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2: 언니, 그 1세대 실비 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료만 수백만 원 낸대.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야? 나도 딱 1년 전에 이 4세대로 갈아타고 그 차액 아껴서 통장에 조금씩 모아뒀더니 이거 벌써 200만 원 가까이 쌓였어. 이 더 빨리 안 탄 게 좀 후회된다, 그치?
1: 어머, 진짜? 1년 만에 200이 모였다고? 아이고, 듣고 보니 그렇네. 내가 지금 병원비 걱정을 해야 될 판에 멀쩡한 몸으로 보험료 걱정만 하고 앉아있으니 아이고, 이게 무슨 미련한 짓인지. 아유, 나도 진작 너 따라 갈아탈걸. 200만원 진짜 부럽다 얘.
0: 그렇게 동생 따라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가 4세대 실손은 또 5년이 지나면 5세대로 재가입돼서 보장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재가입은 뭔지, 보장이 왜 줄어든다는 건지 가슴이 철렁해서 고객센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보험도 2년 뒤 재가입 시점에 보장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관절도 안 좋고 병원 갈 일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손 전환으로 생길 수 있는 보장 공백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우리 딸이 임신을 준비 중입니다. 5세대 실손부터 임신 출산 관련 질환도 보장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임신을 확인한 뒤 5세대로 바꿔도 해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1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막상 갈아타자니 이게 보장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고요.
2: 네, 맞습니다. 실제로 1세대나 2세대 초기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한 60대 이상 고객분들 중에는 가파르게 오르는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전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이 5세대 실손보험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구조가 좀 더 복잡해져서 이 보험 소비자들의 혼란이 과중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난달에 생긴 거죠. 5세대 실손이 5월이었나?
2: 네,
0: 5월부터
2: 5월 6일. 네.
0: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전환할 때 재가입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 냈을 때 돌려받는 보장금액이 줄지 않을까 이 부분을 먼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1: 네, 뭐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일정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같은 2세대 실손이라고 하더라도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했다면 15년 만기가 돌아오는 2028년 4월부터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이제 그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21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을 가입을 하시거나 전환하신 분들은 청취자님 동생처럼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하셔야 됩니다.
2: 이 최동기 본부장님 말씀대로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분들은 전환 여부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재가입 주기 조항이 있는 실손보험자 가입자분들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거든요.
0: 네.
2: 만약 제때 재가입 절차를 밟지 않거나

0: 거부를 하게 되면 실손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그러니까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 뭐 재가입 주기 이런 거를 좀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게 필수겠네요.
2: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희가 하는 그것도 모르냐 퀴즈처럼 네. 재가입 주기가 되면 보험사에서 개인 SNS 메시지로 이제 알림을 보냅니다.
1: 네네네.
2: 그래서 재가입하시겠어요? OX를 누르라고 하는데
1: 아~
2: 만약에 실수로 X를 누르는 순간 네, 내 실손보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1: 아니면 그거 그 보내주신 거를 못 받았다거나 이러면 또 낭패겠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서 간혹 이제 이사를 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가지고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가입 주기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보험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네. 내 실손 보험의 재가입 주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재가입 주기가 있다면 언제인지 미리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네. 5를 눌러 주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뭐 알아서 해 주는 거 아니니까 요거 언제 바뀌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1세대 실손이어도 막 어떤 분들은 막 보험료가 엄청 뛰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10년 넘게 보험료가 그대로다 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0: 네, 일단 뭐 정말 이 극소수긴 하지만 초창기에 출시된 이 1세대 비갱신형 실손보험을 아직 유지 중인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짧고 보장 한도가 작아서 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요. 그 외에 이제 시중에 판매된 대부분의 실손은 갱신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1세대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없는 2세대는 3년, 그 이후 상품들은 모두 1년 단위로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가 갱신이 되거든요. 즉 실손이 유지되는 한 보험료는 평생 납입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2: 네, 그런데 뭐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실손보험 가입하고 보험료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가입을 할 때 냈던 월 보험료 안에 적립금이 포함돼 있던 거죠. 처음 가입할 때 원래 보험료가 이제 만 원인데 미리 5만 원을 내고 실손 보험료가 오르면 이제 미리 냈던 보험료를 이제 출금해서 보험료를 대체 납부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적립금 구조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 실손보험 안 오르는데라고 생각하고 유지를 하다
1: 네.
2: 이제 적립금이 다 소진이 되면 보험료가 한 번에 빵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오롯이 인상된 보험료 폭탄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1: 그래서 착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1, 2세대 실손은 유지를 하는 한 가파른 보험료 인상은 감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0: 네.
1: 근데 이 실손보험이 뭐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대다수가 4천만이 가입하셨다고 하시던데 세대별 보장 구조를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0: 네, 그 간단히 말해서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나뉘어지고 있죠. 이 숫자가 커질수록 내가 병원에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 비율은 좀 높지만 반대로 매달 내는 월 보험료는 조금씩 저렴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급여와 비급여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서 공단이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 항목이 바로 급여 항목이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환자가 비용을 전액 고스란히 내야 하는 항목이 바로 비급여입니다.
2: 네, 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제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총 보험금이 전년 대비 11.4%가 늘어나가지고 무려 17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하거든요. 도수치료 같은 과잉 비급여 진료가 이제 주 원인이었는데 자, 충격적인 건 전체 보험금의 무려 74%를 상위 10%의 소수가입자가 이제 독식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결국 무분별한 청구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떠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나도 병원 얼마 안 갔는데 막 보험료가 쭉쭉 올라간다라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국가 지원이 있어서 본인 부담이 크지 않지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없다 보니 의료비가 높잖아요. 여기에 실손 청구가 몰리면서 보험사의 이제 손해율이 급증했다 볼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죠. 최근에는 이 로봇 수술 같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도 1년 사이에 72.4%나 급증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로 나온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증 보장 한도가 기존 연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이 대폭 축소되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 본인 부담률 역시 기존 30%에서 50%까지 늘어났다는 점이 5세대 실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본인 부담금 50%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해서 병원비의 절반만 돌려받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비중증 질환일 경우 1회당 입원 치료비 보상 한도가 이제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1: 예.
2: 자, 예를 들어서 비중증 수술을 받고 치료비가 800만 원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 절반인 4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회 한도에 걸려서 300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나머지 500만 원은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보상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1: 그럼 이렇게 보상 공백이 점점 커지면 그럼 굳이 보험을 들어야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어차피 뭐 반만 받는 거면 내가 근데 따로 이렇게 통장만 의료비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쓰지.
2: 그러니까 이제 실손보험의 취지가 이제 비중증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보다 정말 중증 질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이제 대폭 적극적인 보상을 해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1: 네,
2: 선택적으로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1: 그러면은 아까 뭐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줄였다, 이건 좀 아쉽다 하셨는데 장점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0: 네, 당연히 뚜렷한 장점도 있어야겠죠. 우선 이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다는 건데요. 기존 4세대보다는 약 한 30%, 과거 뭐 1세대나 2세대 실손보다는 무려 한 50% 이상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서 이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건강한 소비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리하게 되죠. 또한 뭐 암, 뇌,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기존 4세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서 잘 보장해 주거든요. 특히 이 기존 실손에서 제외되거나 좀 미비했었던 임신, 출산 관련 질환과 이 자녀의 발달 장애 치료까지 실손 보장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또 새롭게 포함이 된 분야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좀 빨리 왔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앞두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되면 갈아타자마자 임신 출산 관련 보장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갈아타자마자 받는다고요? 제가 아는 보험사는 그렇게 혜자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X! 아유, 예. 그치, 뭔가 있을 것 같아. 바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2: 네, 원래 이제 보험에서 임신 출산을 보상해 주진 않았죠. 왜냐면 이제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를 보상해 주는데, 임신은 질병도 아닌 상해도 아니죠. 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뭐 재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은 원칙적으로 이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2: 보험에서 보상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분만 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에 5세대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자녀 발달장애 보장의 경우 아이가 태아 상태일 때 미리 가입을 해두어야 향후 18세까지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80일 전이면 거의 뭐 임신
0: 그렇죠.
1: 아주 극초기나 예.
0: 40주니까 그죠?
1: 그죠, 그죠.
0: 예. 예. 임신 전에
1: 임신 전에 한지 가입을 한 상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죠? 5세대 실손은 그러니까 과잉 진료의 거품은 빠지고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이나 출산 같은 좀 필수 의료 보장종을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연자님은 이제 2년 뒤면 어차피 5세대 실손으로 자동 재가입하셔. 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2년 뒤면 5년째가 되면 이 피해갈 수 없이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증 질환보다는 이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서 내가 내야 할 돈이 늘어나는 상황을 좀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작년 실손 청구 통계를 보면 도수치료 같은 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2조 7천억 원으로 암, 뇌, 심혈과 같은 이 3대 중증질환 보험금 2조 6천억 원을 앞질렀다라고 하거든요.
1: 예.
0: 청취자님 역시 이 나이가 드실수록 빈번해질 이 근골격계 질환의 의료비 공백을 채울 준비가 조금 필요해 보였습니다.
2: 네, 청취...

0: 청취자님의 기존 보장을 이제 좀 검토해 봤더니 이미 납입이 완전히 끝난 보장성 보험에 암진단비 3천만 원과 입원 일당 3만 원이 이제 준비되어 있었고요.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을 월 보험료 5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실손보험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본인 부담금 공백을 다른 건강보험으로 메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뇌나 심장 관련된 진단비와 수술비의 필요성을 짚어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통원치료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좀 덜한데 큰 수술 받게 되면 타격이 크니까요.
2: 네, 맞습니다. 이 수술은 대부분 입원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료비 단위가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이 향후 실손에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서 보장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을 이 뇌심 진단비와 더불어 질병이나 뭐 상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수술비 위주로 탄탄하게 보강해드렸는데요. 60대이신 청취자님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향후 10년 동안은 보험료 부담을 좀 확 낮추면서 보장은 좀 알차게 챙기실 수 있도록 가성비 좋은 10년 갱신형으로 좀 맞춤 구성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0: 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의료비 공백을 막아줄 실손보험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언제인지 또 세대별 자기부담금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미래에 이제 의료비 폭탄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주변 전문가들과 함께 내 실손보험 증권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내용들 정확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똑같은 실손보험이어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요.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병원비 또한 천차만별인데요.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시기보다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좀 보험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보험 그 몇 세대 전환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현재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럼 병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5세대로 전환이 된다든가 할 때 뭐 이 병이 뭐 가입 거절을 당한다든지 뭐 부담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뭐 걸림돌 같은 게 있는 것 아닌가요?
0: 전혀 없죠. 이제 실손을 변경할 때 물어보는 건 이제 정신질환 치료 관련만 이제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보장하지 않았고 지금부터는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그 변은 보장해주는 구조로 좀 바뀐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물어보고 나머지 병력은 물어보지 않는데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손 전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 뭐 내가 병원 많이 가서 이거 변경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걱정은 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 신규 가입 때만 조금 걱정하셔야 되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집 총체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6085번님이 모처럼 마나님이랑 늦은 점심 먹으러 가면서 듣습니다. 라면서 또 이렇게 데이트하시면서 드시면서 참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요. 2425번님은 그냥 딱 이렇게 여섯음절 보험도 힘드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니까는요. 크레용팝의 빠빠빠 들으시고 소비자 민원실로 갈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 활짝 열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민원 만나봅니다. 8304번님. 저는 30대인데 비염이 심해서 환절기마다 많이 힘듭니다. 약국 알레르기약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수술도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실손보험만 가입돼 있는데 비염 치료나 수술을 대비하려면 어떤 보장을 추가로 살펴봐야 할까요? 또 아버님께서 최근에 협심증 진단을 받으셔서 가족력까지 고려해 심장 관련 보장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대인 제가 우선 챙겨야 할 보험 보장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일단은 이제 환절기, 알레르기 시즌만 되면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1: 네, 제 동생이 비염이 정말 심한데, 환절기가 되면 두루마리 휴지를 옆에 끼고 살고요. 눈까지 빨갛게 충혈이 맞아요. 돼가지고 네. 이제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증상이 감기와 정말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감기인지 비염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변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 질환이지만 비염은 이제 전염이 되진 않죠. 대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찾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해주면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시중에 알레르기 약이나 요즘은 이 비강 스프레이만으로 금방 네. 진정이 되지만 이번 청취자님처럼 좀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아, 이 차라리 수술을 해서라도 숨 한번 시원하게 쉬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0: 진짜, 네. 숨 한번 시원하게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약 먹고 버티는 것보다 뭐 간단한 수술로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굳이 뭐 미련하게 참고 있을 필요는 없 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뭐 요즘은 이제 의료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예전만큼 이제 수술이 부담스럽진 않죠. 뭐 잠깐의 치료로 앞으로의 인생이 뭐 평생 편해질 수 있다면 이런 뭐 간단한 수술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죠. 특히 뭐 눈이나 귀 그리고 이제 호흡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직결되는 기관의 치료는 절대 미루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2: 아, 이 예전에는 이 참아야 멋있는 건 줄 알고 많이 참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원인을 뿌리 뽑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죠. 비염은 이 환절기만 지나면 또 잠잠해지니까 아우 조금만 참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초기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만성 비염으로 굳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비염을 방치해서 만성화가 되면은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 네, 뭐 앞서 비염이 심해지면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 초기 증상은 일반 비염이나 축농증과 똑같아서 단순 질환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보니 코 주변 뼛속 빈 공간에 종양이 생기는 비부동암으로 이제 진단받는 충격적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0: 간혹 아니라 종종.
1: 네네.
0: 호감기인 줄 알았는데 암이었다. 이게 정말 무섭네요.
1: 네, 뭐, 예. 물론 이제 모든 비염이 암이 되는 건 결코 아니죠. 다만 단순 비염인 줄 알고 정밀 검사를 미루다가 자칫 암 발견이 늦어지게 되면 다른 부위로 전이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이제 강조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죠. 게다가 코는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귀, 눈, 목, 폐까지 이제 호흡기 전체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몸 전체의 건강 관점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0: 그러니까 코가 이제 단순히 숨쉬고 냄새 맡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호흡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청취자님은 기존 실손보험 외에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이 좀 큰 숙제처럼 보이는데요. 비염으로 이 코 점막이 심하게 부으면 이 잘 때 나도 모르게 이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럴 경우에는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1: 네, 뭐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우리 몸은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 심장을 과도하게 이제 펌프질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게 되고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 발병률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0: 이게 뇌에도 영향, 심장에도 영향, 뭐 자잘한 질환이라고 방치했다가 나중에는 중대 질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청취자님은 간단히 수술비만 보완할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보장이 또 필요할 것 같네요.
2: 네, 특히 청취자님은 아버님께서 이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증권에 이 뇌나 심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니 당연히 전부 다 보장되는 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이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전체 이 뇌나 심장 질환 중에서 이 아주 좁은 일부 영역만 보장을 하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 협심증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죠. 사실 이런 세부적인 약관 범위까지 일반 소비자가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0: 그러니까 내 그 보장이 급성 심근경색 특약이면 협심증 걸렸다고 보장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2: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뇌가라고 해서 뇌 싹 다 아니고 심장이라 해서 심장 100% 아닙니다.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까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시다.
1: 네, 특히 이제 심장 관련된 보장의 핵심인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처음 출시되었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가입 한도를 대폭 제한하거나 가입 연령을 까다롭게 묶어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대부분 보장 범위가 좁지만 리스크가 적은 급성 심근경색증 위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것이죠.
2: 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어린이 보험을 시작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들의 한도가 좀 점차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 2010년대 후반에는 이 보험사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성인 보험에도 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가입 한도가 좀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이제 기존 좁은 보장을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좀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2000년대 초반이나 뭐 2010년 했던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번 이거 보장 그 범위가 어딘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스러운 숨쉬기가 무너지면 이렇게 중대 질환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새삼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8304번님은 어떤 보장을 좀 중점적으로 구성을 하면 될까요?
1: 네, 일단 청취자님 월 소득 안에서 이제 그 보험료 지출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안정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에서 3대 진단비를 이제 먼저 준비한 다음에 뭐 질병 수술비나 질병 1,5종 수술비 그리고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구성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청취자님은 보험 가입 후에 1년이 지나 면책 기간이나 그 감액 기간이 지나야 수술비를 100%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2: 뭐 거의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하루라도 빨리 시원하게 숨 쉬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님은 가입 후에 바로 수술하셔도 보장 금액을 100% 다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청취자님께서 단순 약 처방 외 외에 과거 입원이나 수술 이력 그리고 만성 질환이 없으시다면 이 청년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0: 30대시니까.
2: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청년 보험은 암을 제외한 질병 보장은 이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없어서 가입 즉시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1: 네.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할 될 점은 있죠. 만약 가입 전에 이미 병원에서 특정 질환으로 정밀 진단을 받으신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약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일부 보험사 수술비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자, 이 경우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진단을 받고 가입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될 수 있죠.
0: 네. 왜?
1: 보험 가입 이전에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고 무조건 가입을 할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단서 조항이나 경증질환 제외 같은 조건이 있는지 전문가와 철저히 다시 한번 잘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청년 보험은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몇 살부터?
2: 보통은 이제 15살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요즘엔 조금 보험사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0: 네. 어쨌거나 해당되시면 요 청년 보험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을 통해서 비염은 이제 단순한 계절성 불편함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점 이제 듣게 됐는데요. 약으로 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코막힘이 오래 가거나 수면까지 방해가 된다면 정확한 좀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까지 걱정이 되신다면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도 함께 좀 점검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0827번님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특약이 있는데 그러면 심장 스텐스 시술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1: 네,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보장으로 이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보장 안에는 급성 심근 경색증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장 하나만 있으면 뭐 협심증, 급성 심근 경색증,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 뭐 이런 보장들은 네.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 잘 가입하고 계시는 거네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예. 자, 이렇게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도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50번의 1호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 겁니다. 7946번님이 상담 요청합니다.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잘 신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마치는 대로 여기 계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조아님이 어서 빨리 TBS 정상화돼서 송디가 부채질하지 않는 에어컨이 나오는 스튜디오가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OX 이거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부채질을 했는데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보셨나 봐요. 예, 그렇게까지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질문 또 드려볼게요. 9890번님이 종합병원 암 전액 본인 부담 통합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비 특약 중 어떤 보장을 좀 우선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최근에 이제 암 관련된 보장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뭐 이걸 가입해야 될지 저걸 가입해야 될지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하나만 좀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암 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국립암센터라든지 여러 주요 데이터들을 다 확인해봤거든요. 네. 이제 고가의 표적항암 치료제를 썼을 때 진짜 돈이 많이 들까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 폐암일 때 가장 많이 쓰는 뭐 타그레소 같은 표적 치료 제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대략 한 달 약값이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네. 과거에는 1차 치료에서는 비급여 적용을 받고 2차 치료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1차 치료부터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약값이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고가의 표적 치료제들도 이제 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대략 1회 약값이 한 달 약값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천만 원, 뭐 수억의 돈이 드는 치료를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각종 치료비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암 보장은 진단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이후 내가 걱정되는 암이나 가족력 기저 질환을 통해서 이런 암들도 고가의 치료를 많이 하나라는 것들을 잘 검토한 뒤에 추가적인 보장을 가입을 하셔야지 아니면 정말 이제 보험료만 많이 내고 보장은 그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0: 예. 점점 뭐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려할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2293번님이 일배책 보험료가 3,000원 정도 하던데 저희 5인 가족 다 따로 가입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만 가입해도 될까요?
2: 네, 보통 이 가족 일배책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들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 다 가입이 있다면 이제 이 본인 부담금을 좀 상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가족들이 아직 어리면 아직 네, 네. 어린 아이가 있으면 저는 뭐 한 분만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한 분 아이들이 어리면 한 분이 네, 한 몰아서 가지시는
2: 몰아서
0: 것도
2: 가입을 네. 하고 있으면
0: 또 괜찮다.
2: 뭐 상관없을 네, 것 같습니다.
0: 네, 뭐 그러면 아주 좋네요. 예, 5인 가족 다 안 해도.
2: 네.
0: 네, 좀 성인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언제 이게 분리가 될지도
2: 그렇죠.
0: 모르고 그러니까
2: 그래서
0: 이왕이면
2: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
0: 네.
2: 이 일배책만 따로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 일배책 넣어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끝곡 데이식스의 반드시 웃는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헐릉로 영곡사거리에서 내곡나들목 방면으로 가는데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하위 3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근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일대로 많이 혼잡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 평소 수요일 이 시간 정도로 밀리는 가운데 작업과 돌발 상황도 있는데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동호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올림픽대로는 공항 방면으로 각각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 습도는 4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지 최강일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속옷 사드리는 거 이게 공식이죠. 근데 말이죠, 북유럽 사람들은 첫 월급 타면 뭘 사느냐, 의자 산대요. 의자. 그리고 그 의자의 주인은 바로 나. 거의 한 달치 월급을 다 들여갖고 평생 동안 잘 쉴 수 있는 좋은 의자를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조바심부터 내는데 쉼부터 챙기는 그 마인드가 참 신기하고도 부럽죠. 한 주일의 꼭대기, 오늘 수요일입니다. 바쁜 걸음 잠깐 멈추게 해주고 지친 마음 기대어 쉬게 해주는 그런 나만의 의자를 만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이재성이 부릅니다.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분 네,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네요. 네. 돈은 없어도 좀 뱃속은 편한 것 같다. 노래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날이 푹푹 찌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뉴스 몇 개 좀 소개해드리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전에 최고위원회 끝으로 사회를 보고 사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8월 17일 전당대회, 8월 17일 예, 한 두 달 남았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 거취를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에서 3자 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 결선 투표에서 표심이 모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전한 거죠. 그러니까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3자로 간다 이거죠. 송영길,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송영길, 김민석이 한 팀이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엊그제 전해드렸던 그 이야기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70살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이 오늘 시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65살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70살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이용도 무료로 하게 되는 대중교통 개편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적용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하철은 기존 65살부터 지공대사가 된 건데 70살로 인상이 돼버리면 아직 그보다 젊은 분들은 혜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럴 것 같고요. 서울시만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인접한 경기도에 사는 지공대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월드컵 축구 뭐 눈만 뜨면 뭐 새벽부터 하루에 4경기씽 보여주고 있는데 주관사가 지금 JTBC 아닙니까? JTBC 상황이 지금 무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 TBS 뉴스. 예. 지금 저희 있는 TBS 말고 일본 TBS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대요. 한국에서 월드컵 중계를 32강 전부터는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다네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JTBC가 지금 어렵잖아요. 북중미 월드컵에서 예. 그런데 우리 대표팀 토너먼트 경기 중계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일각의 우려를 일축을 했습니다. JTBC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본 TBS에서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봐야 되겠죠, 더?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북한 군인은 강원도 화천 부근에서 신병이 확보됐고요.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내일 6.25 발발 76주년이죠. 예. 근데 관련해서 6.25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 6.25 관련 에피소드를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이거예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전쟁이 빚어낸 용어는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있다. 우리 생활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6.25 때 그게 기원이었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황을 일컬을 때 우리가 개판 5분전 뭐 이러잖아요. 요 얘기가 6.25 전쟁 때 예,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 당시 부산에 이제 피란민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피란민들을 위해서 이 밥솥 뚜껑을 열기 직전의 상황을 비유한 설이 있습니다. 배식 담당자가 이제 소리를 친다는 거요. 밥이 다 만들어졌으니 먹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개반 5분 전이다. 예, 10개 짜에 밥 반 짜 한자로 써서
그러니까 소뚜껑 열기 5분 전이다. 아, 개반 5분 전, 개반 5분 전. 이게 바로 개판 5분 전이 됐다. 그러니까 배식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은 그 굶주린 피라민들이 그 배급 받으려고 쌀 받으려고 얼마나 몰려들겠어요. 그래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유래가 돼서 개판 5분 전이다. 저도 지금까지 오늘 기사 읽기까지는 개판 5분 전에 개자가 이 댕댕이 개자인 줄 알았어요. 견자. 예.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개판 5분 전. 소뚜껑 열기 5분 전.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지금 뭐 열면은 누가 와서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만 옛날에야 뭐 부산 피라민들 시절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잡한 상황을 개판 5분 전이다 하는데 유래가 거기서 됐다. 근데 이게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유래가 민간에서 떠도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컨펌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 국립국어원에서는 유래와 관련해서 따로 정확한 정보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언어라는 게 뭐 정확하게 뭐가 있다 그런 걸 떠나서 민간에 이렇게 슬슬 퍼지게 되면 그게 곧 우리 대중 언어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낙동강 오리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철양한 신세를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국 전쟁 때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때는 1950년 8월입니다. 국군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전투하던 북한군이 갑자기 확 떨어진 유엔군 포탄에 쓰러져가지고 낙동강에 둥둥둥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야 낙동강에 오리알 떨어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전투에서 패배해서 낙오된 북한군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여졌다 그래요. 너 낙동강 오리알 됐구나 뭐 이러잖아요. 예. 여기까지 뭐 눈에 띄는 뉴스 전해드리고 애청자 4636님께 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민원이 있대요. 민원. 허리케인 라디오에. 5월 22일 날 지난달이네요. 금요일 날이네. 선크림 당첨됐는데 아직 안 왔어요. 깜빡하신 것 같아요. 하하. 가스야. 가스 어디 갔어? 가스. 아 이런 걸 깜빡하면 어떻게 해. 한 달이라 했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야 어디 갔냐? 왜 안 보여? 아, 확인하겠답니다. 예, 4636님, 네, 고덕동 순대님, 예, 연락 드릴게요. 예. 자, 아, 다시 보냈대요. 예. 고덕동 순대님, 조만간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가스 PD, 돈가스 PD가 출제하는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해서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미스 김, 사랑의 감촉.

자, 6월 24일 나눔 선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샵 연구일 문자창에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 알죠? 그러면 저희가 당첨자를 추첨해서 발표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적으실 거는 가스 PD가 출제하는 돈가스 퀴즈 정답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돈가스 퀴즈 여기 올려놨네요. 예. 아까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일정한 자신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 처량한 신세 낙동강에 둥둥 떠가는 낙동강에

이거 알, 예, 그죠? 이거 같은 신세 표현하는데 이 알이 무슨 알이냐? 예. 아 오늘 신박합니다. 네. 아우 가스가 오늘 좀 가스 팍팍 나오게 아주 퀴즈를 알차게 냈네요. 자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오리알, 2번 타조알. 타조알은 아프리카 나가야 했을 것 같은데. 자 정답 모르시겠다.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타조알은 뭐 낙동강물에 떨어지면 그냥 가라앉지 않을까? 워낙 커고 무거워가지고. 예. 자 일단 첫 번째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 26가지 하나가 더 늘었나요? 네. 자 26가지에 어제까지는 25개였는데 예, 26가지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6개를 쫙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중에 예, 마음에 드신 거 적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시작합니다.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분.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바디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새꽃이 무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기지시 통통치킨 파닭. 오리요리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 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보내주시는 거래요. 이겁니다. 적힌 대로 읽을게요 제가.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2인 2매 식사권. 야, 오늘 구리 스택동에 양꼬치 있고요. 미친 양꼬치. 가스인데 여기 동네가 어디예요? 그걸 적어주셔야지. 네? 체인점인데, 미친 양꼬치 체인점인데, 아, 여러 군데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다, 그러면은, 저, 돈가스 PD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보내드리는 집 가까운 곳으로 드리는 형식이라고 그래요. 예. 자, 이렇게 26가지 나눈 선물 드렸습니다. 지금 양꼬치가 두 개나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서. 자, 사장님들께 아주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거를 받아서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나누겠다. 적어서 세 가지 적으시는 거죠. 퀴즈, 나눔 선물, 세 번째 왜 이게 필요한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쫙 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만 한 번 더. 첫 번째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처량한 신세를 우리가 일컬을 때 아이고 너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이거 알 됐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무슨 알이냐? 1번 오리알이냐? 2번 타조알이냐?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번으로 보내느냐?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들어야지. 노래 빨리 적어야지. 아, 이것도 읽어야 돼? 4972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희 집 강아지하고 차에서 듣고 있는데 어제 화요일 날 대화나 만난 날 최국 씨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강아지가
자기한테 야단치는 줄 알고 벌벌벌 떨더라고요. 최국 씨 목소리가 무섭긴 한가 봐요. 야, 그 정도였습니까? 야,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애를 그렇게 벌벌 떨게 해서. 근데 하여튼 또 이런 의미도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딱 이 방송밖에 없네. 강아지와 소통할 수 있는, 네? TBS의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댕댕이를 무섭게 한 최고. 아, 대단합니다. 예. 아, 그리고 고덕동 순대님이 이렇게 바로 또 답장을 보내셨네요. 선크림 늦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시 보내드린다 그랬더니 돈가스 PD님께 이렇게 해서 답장을 보내셨어. 저기요, 가스 PD님, 7월 초 1, 2, 3일 중에 돈가스를 보내드릴 거예요. 괄호 열고 5kg. 야, 가스 수지 맞았네. 돈가스 5kg 언제 다 먹냐? 냉동이라서요. 냉동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존 레논, 이매진입니다. 야, 가스 완전히 오늘 횡재했네. 월급도 못 받는데. 야, 한 1년 먹겠다, 너. 형도 좀 줘라, 그거. 아, 노래 듣고 옵니다.

0: 죄송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올드 피플,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 평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노래 나온 게 1971년 베트남전 한참일 때였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그때쯤 나왔던 노래인데 뭐 여전히 지금 이 지구상에 대입해도 딱 맞는 노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이란, 가자, 네. 레바논, 네. 우리 한반도도 이제 그런 거고요. 평화가 항상 있어야 되죠. 이 노래 이렇게 따라서 음미하다 보면 이 부분 되면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자, 새싹 문자로 4517번님. 네. 아,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하는 거네. 첫 번째 당첨자가 새싹 문자인데 4517번님이에요. 일단 정답은 1번이죠. 예, 네, 오리알입니다. 6.25 때 그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 군인들이 우리의 군하고 유엔군의 미군의 그 포탄 세례를 맞고 낙동강에 떨어져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걸 보고 우리 군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오리알 떠내려간다 하고. 예?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유래가 됐다. 내일이 저 6.25 날이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첫 번째 당첨자는 4517번이에요. 최일구 앵커님 너무 재밌는 방송이네요. 정답 1번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근데 선물 뭐 받고 싶다는 걸 안 쓰셨네. 예, 파블로 PD가 4517번님 듣고 계시죠? 예, 선크림을 보내드린대요.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네, 댁으로 갈 겁니다. 잘 사용하시고요. 처음 들으셨는데 재밌다고 하시니까 저도 고맙고 옆에 아는 분들한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잘 좀 들어달라고요. 다음 당첨자는 2093번님입니다. 정답은 낙동강 오리알이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내일 남아공 최종전 때 메시같이 기량을 펼쳐서 3-1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왕만두 주신다면 가족들과 간식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일구 앵커와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93님께 예, 일단은 이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예. 내일 그렇죠? 남아공하고 이제 예선 A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6월 25일. 아, 6.25 날 또 열리는구나. 의미가 있네요. 예. 내일 10시죠? 예? 10시. 예? 내일 10시입니다. 네. 오전 10시. 반드시 좀 이겨줘야 됩니다. 예. 메시 같은 기량까지는 바라지는 않고요. 그, 카사 보데나인가? 그 대성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 어? 아, 맨날 이름이죠. 그러지. 투지, 패기. 이런 거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카보베르데. 예. 인구 50만. 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루과이 그 강팀을 만나가지고 2-1을 비긴다는 게 보통이 아닌데. 예.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당첨자는 8412번님이에요. 정답 1번 오리알이고요. 매일 인천 출근하면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남편이 이 방송을 좋아해서 듣다가 저도 좋아하게 됐고요. 서구에 배감 순댓국 가서 먹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8412번님한테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근처에 배감 장수 순댓집에 2인 식사권 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 8412번님이 이제 아내분이시겠죠? 남편 덕분에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 가스 PD가 8412번님을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섭외 전화한 사람 이 저 별명이 뭔지 아세요?
1: 아, 가스 PD요.
0: 그렇지.
1: 네네.
0: 돈가스 PD라고 제가 지었는데 아유, 네네. 날도 덥고 그냥 돈자 빼버리고 가스 해요 그냥. 네. 라디오 PD 중에 별명이 가스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1: 못 봤어요.
0: 아이고, 지금 어디 댁에 계신 거예요? 네. 일터에 계신 거예요?
1: 아, 지금 가고 이제 인천에 거의 다 왔어요.
0: 아, 그러니까. 아, 출근을 하신다 그랬구나. 제가 읽어놓고도. 네네. 아, 지금 오후 출근을 하시네요? 무슨 일 하시는데? 네.
1: 아, 예, 학원이요.
0: 학원.
1: 네네.
0: 네.
1: 고등입시학원. 네네.
0: 선생님이세요?
1: 아, 전 남편이 영어 선생님이시고.
0: 예.
1: 예, 저는 이제 상담.
0: 아, 행정실장?
1: 상담학? 네네.
0: 아, 그 옛날에 그 JTBC에서 했던 그 뭐죠? 스카이 뭐지? 드라마 있었잖아요.
1: 아, 드라마요?
0: 예.
1: 네네.
0: 스카이 뭐 있었잖아요, 왜. 예. 학원. 학원 예, 뭐 저도. 이렇게 스카이 캐슬이라는 예, 드라마 있었잖아요.
1: 아, 스카이 캐슬, 예. 예.
0: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가요, 인천?

0: 그래서?
1: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서울에서 오래 했다가
0: 예? 예.
1: 아 이제 그 인천 쪽으로 와서 한 지가 지금 한 4년? 네네.
0: 그러면은
1: 4년 됐어요.
0: 남편 부부께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거네.
1: 네네.
0: 학원 이름이 뭐예요?
1: 아, 책임 학원.
0: 책임. 나 책임진다.
1: 네네. 아, 네네.
0: 수험생 여러분의 영어를 내가 책임져. 우리 학원이 책임진다.
1: 네네.
0: 아, 미션 스쿨이나 그냥 미션. 에? 책임진다.
1: 네네.
0: 아, 인천에
1: 그
0: 책임.
1: 책임이란 말을 남편이 좋아해서,
0: 네.
1: 예, 또 법인으로 책임 에듀라고 해서 갖고 계시고, 이제 또 책임 학원 이름을 이렇게 해서, 예, 인천 부평에서 하고 있어요.
0: 부평에서요. 어.
1: 네네.
0: 일단 이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언어는 그 사람의 집, 마음의 집이라고. 예?
1: 네네.
0: 그 일단 책임이라는 거 워딩 자체가 주는 게확 신뢰감이 쌓이네. 그 작명 누가 했어요?
1: 저희 남편이요.
0: 아, 남편 옆에 안 계신가 봐?
1: 아니, 운전하고 계세요.
0: 아, 남편분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1: 아, 예, 4살 차이에요. 64.
0: 아이까 저 How old is your husband?
1: 네네.
0: 여보세요. 영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1: 아,
0: 대답을 해주.
1: 예. 아, 그 남편을 잠깐 바꿔드릴게요.
0: 예.
1: 제가 운전 중이니까 기분 나쁘게.
0: 아예 뭘 운전 중인데 놔두시고 아이가 몇 살쯤 되시냐고 남편이.
1: 예, 60, 정확히 얘기 안 해도 되죠.
0: 네네.
1: 60 초반이요.
0: 60 초반. 네,
1: 네네.
0: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 남편이 허리케인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추천을 하셨다.
1: 예,
0: 뭐가 그렇게
1: 너무
0: 재밌대요? 뭐가?
1: 방송을 좋아, 예, 여기서 나오는 노래들을,
0: 네.
1: 이제 추억의 노래, 이런 거를 듣다 보면,
0: 네.
1: 그게 이제 예전, 오래전 생각도 나고,
0: 그렇죠.
1: 여기서 나오는 노래들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호통, 그, 개그맨, 그걸 또 되게 좋아하세요.
0: 최국 씨가 하는 대신
1: 네,
0: 환해주는
1: 최국 씨.
0: 남자.
1: 네네.
0: 아, 네가 인간이야, 이거.
1: 네네.
0: 알았습니다. 그 원생들은 그러면 주로 고등학생들이에요?
1: 아, 중학생도 있긴 한데, 주로 고등학생이에요.
0: 올해 수능은 언제 있어요?
1: 올해 수능 11월 둘째 주
0: 11월
1: 목요일로
0: 둘째 주. 네. 그렇군.
1: 예상하고 있어요.
0: 그러면 그
1: 근데,
0: 저
1: 네.
0: 부부들께서는 그 연식이 60 초반쯤 되셨으면 옛날에 저희 때는 왜 학원 같은 데 가면 서울 종로학원이나 뭐 무슨 단과반 학원 그런 데 가면 교재를 주로 적었었잖아요. 성문 종합영어.
1: 네네.
0: 요새도
1: 성문종합
0: 그거 가지고 공부합니까?
1: 그 교재는 안쓴지 오래됐고요.
0: 아, 성문
1: 지금은,
0: 종합영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1: 네네. 저희 남편이 직접 만든 책이 있어서, 그거
0: 뭔데요?
1: 대신해서, 예, 기초영문법이라고, 중등부, 고등부, 예, 교재가 따로 있어요. 만든 게.
0: 기초영문법?
1: 네네.
0: 저도 그 중학교 다닐 때그 안연필의 기초영문법 그런 거 포켓 사전 비슷한 게된 그거 갖고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기초영문법? 그러면 누구의 기초영문법 그렇게 돼 있어요?
1: 아, 이제 본인이, 그, 성함이 조해동, 이래서 해동해동, 이렇게 기초영문법 해가지고 유튜브도 찍어서, 예,
0: 오.
1: 유튜브에, 예, 해동해동 기초영문법이라고
0: 해동.
1: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0: 예.
1: 예, 유튜브에 검색어 넣으시면, 해동해동 기초영문법, 예,
0: 해동이라는 게
1: 이렇게
0: 뭔
1: 찾아보시면,
0: 뜻이라고요?
1: 이름이에요.
0: 저,
1: 바다에.
0: 남편분 성함이 조해동 씨인데,
1: 네네.
0: 아.
1: 이름을 따서 그렇게, 예, 해동해동
0: 재밌네.
1: 기초영문법 해서 유튜브 찍어서 이제 올린 게 있어요.
0: 예. 조회수 많이 나와요?
1: 아, 조회수는 워낙 영어가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0: 예.
1: 예, 그냥 학생들 위주로 구독.
0: 그러시구나. 해동. 아주 한 번에 딱
1: 네, 해서.
0: 와닿네. 해동, 해동 기초영문법.
1: 네네.
0: 아, 좋습니다. 아이고. 그 원생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 원생들은, 예, 그냥, 뭐, 그렇게 많진 않고요.
0: 예.
1: 요즘은 워낙 학원들이 많아서, 예, 그냥,
0: 그렇군요.
1: 이렇게 저희는, 그냥 뭐, 보통?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여기 지금 파블로 PD가 해동 유튜브를 찾았어.

0: 네네.
1: 명대동 형우라고 썼네. 형부.
0: 네, 형부.
1: 명대동
0: 네.
1: 형부. 형용사
0: 네,
1: 부사.
0: 부사. 아. 네.
1: 재밌게 하시네. 아, 아이들 아주 한번 들으면 푹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홍보 많이 하셨어. 그죠?
0: 네네.
1: 예, 하여튼 저.
0: 덕분에 너무 예, 감사합니다.
1: 아이들 위해서 하여튼 좋은 교육하고 계시다니까 좋고요. 네,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아직 교재를 해동 기초 영문법이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인영입니다. 더 없이 좋은 날.

진혁 씨 노래 들었습니다. 자, 아까 부평에서 학원하시는 부부하고 통화하다가 성문종합영어 말씀드렸더니 8272님께서 성문종합영어가 그때 정통종합영어였잖아요. 단과반에서 열심히 들었었죠. 수학은 수학의 정석, 해법수학이 쌍벽을 이뤘고요. 예, 연식이 다 오늘 비슷한 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첨자입니다. 5578번님. 정답 1번이고요. 가락시장 도다리회를 신청해요. 왜냐?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힘든 중3 아들하고요. 시험 끝나면 뒤풀이하러 가고 싶어요. 예, 보내드릴게요. 5578님한테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서

도다리 세 꼬시 모듬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중3 아들 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7265번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소고기 국밥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대기업 다니던 형님이 홍천 귀농에서 주말 일선 도우러 내려가서 같이 형하고 같이 먹고 싶네요. 7265번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국밥 6인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도착하면 잘 홍천 가져가서 형님네하고 잘 드시기 바라고요. 5646번님 당첨됐어요. 1번 오리알이 정답이고요. 내일이 49번째 생일입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 780625가 그 생년 그걸 얘기하시는구나. 내일이 49번째 생일이에요. 78년 6월 25일. 아, 6.25 날 그 생일이 6.25이시구나. 한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렇겠네요. 78년 6월 25일이 생일이다 그러면. 네. 사람들이요. 내일 생일 기념으로 지금 놀러 가고 있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김치 항아리를 받고 싶어요. 40대의 끝자락. 제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언제나 최고리 케인 파이팅입니다. 예. 아, 5646님이니까 49살이 되시는 건데, 예, 지금 어디를 놀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내일 생일인 5646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항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지금 놀러 가시는 건지 뭐 그 얘기는 안 쓰셨는데 놀러 가고 있는데 어디 간다는 얘기는 안 쳐. 하여튼 자 생일 기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386번님 네 이분은 당첨자인가? 안녕하세요 일구님 내일은 드디어 기다리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일이네요. 마침 쉬는 날이고 이기는 축구도 보고 싶고 허리케인 라디오도 텔레비전으로 볼 겁니다. 오늘 퀴즈는 그냥 재미로 풀고 오리알 예 듣고 싶은 곡을 청해 볼 거예요. 정태춘의 도설천화라는 곡인데 애청자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3386님 선물 대신에 정태춘의 도설천화 노래 자 들어요? 듣겠습니다. 3386님의 신청. 아, 정태춘의 애고, 도설천하랍니다. 네. 한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신청곡으로 정태춘의 애고 토솔천하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상당히 깊이 있는 노래인데요. 근데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께서 8272님께서 이렇게 문제제기 문자를 보냈네. 저기요, 텔레비전 지금 자막에 가수 이름이 정태춘으로 써야 되는데 정태촌으로 표기가 돼서 나가고 있어요. 수정하세요. 그게 제가 지금 가서 봤어요. 봤더니 정말 정태춘으로 돼야 되는데 정태촌으로. 예. 우리 저 TV국에 계신 분들. 그렇지. 정태촌, 정태춘 구별하기가 지금 젊은 직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PD가 어리면은. 네. 정태춘 씨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참고로 정태춘 씨는 작고 하신 조폭의 거두였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시청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에요. 3부에서 통증 클리닉 가죠. 통증 전문 의사 김용건 원장 나옵니다. 아파 죽겠다. 통증 클리닉 상담 문자 미리미리 좀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증 클리닉 상담을 이제 풍금 씨, 가수 풍금 씨가 이제 할 건데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얼굴에 뭐 하얀 두건을 잔뜩 쓰고 모자까지 쓰고 나타났어요. 눈만 빼곤하게 보이고 뭔 일이 생겼었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면 사정을 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2부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아까 78년 6월 25일 생이다 그러면서 49살 생일 답장 해주셨는데요. 어디 가는지 안 써주셨다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 남원 가요, 남원.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차 안에서 소리 완전 질렀어요. 당첨돼서. 꺄우! 서지호의 남이가를 듣고 싶어요. 서지호 완전 팬입니다. 이렇게 주셨네. 자, 서지호의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는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서지호가 부릅니다. 남이가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포승분기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쪽으로 3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또 서울 시내 도로 쪽에는 집회로 차단된 곳이 있습니다. 먼저 강남권 염곡사거리 일대로 많이 혼잡한데요. 염곡사거리에서 내곡나들목 방면으로 가는데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하위 3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근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또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으로 가는 길 LG 트윈타워 앞에서는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 습도는 4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이용입니다.

미안해, 당신 듣고 왔습니다. 자, 3449번님이 이런 민원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지방인데요. 유튜브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게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TV 채널은 못 보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3449님께서 만약에 IPTV 통신사 가입을 하셨겠죠?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무슨 채널인지 무슨 통신사인지 알고 계시면요. 소개해 드릴게요. 지니TV가 이제 KTV죠. 예. KT 가입자는 214번 트세요. 214번. 예. 유튜브 끄시고 214번 하시면은 나올 거고, 만약에 SK텔레콤 가입자면은 244번, LG유플러스 가입자면은 24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얼굴 제가 나와요, 지금 저기. 지금 라디오 하면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같이 중계하는 라디오 프로는 아마 TBS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어서 2489번님 당첨되신 분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정답 1번 오리알입니다. 만약에 제가 당첨이 된다면 알바하는 딸내미와 무한리필 양꼬치 먹으러 가고 싶어요. 예, 2489님 오늘 처음 입고가 된 나눔 선물인데 첫 번째 당첨자가 되셨네. 2489님이 보내드릴게요. 자,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인분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딘지 동네는 여기가 체인점이라니까요. 예, 돈가스 PD가 전화하든지 사장님하고 연결이 되면은 어느 동네인데 가까운데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어서 2613번님 당첨됐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1번 오리알이 정답이고요. 파주 운정에 사는 버스기사인데요. 6개월 전에 쌍둥이를 낳은 딸애를 위해서 국밥을 받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주를 보셨구나. 쌍둥이 손주. 그래서 쌍둥이 엄마인 딸 산모를 위해서 국밥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2613번님께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따님께 보내서 맛있게 드시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밥 먹고 합시다. 오이의 풍금씨 가수하고 정다운 동네의사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의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이나 여기 이렇게 아픈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런 이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받고 나눔 선물도 받아가시고 문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광표 추억의 포장마차.

0: 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1: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0: 죽지 못해 걸어다닌다. 관절 통증.
1: 밤마다 아파서 잠설 친다. 신경 통증.
0: 허한 마마보다 무서운 대상 포진. 세상 모든 통증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 군과
2: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의 통증 클리닉.
1: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0: 자, 상담 보조 알바 밥 먹고 합시다. 오, 예, 풍금 씨.
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풍금입니다.
0: 정단 동네의사 일산 마두역 삼성 그린 마치 통증의학과의 김영건 원장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0: 자, 공사 오사님께서 바로 질문 들어왔어. 아까 제가 2부 끝날 때 그 얘기 했잖아.
4: 네.
0: 풍금 씨 밖에 있는데 무슨 저 도둑이면 두번을 복면하고 왔다고.
4: 제가 이거 복구 왜 그래요? 복구 들어올래.
0: 아 근데 공사오사님이 풍금님 얼굴 점 뺐어요? 여기서 더 예뻐지면 난 기절 일보 직전이에요. 평생 풍금이에요. 아,
4: 감사합니다.
0: 잘 아세요 이분?
4: 네, 저희 팬분이신데
0: 항상. 아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정말?
4: 평생 풍금. 예?
0: 왜?
4: 아, 저.
0: 왜 이렇게 저, 네이 쪼가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야?
4: 아, 저, 오킴스 피부과에 가가지고, 네. 전 뺐어요.
0: 지난번에 같이 상담했던 네. 조항래원, 오킴스 네. 피부과?
4: 네, 조항래 원장님 네. 병원 가가지고, 네. 전 빼고 왔거든요. 근데 햇빛 보면은 더 시꺼매진다 그래가지고. 아, 아니, 근데 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쓰고 왔어요. 조명 보면 안 되거든요.
0: 괜찮은데 뭐.
4: 아니 근데 오빠가 어머 어떻게 너무 못생겼어.
0: 아, 그게 벗고 하셔.
4: 벗고. 나은 것 같은데.
0: 모자도 벗어. 답답해.
4: 안 돼.
0: 모자는 네. 모자 이거 안 했어요 샴푸?
4: 아니 샴푸 했는데 뭐.

0: 우리가 이미 눌려가지고.
1: 알았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0: 저도 여자 가수인데 지난번에
1: 알았어.
0: 지난번에
1: 내가...
0: 원장님이 저 모공 크다고 방송에다 대고 엄청 크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여자 가수인데.
2: 미국가 때 김수 원장이 그때 여기서 그랬었지.
0: 네, 그때 그래서 찾아갔더니 네. 그때 크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깎아주더라고. 연예인인데.
1: 지금 그 김용건 원장 병원도 네. 일산 마디역에. 삼성 그린 마취 통증과인데 네. 오킴스 피부과하고 바로 옆에 있다면서요?
3: 예, 맞아요. 네, 제가 그 피부 아프신 환자분들 많이 좀 의뢰를 드리는데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데 정말 훌륭하신 원장님이세요.
1: 알았습니다.
3: 네. 오킴스 피부과 기억해 주십시오.
1: 하여튼 저 일산에 계신 두 의사분이니까 쉬는 날, 휴진이 있는 날 이렇게 아주 무료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하여튼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3: 아, 제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제 풍금 씨가 이제 해서 상담을 한번 시작하세요. 상담 문자 소개해 주시고.
0: 네, 2067님께서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가 불편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3: 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아마도 이제 허리가 아프시다던가 아니면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시다던가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 통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아프시고 그리고 고관절 쪽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이렇게 아프시거든요. 집 주변에 있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항상 제가 이제 거만한 자세를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서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1: 서서.
3: 좋겠어요.
1: 앉아서 하지 말고.
3: 네. 그 여기 배 쭉 나오게 해가지고 네. 거만한 자세를 네. 앞쪽으로 쭉 스트레칭하는 요런 거를 좀 해주십시오. 앉았다 일어나기 불편하신 분들이 요런 골반 좀 펴주시면은 도움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네. 네. 231님께서 제1군님과 갑장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허리디스크와 협착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동차 장거리 운전할 때 사용하는 허리 받침대를 샀는데요. 그 허리 받치는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3: 아, 네. 아마도 이제 베개 같은 모양의 받침대를 사신 것 같아요. 그 골반 뒤쪽에 이렇게 잡아보면은 그 골반 뼈가 생각보다 높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골반 뼈가 이 그러니까 옆구리 늑골 바로 아래쪽에서 골반 뼈가 만져지거든요. 그 주변부로 받쳐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아래로 받치면은 크게 효과가 없을 거고 좀 위로 받치면 너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예, 돌출되어서 오히려 디스크가 좀 자극될 네. 수 있기 때문에 늑골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골반 주변으로 받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아, 그 이 옆구리 잡으면 약간 이 뼈처럼 아래쪽에 받쳐지는 그게 골반뼈예요?
3: 예, 그게 골반뼈입니다. 생각보다 거기다가. 골반뼈가 높죠?
0: 예, 예 바로 옆구리에 있네요.
3: 예, 그렇구나. 보통 골반뼈라고 그러면 엉덩이 주변이라고 예.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골반뼈가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0: 여기다가 받쳐야 되는구나.
3: 네, 늑골 아래쪽. 꽤 받치시면 좋겠어요.
0: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네. 맨날 고민인데. 네. 6532님께서.
1: 무슨 고민인데?
0: 아니, 여기 등에다가 그 제가 그 장거리 운전 많이 하니까 받치는 걸 샀는데.
1: 지방 저기 행사 다니고 그러려면.
0: 네네. 그래서 오래 차를 타니까 자꾸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쵸. 받치는 거 샀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해야 돼?
1: 차 오래 타면은 멀쩡한 허리도 차 오래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아프게 돼 있어.
0: 응? 차 오래 타고 장거리 갔다 오면 3일 동안 피로가 가시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진짜 힘들어요.
1: 아, 그래도 힘들어도 돈은 벌고 오잖아.
0: 그래서 제가 지난주 네? 수요일에 돈 벌러 갔다 오느라고 못 나왔잖아요. 예예. 돈은 벌러 가야죠.
1: 그래서 풍금 씨는 그렇게 가면 돈이라도 벌지. 우리도 앉아가지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
0: TBS 정상화를 바랍니다. 예예.
1: 좀.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0: 제 입에 불칠하기도 힘들어서 제가 조금 더 잘 나가면 같이 가요.
1: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0: 네네.
1: 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시고.
0: 네. 6532님께서 63세 뚱뚱한 아줌마입니다. 왼쪽 엉덩이 부분이 걸을 때, 서 있을 때, 그리고 저리고 아프고요. 다리로 내려가면서 무릎 위로는 바깥쪽이, 무릎 밑으로는 안쪽이 조금 저려요. 운동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3: 아,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허리 아래쪽 디스크 눌리는 증상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스트레칭이

0: 도움이 되고, 운동법은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그 진료를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가르쳐 주실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몸의 앞쪽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뒤쪽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운동법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지금 이 정보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다만 자꾸 펴는 스트레칭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집 주변에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진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냥 운동법으로는 안 되고, 네.
0: 네, 그러니까
2: 더 심해지기
0: 예,
2: 전에.
0: 누구나 이 증상이 있을 때 누구나 이렇게 운동하면 좋아진다라는 게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이게 원인이 되는 그게 이제 뭐 골반 앞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 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서 뒤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앞쪽 복부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반대의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2: 모르고.
0: 네, 모르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제가 좀그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기본적인 스트레칭만 하시면서 진료를 정확하게,
2: 병원을
0: 예,
2: 가보시는 게.
0: 하는 걸,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2: 네. 9620님께서 우측 허리가 아파서 통증 의학과를 갔는데요.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 하고 신경주사를 맞는데 더 통증이 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참고로 우측 허벅지가 미세하게 저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가요?
1: 그러니까 9620님은 지금 김용건 원장 같은 통증의학 의사한테 가신 것 같은데
2: 물어보시죠. 네.
1: 더 아팠다.
2: 오히려.
1: 우측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신경 질려서 그렇다면서 신경 주사를 맞는데 통증이 더 심하다. 자.
0: 네. 이제 통증의학과에서는 신경 주변으로 주사치료 하는 데좀 특화되어 있는 과고요.
1: 네.
0: 그 신경 주변에 약물을 넣었을 때 이제 바로 호전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주사 넣은 약물이 좀 신경을 자극해서 더 아프신 분들도
1: 아,
0: 있고요.
1: 그래요?
0: 네,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낫는 과정에서 한 번의 치료로 잘 해결이 안 되고 여러 번 치료해서 환경을 좀 충분히 개선을 해야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 맞고 나서 이제 더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치료받은 선생님하고 터놓고 좀 진료를 보면은 좋겠습니다.
1: 터놓고 진료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0: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은 환자분들이 내가 주사 맞고 더 아프다 이렇게 말을 좀
1: 미안해서 못
0: 예,
1: 해.
0: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1: 아.
0: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의사는 판단하고 이제 뭔가 처치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1: 의사들은 그걸 원해요. 솔직하게 환자가 얘기해 주기를.
0: 아, 네,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서로 체면 차리다 보면은 그 금방 치료될 수 있는 것도
1: 네.
0: 조금 돌아가게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1: 오.
0: 그좀 터놓고 내가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불편한데 그뭐 선생님을 뭐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얘기를 해보시면
1: 지금 이
0: 좋겠어요.
1: 대목은 비단 뭐 통증의학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0: 네.
1: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소통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0: 맞습니다.
1: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이든 뭐 대학병원이든 가면 항상 환자들로 넘쳐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 뭐좀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저 뒷골이 땡겨. 응? 뒤에 환자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나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0: 아, 네. 좀 우리나라 그 의료 서비스의 그 제한점이기도 한데 빨리 환자를 보고 처치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충분히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충분히 좀 물어보시면 좋겠고,
1: 네.
0: 그리고 이건 좀 팁인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못 물어본 거 밖에서 직원한테 아 내가 이거 놓쳤다 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뭐정 바쁘면은 그 직원이 이제 원장님 혹은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해가지고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요.
1: 아,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면 좋을
2: 좋습니다.
0: 것 같아요.
2: 근데 진짜 병원 갈때그 환자분이 설명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무슨 얘기를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료를 빨리 봐야 되니까 제가요. 갔는데 어디 다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이거를 길게 설명하면 선생님이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 예 그래서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이렇게 보통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딱 포인트만 딱 이렇게 추려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1: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어디에 떨어졌다. 맞죠 얘기해. 맞죠.
0: 아 네 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기는 하고요. 그 의사가 이제 진료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딱 뽑아야 되는데 그 적어서 혹시나 오실 수 있으면 적어서 맞아. 오시면은
2: 안 까먹고
0: 예, 거기에 내용들을 대충 보는 것 같아도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의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2: 그 네, 저희 그렇게. 아버지가 어제 그 척추뼈가 으스러져가지고
1: 아, 풍금 씨 아버님이
2: 네 그래서 예. 어제 그 수술 시술을 하셨는데
1: 어떻게 다 다치셨어?
2: 그 콤바인이 덜컹하면서 콤바인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1: 최근에?
2: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떨어졌는데 그게
1: 경상도 울진이라 그랬죠.
2: 네, 네. 근데 떨어지셨는데 그때는 그 가까운 병원에 가셨는데 그 설명을 잘 못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이 뼈가 부러진 걸 모르고 있다가 서울에 계속 아프셔서 이제 어제 서울에 오셔서 예약을 하시고 어제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랑 MRI를 보니까 뼈가 깨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시멘트를 그 이렇게 하는
1: 액상 시멘트.
2: 네.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여기 선생님한테 설명을 할 때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트랙터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콤바인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왜 설명을 3m에서 떨어졌다고 하시냐고. 왜냐면 그게 계단에서 떨어졌는지 그런 거에 따라 또 다르죠.
0: 네. 얼마 어떻게
1: 의사 다 됐네.
2: 네. 네 그 제가 하루
1: 음시 의사 다 됐어.
2: 하루 갔다 왔더니 완전 뭐 다 알겠더라고요. 자, 설명을 잘 해야 돼.
0: 네네. 네.
2: 그래서 네. 그게 3m에서 떨어진 거랑 콤바인에서 떨어진 건 다른 건데 등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포인트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맞아요. 얘기 안 하시고 그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을 못했던 아, 거죠.
0: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어제 알았어요.
0: 맞습니다.
2: 네네. 5283님께서 맞나? 5283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번에 보냈다가 선물만 받고 설명을 못 들었던 애청자입니다. 엉덩이 꼬리뼈가 없는 남편은 나이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2층에서 뛰어내려 왼쪽 복숭아뼈가 부러지면서 거기만 신경 쓰느라 엉덩이는 신경 못 썼다고 하는데 앉아있는 자세가 엄청 불편해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0: 엉덩이 꼬리뼈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상담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엉덩이 꼬리뼈가 없는 부분은요 그 주변 구조물들이 이제 꼬리뼈가 그냥 꼬리뼈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꼬리뼈 주변에 인대랑 꼬리뼈 주변에 붙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요 부분은 얼마나 이제 그 꼬리뼈에 유실이 있는지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픈 통증이 있다면 일단은 그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0: 복숭아뼈는 이제 발목 쪽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아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꼬리뼈가 없는 게 아니고 꼬리뼈가 아마 조금 부러졌거나 꼬리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이제 아프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이게 워낙 문자로만 짤막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자세하게 김영건 원장이 다 이제 설명을 또 못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0: 네.
1: 양해 좀 해주시고요.
0: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 그 꼬리뼈 그 주변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 혹은 이제 발목이 다쳐서 이제 걷는 보행 동작 같은 게 좀 틀어지면서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병원을 좀 가셔야 됩니다. 5283님은 3983님께서 이렇게 풍금 씨 의대 진학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가렸던 건가요? 빛나는 미모는 감출 수가 없네요.
2: 그럴 리가 없는데.
1: 풍금의 사랑하오를 듣고 싶어요. 아 정말 울진 팬들 많이 모셨네.
2: 3983님 사랑하오.
1: 네. 자 풍금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하오 듣고 옵니다.
2: 나.

0: 황금 씨의 잔잔한 노래 잘 듣고 왔어요. 노래
1: 네.
0: 내용이 뭐예요? 예?
1: 이 가사를 쓰신 선생님께서 그 바깥에서 이제 바쁘게 활동을 하시면서 돈 벌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분이 굉장히 왜소해져 있는 뒷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내가 내 와이프는 정작 못 챙겼구나. 그래서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하고 보고
0: 그런구나.
1: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노래예요.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이제 밀리고 있으니까 자,
1: 엄청 많이
0: 황금 씨,
1: 밀렸어요.
0: 자, 상담해
1: 네.
0: 주세요.
1: 900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약 2달 전에 작업을 하다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충격은 엉덩이와 팔꿈치가 땅에 부딪혀서 크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밤부터 잠을 잘때 어깨 위쪽이 아려서 잠을 설쳐요. 욱신욱신거려서 팔을 위로

0: 올리고 자기도 하고 계속 뒤척입니다. 지난주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 뼈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MRI를 찍어서 자세히 봐야 될까요? 팔 돌리면 스트레칭 해도 잠자다가 아파서 자꾸 잠을 깨네요. 팔꿈치에 충격이 어깨로 온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이분은 진료를 해봐야 알것 같은데요. 목 통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디스크 눌리는 그런 통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이제 좀그 고령,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목 통증을 이런 식으로 좀 어깨 통증이라든가 관절통으로 좀 오인하게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에 문제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 팔을 지금 들어 올리는 게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깨 위쪽이 아리는 문제가 회전근개, 어깨 회전근개의 문제라면은 팔을 올리는 동작 같은 거할때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꼭.
0: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셔야 되나요?
1: 네. 그냥 만세도 해보시고 뒷짐지는 것도 해보세요. 그래서 반대쪽 팔과 비교해서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뒷짐이 잘안 된다라면은 그쪽 어깨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게 의심이 됩니다.
0: 제가 어제 보니까 MRI가 찍어서는 그냥 찍으면 의료보험이 안 되고 증상이 나오니까 다시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CT 촬영을 했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그럼
1: 네.
0: MRI 찍어서 봐도 되나? 봐야 될까요?
1: 사실 비용 문제가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이게 그냥 두면은 이제 지지부진하게 계속 좀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좀그 확인해 보시는 걸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0: 목도 좀 보시고 어깨도 MRI 찍어 보시고.
1: 네, 그 진료를 보실 때 이제 목적 문제가 아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3630님께서 안녕하세요. 최일구 형님과 원장님 그리고 풍금 가수님 반갑습니다. 인천 작전동에 살고 있는 벨로 플렉스 매트 대표 강만규입니다. 52살인데요. 왼쪽 가운데 손가락 중지 가운데 쪽 부분이 아픈데요.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고 꺾여서 아픈 것도 아니고 누르거나 구부렸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약간 붓기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벌써 관절염이 온 건지 걱정이 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아,
0: 그러셨어요.
1: 네. 지금 전화 연결, 예, 지금 된 거죠? 예, 한번 그럼 전화.
2: 52이라는데 아직 관절염 앓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작전동?
3: 네네, 지금 일 마치고요.
2: 예.
3: 막집 앞에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있습니다.
2: 그래요. 오늘 작전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3: 예, 작전 끝나고 옆에 계산동 가서 계산까지 해야 됩니다.
2: 여보세요? 아주 유머가 철철 넘치시네. 자, 인사들 하세요. 자, 김영건 원장.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1: 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풍금 씨.
0: 안녕하세요, 강만규 오빠. 52살밖에 안 되셔가지고.
2: 여보세요.
3: 충분히 할수
2: 52이 50도 그러지 말고 52를 그렇게
0: 아, 52살밖에
2: 해야지. 예.
0: 안 되셔서 되게
3: 네,
0: 젊으신데,
3: 토끼띠예요,
0: 그죠?
3: 토끼띠. 토끼띠입니다,
2: 토끼,
3: 지도생.
2: 토끼.
0: 되게 젊으신데요.
2: 자, 그러면
3: 네네.
2: 지금 뭐, 전문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문자를 풍금 씨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증상을.
3: 네네, 저기,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제가 막병갈 정도로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왼쪽, 중지, 그, 부분이 이 구부리거나 주먹 칠때좀 아프고요. 그러니까 힘을 꽉못 주겠어요. 그리고 또 눌러도 막 아프고.
1: 그 반대쪽 손으로 아픈 중지
3: 예.
1: 이렇게 관절을 구부려 보시면은
3: 네네네.
1: 아프실까요?
3: 예. 구부리면 아프고요. 또 누르면 더 아프고요.
1: 누르면 더 아프시고요.
3: 예, 그 위쪽, 그 관절 위쪽 부분, 중지 위쪽 부분이.
1: 아, 네. 손바닥에서
3: 네네.
1: 손가락이 손바닥과 만나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
3: 네네.
1: 보시면 많이 아프실까요?
3: 그 바닥 부분은요?
1: 네, 손바닥 부분이요.
3: 그쪽은 안 아픈데요. 가운데 고기만 아픈데, 가운데.
1: 아,
3: 위쪽 부분.
1: 그러세요.
3: 예,
1: 네.
3: 아랫부분은 안 아픈데, 위쪽 부분이.

0: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꽉 쥔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통증 그 호소하시거든요.
1: 제가 매트리스를 계속 드는 일은 하니까요.
0: 아,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점점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큰 네네.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제 소염제 먹으면서 좀 증상 관리해 보면 좋겠고
1: 네네.
0: 만약에 잘 안 낫는다,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 점점 심해진다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 고려해 보면 좋겠는데
1: 네네. 네.
0: 정형외과 진료 꼭 한번 가십시오.
2: 저기 우리 청취자님 네네. 매트리스 관련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매트리스?
1: 아, 침대, 우리가 쓰는 침대 매트리스 있잖아요.
2: 네.
1: 그 도매업, 그 가구점에 납품하는 도매업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 벨로 플렉스 매트가 매트 브랜드구나. 그러니까 벨로 플렉스가.
1: 네. 네.
2: 아, 그 되게 무겁잖아요, 침대 매트.
1: 가벼운 것부터 있고, 그렇죠. 무거운 것도 있죠. 저 사이즈별로 또 다 틀리니까, 무게가.
2: 그러니까, 직업상 그런 매트, 두껍고 무거운 매트 이렇게 들고 내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에 좀 무리가 많이 갔겠네.
1: 네, 상하차를 하니까 계속.
2: 그러니까.
1: 아유, 네네네.
2: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일단 네, 뭐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라는 것 같고.
1: 네, 동네 정형외과 가서 한번 해보고요.
2: 예.
1: 다시 한번 상담 원장님 감사드리고.
2: 네.
1: 우리 셀프 저기, 형님은 제가 종종 문자 보냅니다.
2: 저한테요?
1: 네.
2: 아, 여기 저 샵 연고일 문자로?
1: 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1: 항상 응원하고.
2: 뭐 나눔 선물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1: 아니, 한 번도 없어요.
2: 한 번.
1: 어.
2: 파블로, 이분 하나 보내드려라, 이거. 지가, 아니, 우리가 이거 할 때는 네. 상담 문자 보내주십시오.
3: 네.
2: 선물도 받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해놓고.
3: 네.
2: 말만 그래야지 선물을 안 드려. 어?
3: 드려야죠.
2: 빨리 뭐 하나 빨리 아니, 저 형. 저거 빨리 아 이거 네, 저기요
1: 어렵잖아요. 네,
2: 저거 보내드린데 다미래 주식회사에 네. 마시는 커큐민 골드 보내드린대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2: 예, 이거 드시고 예, 면역에 힘 좀 쓰시고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좋습니다.
1: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 그래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벨로플렉스 매트 사장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 이거 김용건 원장이 소개해봐요.
0: 조용필. 내가 어렸을 적엔.
2: 이 노래 알아요?
0: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조용필 씨 노래 듣고 왔는데 김영걸 원장님 이 노래 알아듣겠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
1: 네, 저는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2: 저도 처음 들어요.
0: 그래요. 자, 이번에 9632번님, 자, 문자 또 소개해 주세요.
2: 네, 우리 집사람은 71세인데 보름 전까지 날마다 헬스를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연골판이 찢어져서 그렇다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한데 물리치료를 받는 게 효과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1: 네. MRI 찍어서 연골판 찢어진 게 확인이 됐다면 보통 이제 심한 경우에 수술을 바로 권유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보존적,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먹으면서 좀 지켜보자고 아마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약을 좀더 올려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소염 약제를 좀더 세게 쓸수 있는지, 혹은 관절강내 주사가 효과가 있을지, 진료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기간에는 운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누워서 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골판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무릎 연골이거든요. 무릎 연골이 이제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골판이 이제 어떤 경우 찢어지는지 이제 또 이제 피디님이 적어주셨는데 연골판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중을 받는 상황에서 찢어지기도 하고요. 운동하면서 너무 고중량으로 무릎에 하중을 가게 하는 상황에서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중량으로 고반복,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뭐 갑자기 신호등이 막 바뀐다고 뛰신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1세시니까 이렇게 낙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절통이 생긴다거나 이러기가 좀 쉬운 상태시기 때문에 무리해서 운동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2: 근데 연골이 이제 저희가 나이 들면 연골이 없어져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연골판이라면 이렇게 얇은 판으로 돼 있는 거예요,
1: 아,
2: 연골이요?
1: 네. 연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뼈를 감싸고 있는 에나멜 같은 겁니다.
2: 아, 그
1: 그러니까,
2: 전체적으로.
1: 네. 뼈는 단단하잖아요. 연골은 근데 골이긴 하지만 연한 골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완충작용을 해줄 정도로 좀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의 뼈라고 보시면 돼요.
2: 그러면 연골판이 찢어지면은 그 뼈가 직접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닿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아프겠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아프신 거구나.
1: 네.
2: 네, 6063님께서 제가 2주 전에 통풍 증상 얘기 드렸었는데 한쪽 팔꿈치 발목 등이 자꾸 자주 부어오르는데요. 이건 또 무슨 문제인가요? 그러셨어요.
1: 여러 부위가 이렇게 부어오르신다면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이제 류마티스라든지 아니면 반응성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 한번 보시.

0: 쉬면 좋겠습니다.
1: 류마티스 내과.
0: 네, 내과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소화기 내과, 뭐 감염 내과 이런 게 있는데요. 아주 마이너하게 류마티스 내과라는 게 있어요. 네. 아, 추가 문자로 이제 참고로 제가 등산 매니아라 산을 많이 다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관절에 무리 되는 상황 생기면은 이렇게 관절통이 생기면서 붓기도 하는데 아프다는 말씀은 없고 이제 자주 붓는다라고
2: 네.
0: 말씀하시는 게좀 증상이 주변에 있는 내과에서도 증상 말씀하시고 진료 그 피검사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자, 이번에는 2453번님.
1: 네. 안녕하세요. 엉덩방아를 찧었던 엄마가 뼈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믿고 두달 넘게 기다렸는데 계속 아프셔서 저번 주에 김영건 원장님께 상담받고 다음날 병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척추뼈에 금이 가고 부서져 있다고
2: 오,
1: 하더라고요.
2: 그래요?
1: 그래서 본드 시술, 시멘트 시술을 받고, 오, 저희 아버지랑 똑같으시다. 지금은 퇴원하셔서 회복 중입니다. 그때 상담해주셔서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됐어요. 아직은 보행기 없이 서면은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통증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장님께 상담받을 수 있는 코너 만들어주신 19MD님과 허리케인 라디오 관계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 네.
1: 하셨어요.
0: 아, 말씀 감사드려요. 지금.
2: 기억나세요? 이제 살해자분?
0: 아, 네네. 상담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행기 없이 서면은 통증이 있으신데요.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 같이 그 동반되어 있어서 이제 뼈가 단단해지는데 시간도 아마 걸릴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칙이 만약 시벤트 시술을 안 하셨다면 3주 정도는 그냥 침상 안정, 그냥 누워만 있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픈 기간에는 많이 걷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주 걸으라고 어르신들 자주 걸으시라고 이제 병원에서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한 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는 그냥 자주 이제 한번 걸을 때 20분 이내로 아침, 점심, 저녁 자주 걸으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제 운동을 위해서 많이 걸으시면은 지금은 오히려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 안정하시고 이제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통증은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겁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아버지께 알려드려야겠어요.
2: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 오늘 상담 순서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2: 오늘 김용원 원장님 말씀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 힘들겠어요?
0: 전혀 안 힘듭니다.
2: 전혀?
0: 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2: 풍금 씨는 어땠어요?
1: 예?
2: 안 힘들었어요?
1: 예, 저는 뭐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거 말고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2: 오늘 저 문자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럴 때, 예, 풍금 씨가 이렇게 또 많이 김영건 원장하고 같이 하는 게 이제 몇 번째쯤 되죠? 한, 네 번?
1: 네
0: 다,
1: 네. 다섯, 여섯 번 되지 않나요?
2: 갈수록 더 호흡이 맞고 그러니까 보기도 옆에서 볼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0: 감사합니다.
2: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도 역시 풍금 씨 노래 듣도록 한답니다. 어떤 노래냐? 어떤 노래인지 풍금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밥 먹고 합시다. 한국인은 밥심.
2: 예. 하고요. 자, 저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했고요.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일대는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털 파리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를 주요 활동 기간으로 꼽았는데요. 입춘이라고는 하지만 때를 지어 나타나거나 거리를 지날 때 부딪히게 되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 러브버그는 도심의 불빛에 잘 유인되는 만큼 야간에는 조명의 밝기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되도록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늘었는데요. 서울시내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으로는 LG 트윈타워 앞에서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4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어릴 때는 핑계를 대면 혼났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핑계라는 말은 왠지 게으르거나 책임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핑계를 만들면서 살더라고요.
2: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핑계, 맛있는 걸 먹기 위한 핑계, 연락 한번 해보기 위한 핑계, 근처 갈 일이 있어서 생각나서 연락했어,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핑계는 꼭 필요한 이유라기보다는 마음을 꺼내기 위한 말에 가까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피곤하면 쉬면 되는데 우리는 꼭 이유를 찾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바빴으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몸보신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그냥 쉬고 싶은 건데 괜찮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핑계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2: 생각해보면 핑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한 핑계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 위한 핑계도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핑계를 만들고, 누군가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 핑계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오늘 하루 자신을 쉬게 해주기 위해 작은 핑계 하나를 꺼내들기도 하니까요.
1: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아.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도 되겠지? 어쩌면 그것도 나를 위한 좋은 핑계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쉬게도 하는 핑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미미시스터즈입니다.

0: 첫 곡 김건모의 핑계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하자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큰 미미.
1: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잘 지내셨나요?
1: 오늘 테마 핑계인데요.
0: 네.
1: 큰 미미님은 최근에 가장 많이 댄 핑계가 뭔가요?
0: 너무 많죠. 저는 요즘 거의 매일 뭐, 아 시차 적응해야 되니까 아 여독 좀 풀어야지,
1: 풀어야지.
0: 이렇게 긴 여행을 다녀온 뒤로 먹고 싶은 것도 찾아먹고 늦잠도
1: 또 한식도 찾아먹기
0: 그럼요 엄청 먹고 보상 심리로 더 먹는 것 같아요. 늦잠도 자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문장 앞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핑계가 붙어있더라고요.
1: 근데 그 핑계라기보다 합법적으로 쉬기 위한 주문 같은데요.
0: 어쨌든 합법 아닙니까?
1: 그렇죠. 불법 아닙니까?
0: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여행 떠나기 전에도 핑계가 있었더라고요.
1: 아.
0: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1: 그쵸.
0: 영감을 얻어야 해.
1: 필요하지.
0: 다녀오면 막혀있던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아. 이렇게 떠나기 전에도 핑계를 만들고 다녀와서도 핑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1: 핑계 대마왕이신데요.
0: 그러네요.
1: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도 핑계를 만들고
0: 네.
1: 쉬기 위해서도 핑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연락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괜히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러면 좀 그러니까 갑자기 네가 꿈에 나왔다느니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연락하기 위한 핑계일 수 있잖아요.
0: 진짜 꿈에 나와도 뭐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네. 좋은 핑계는 대부분 진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쉬고 싶어서 쉬고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데 그 마음을 꺼내기 위해서 핑계라는 말을 하나 덧붙이는 거죠.
1: 아, 오늘은 여러분의 핑계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0: 네.
1: 최근 가장 자주 되는 핑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만들었던 핑계, 스스로를 쉬게 해주기 위해 만들었던 핑계까지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짬물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0: 누군가에게는 연락할 핑계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에는 단골 가게에 들를 핑계도 필요하죠.
1: 아, 그렇죠.
0: Sun Was Here의 가게 듣고 올게요.

0: Sun Was Here의 가게 피처링 사공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가게가 저도 자주 가는 아주 오랜 단골 가게를 소재로 한 곡이라고 해서 저도 즐겁게 듣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그 사이에도 여러분의 문자가 많이 도착했어요. 또 읽어드릴까요?
0: 네, 좋습니다. 네. 신나게 멋지게 님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1: 저희 초면인가요? 너무 반갑다. 그렇죠?
0: 그러게요.
1: 신나게 멋지게 진짜 신나고 멋진 아이디신 것 같아요.
0: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네, 8320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라디오 듣습니다. 죄송하고 반갑습니다.
0: 아이, 별 말씀을요.
1: 아우, 괜찮아. 일이 바쁘다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핑계라기보다는 오랜만에 올 핑계라고.
1: 네.
0: 저희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8320님.
1: 네.
0: 3983님께서 날씨만큼 다이너마이트처럼 화끈한 매미시스터즈 안녕하세요. 덥다. 진짜 더운데요.
1: 맞아요.
0: 우리 회사 신입사원 예정인 알바 직원과 일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아빠가 된다고 하네요. 미미시스터즈가 축하해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1: 빠빠라바빠빠빠빠라바 아버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아버님이 되시는군요.
1: 진짜 얼마나 귀여울까요. 또 10월이면 날씨도 너무 좋은 날씨가
0: 딱 시원해지는 날씨일 것 같아요. 맞아요. 10월생 아가의 아빠가 되신 것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1: 엄마도 아기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0: 그리고 또 신입사원 예정이시라고 하니까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3983이 이렇게 따뜻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새로 신입사원이 되는 이 10월에 아빠가 되실 요 분을 굉장히 애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진짜 오래 가실 관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1: 오일사원님, 계절에 무심한 사람들에게 살살 달래듯 말해봅니다. 매년 오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원 없이 맞이하라고 설득해봐요.

0: 바쁘다는 핑계로 매년 온다는 이유로 아까운 계절을 지나쳐 보내지 말고 계절의 다정한 기운으로 한 해를 버틸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보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햇살도 바람도 하늘도 근사해요. 계절의 기운으로 마음 구석구석을 채워보고 싶네요. 아, 뭔가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 계절을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한껏 누리자.
1: 사실 모든 계절이,
0: 네.
1: 모든 순간이 딱한 번만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눈 뜨고, 눈 감고 지나가면은 벚꽃 다져 있고, 눈
0: 맞아.
1: 감고 지나가면 겨울 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생각날 때만이라도
0: 그쵸.
1: 계절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 좋을 것
0: 눈
1: 같아요.
0: 크게 뜨고
1: 네.
0: 느껴보시라고. 네.
1: 5145님의 긍정의 에너지가 저희한테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감사해요.
0: 소연이 아빠님, 내일 회식인데 참여하기 싫어서 핑곗거리를 생각하고
1: 아, 요
0: 있습니다.
1: 핑계.
0: 집단 지성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좋은 핑곗거리, 회식 참여 안할수 있는 핑곗거리
1: 아, 집단
0: 있을까요?
1: 지성 필요합니다. 일단
0: 어떤 핑계
1: 뭐,
0: 되시겠어요, 금이미님은?
1: 근데 이게 핑계라는 게요.
0: 네.
1: 거짓말이면 안될것 같거든요.
0: 그치, 너무 거짓말이고 너무 좀 이렇게 또 우울한 이유면은 또 말이 씨가 된다고 또 그런 것도 피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 거짓말은 일단 좀 피하고.
0: 어떤 게 좋을까?
1: 그리고 또 너무 티나면 또안 되고.
0: 그치.
1: 어려워요.
0: 아,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1: 그게 핑계가 될까요?
0: 딸인데.
1: 아, 딸이 오늘 생일이다? 아, 이것도 거짓말이잖아.
0: 생일이면.
1: 이게 어렵다니까요, 핑계가.
0: 그러게요. 참, 집단지성.
1: 여러분의
0: 여러분들의 집단지성
1: 좋은 아이디어
0: 필요합니다.
1: 잘
0: 네.
1: 먹혔다, 요런
0: 아, 신나게
1: 핑계거리, 요런 것들.
0: 멋지게님께서 아이가 아프다고
1: 아이,
0: 혹은
1: 그거는 또안 좋은
0: 아니면
1: 거짓말이잖아.
0: 집에 손님이
1: 아,
0: 오신다고.
1: 왜 오늘로 잡았냐고 하시겠죠.
0: 근데 어쩌겠냐. 손님이 오시겠다는데 가야 된다. 이렇게.
1: 그냥 솔직하게,
0: 그렇죠.
1: 그냥
0: 가기
1: 회식하기
0: 싫습니다.
1: 싫어서요.
0: 회식이 싫습니다라고 하시면 또 어떠실까요?
1: 그냥 그런 거 어때요?
0: 네.
1: 회식하기 싫으면 속안 좋잖아요.
0: 네.
1: 속이 안 좋습니다.
0: 아,
1: 이렇게.
0: 맞아요.
1: 가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0: 그치.
1: 음식만 봐도 넘어올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0: 네.
1: 이것도 안 좋은 거짓말인데. 아무튼 집단지성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0: 네,
1: 소연이 아빠님의 핑곗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세요,
0: 진짜 참여하기
1: 여러분.
0: 싫을 때 요거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꽃마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페이지 FM 방송 듣기가 안 뜨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0: 정말인가요?
1: 저희 PD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0: 네.
1: 홈페이지에 방송 듣기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0: 네네.
1: 네, 빨간색 온웨어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거나요. 그러면 신규창이 나오면서 라디오가 나오는데,
0: 네.
1: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저는, 앱 자체를 전체 종료하시고 다시 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3983님, 쿠미미 실망이에요. 오늘 굉장히 일찍 실망을 해주셨어요.
1: 아, 시작하자마자.
0: 핑계 대지 말고 당당하게 먹고 쉬세요. 여기 또 핑계 대는 맛이 또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아, 네, 핑계 대지 않고 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0: 또그 답변이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1: 네.
0: 하필 회식 날 저와의 선약이 있습니다. 그 회식 피하고 싶으신 분들께 저와의 선약이 있습니다.
1: 아,
0: 당당하게.
1: 3117님께서 요게 과연 좋은 해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회식 날
0: 그러게.
1: 저와의 선약이 있습니다.
0: 저는 저를 매우 사랑합니다.
1: 네.
0: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5145님께서는 한약 먹는다고 하세요.
1: 아, 요게 또
0: 맞아요.
1: 술은 안 드셔도 뭐 같이 고기
0: 그치.
1: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0: 그치. 술
1: 얘기하실
0: 안
1: 수
0: 먹으면
1: 있어요.
0: 되지. 와야지. 이럴 수도
1: 억지로,
0: 있으시니까.
1: 근데 이것도 좀 그럴 것 같아. 회식을 가기 싫어요라고 했을 때, 그럼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면 그것도 섭섭할 것 같지 않아요?
0: 3983님께서 소연이 아빠님, 소연이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면서 기다린다고 하세요.
1: 아이고.
0: 소연이 계속 울리는 부장님
1: 과연
0: 나빠요.
1: 회식 가게 하는 분이 부장님일까요? 사장님일까요? 알수 없지만.
0: 그러게. 사실 그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의 핑계를 대는 것도
1: 아이가 내일
0: 약간
1: 시험인데 제가 없으면 공부를
0: 그쵸.
1: 안 합니다. 이렇게.
0: 맞아요. 제가 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1: 괜찮다.
0: 것들. 이런
1: 아,
0: 핑계.
1: 근데
0: 네.
1: 생각해보면요. 이 핑계라는 말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굉장히
0: 그런가요?
1: 부정적으로 사용이 많이
0: 아,
1: 됐는데,
0: 그쵸.
1: 보통은 하기 싫은 일을 피하려고 만드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0: 맞아요. 야, 너그 핑계 대지 마. 이런 말은 들었어도 핑계 좀 만들어 줘. 이 말은 잘안 하죠.
1: 안 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핑계를 많이 만들면서 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 무언가 시작할 때 그런 것
0: 맞습니다.
1: 같습니다.

0: 맞아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청소도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되는데
1: 네.
0: 꼭 이유를 하나 핑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저도 그런 적이 꽤 있는데요.
0: 네.
1: 예전에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0: 오.
1: JLPT라고 하죠. 일본어 능력 시험 접수를 아주 패기 있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렇죠. 일본어 공부를 일본을 가겠다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몇 급을 따셨습니까?
1: 아, 시험장에 안 갔습니다.
0: 아니 그 접수는 왜 하신 건가요?
1: 네, 공부를 하려고요. 이제
0: 아~
1: 우리가 운동을 그쵸. 미리 이렇게 접수를 해놓으면은 네. 좀 살을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네. 아 돈까지 내니까 아 이제 진짜 나 공부하겠지 싶었던 거죠.
0: 아, 미래의 나를 너무 믿으셨군요.
1: 그러게요.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를 움직이려고 핑계를 많이들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하나 있어요. 집안일 특히 설거지 같은 거 너무 하기 싫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1: 그쵸.
0: 약간 타이밍을 딱 맞춰놓고 이 시간까지 안 하면 지구가 폭발할 거야.
1: 아니, 지구가 왜 자꾸 폭발하는 거예요?
0: 나 때문에 내 지구를 지켜야 돼. 어? 내 손에 지금 지구의 운명이 달렸어. 이러면서
1: 진짜.
0: 핑계를 대는 거죠. 그냥 하면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이유를 만들어서 네, 지구를 걸고.
1: 아, 예전에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네.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대청소하기 싫을 때 네. 주방 바닥에 까나리 액젓을 그냥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콸콸콸.
0: 너무 청소하기 더 싫어지는데요?
1: 아, 냄새는 또 어떻게 못할 텐데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0: 아~
1: 청소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 와, 그 냄새까지 없애려면 진짜 열심히 뽀독뽀독 청소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1: 그렇죠.
0: 핑계가 아니라 스스로 불러온 재난을 이용한 동기부여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 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막 웃었는데 이게 기발한 것 같기도 하고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네. 일본어 능력 시험 접수도 지구 폭발도 까나리 액젓도 전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미래의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현재의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 같은 거.
0: 장치.
1: 네.
0: 그러네요. 핑계라고 하면 보통 안 하기 위한 핑계를 많이 떠올리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뭔가 하기 위해서도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3117님께서
1: 네.
0: 또 회식 핑계 문자 아이디어 주셨어요.
1: 네. 집이 엄해서 일찍 가봐야 합니다.
0: 통금 있습니다.
1: 아이고, 이거는 이제 성인된 이후에는 전혀 설득이 안 되는 핑계죠.
0: 그러게요. 아 근데 약간 어제 약간 부인이랑 싸워서 오늘 일찍 가봐야 돼. 뭐 이런.
1: 아. 그것도 안 좋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걸 피할 수가 없네.
0: 그러게요. 좋은 거짓말이 좋은 핑계란 건 과연 무엇인가?
1: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생각나시는 분들
0: 네.
1: 문자 보내주세요.
0: 네.
1: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스스로를 움직이기 위해 만들었던 핑계가 있나요?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핑계,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핑계, 혹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핑계도 좋습니다.
0: 여러분만의 독특한 핑계, 저희보다 더 기발한 핑계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핑계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오늘은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장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사람과 몸보신이 필요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맞붙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국 핑계자랑.
0: 오늘의 국은요 그 한자 나라 국이 아니고요. 마라탕 추어탕 할 때 그 국입니다.
1: 오늘은요 전국의 수많은 국과 탕들 가운데 각자 가장 그럴듯한 명분을 들고 나온 두 선수를 모셨습니다. 그럼 전국 핑계자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전국 핑계자랑 오늘 저의 선택은요 마라탕입니다.
1: 센 거 나왔다, 센 거, 센 거.
0: 마라탕 정말 이상한 음식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요, 핑계가 생겼을 때 생각나는 음식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아, 이번 주는 정말 고생했으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느새 마라탕집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집게 하나 들고 냉장고 앞에 서는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취향이 확실합니다. 알배추를 많이 넣습니다. 탕 안에 들어가면 숨이 죽어버리니까요. 생각보다 넉넉하게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 목이버섯.

0: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아서 꼭 넣습니다. 중국 당면과 분모자도 담습니다. 다만 욕심은 금물이에요. 아하. 당면이 국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요. 마라탕의 매력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비엔나 소시지, 새우, 메추리알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기는 많이 넣지 않습니다. 저는 마라탕이 고기를 먹는 음식이라기보다 재료를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음식 같아요. 잠시 후에 마라탕이 드디어 나옵니다. 두둥. 붉은 기름이 동동 뜬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고추기름과 화자오 향이 먼저 올라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봅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얼얼합니다. 저는 보통보다 살짝 맵게 먹는데요. 혀끝이 저릿해지면서 입안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라탕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얼얼함은요. 매운맛이라기보다 묘하게 계속 생각나는 중독적인 향에 가깝습니다. 시원한 알배추 한 입, 백목이 버섯 한 입, 새우 한 입, 중국 당면 후루룩. 그러다 다시 중독성 있는 국물 한 숟갈. 이 조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 꼭 흑식초를 따라둡니다.
1: 흑식초.
0: 국물에 넣는 게 아니고요. 재료를 찍어 먹어요. 아하. 얼얼한 향 사이로 새콤한 맛이 들어오면 입안이 한번 정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와. 어느새 이마에 땀이 맺히고 코끝도 뜨거워집니다.
1: 벌써 막 땀이 나고 있어요.
0: 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적어도 먹는 동안에는 눈앞에 한 그릇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라탕을 좋아합니다. 맛있어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먹을 핑계를 만들기 쉬워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오늘 하루 조금 힘드셨다면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라탕 먹어도 되는 날이다. 저는 그 핑계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1: 아, 마라탕 좋죠. 근데 아, 스트레스 받았다고.
0: 이걸 이길 수 있어?
1: 혀를 마비시키고 땀까지. 아, 지금 얘기만 들어도 땀이 이렇게 뽀짝뽀짝 나는데.
0: 아,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몸부터 챙기겠습니다. 오. 전국 핑계 자랑. 오늘 저의 선택은요. 추어탕입니다. 추어탕은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먹기 전부터 이미 핑계가 완성되어 있어요. 아, 요즘 기운이 좀 떨어져서 몸보신 좀 해야 돼가지고 날도 덥고 지치니까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됩니다. 추어탕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왠지 마음부터 느긋해집니다.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나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들깨향이 먼저 올라오죠. 저는 일단 들깨가루를 한 숟갈 더 넣습니다. 그리고 산초를 아주 조금 뿌립니다. 많이는 안 돼요. 향이 너무 강하면 추어탕보다 산초 맛이 남거든요. 국물 한 숟갈 떠봅니다. 뜨겁죠? 근데 부드럽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 시래기. 푹 삶아져서 부드러워진 시래기를 젓가락으로 집어올리면 국물을 머금고 쭉 늘어져 있죠. 한입 먹어보면 부드럽게 씹으면서도 특유의 구수한 향이 올라옵니다. 시래기만 건져 먹어도 밥 한 숟가락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그리고 추어탕은 밥을 말아야 합니다. 이건 거의 규칙이죠. 하얀 밥을 국물에 말고 살짝 풀어주면 국물이 밥알 사이사이에 스며듭니다. 시래기 한 젓가락, 밥 한 숟갈, 국물 한 모금, 그리고 잘 익은 깍두기 한 조각, 아삭아삭아삭. 이 조합이 정말 아, 좋습니다. 화려한 제가. 음식은 아닌데 이상하게 숟가락이 멈추진 않습니다. 시래기 한 번, 밥 한 번, 국물 한 번, 깍두기 한 번. 그렇게 먹다 보면 어느새 뚝배기 바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맛 때문에 추어탕을 먹는구나. 배는 든든하고 속은 따뜻하고 왠지 오늘 하루 잘 버틴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건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강해진 것 같은 기분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몸보신이라는 핑계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조금 지치셨다면 매운 걸로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거 말고 잘 버텼으니까 뜨끈한 거 먹자. 저는 그 핑계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0: 아, 뭐 추어탕 맛있죠.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정말 자신 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1: 그래요?
0: 받을 때는 마라탕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약간 구수하기만 해서요. 추어탕은
1: 약간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근데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드시는 겁니까?
0: 아, 그럼요.
1: 스트레스 없는 날도 심지어 기분 좋은 날도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마라탕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0: 아, 그럼 추어탕은요? 정말 몸보신 때문에 드시는 거 맞나요? 몸 안 힘든 날도 먹고 심지어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드시잖아요.
1: 아, 그런가요? 디저트로도 먹나요? 그날의 몸 상태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0: 아,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핑계예요.
1: 아, 그런가요? 그것도 그러네요. 마라탕도 핑계고 추어탕도 핑계고 사실은 그냥 먹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0: 그럴 수 있죠.
1: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선택하실 건가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0: 핑계는 달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만큼은 다 비슷하니까요. 오늘 저의 승리를 예감하는 곡인 것 같은데요.
1: 너무 편파적인 선곡 아니십니까?
0: 맞습니다.
1: 정말.
0: 이 핑계로 틀어봅니다. 혹시 몰라의 마라탕 듣고 올게요.

0: 혹시 몰라요? 마라탕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거의 주문처럼 지금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마라 마라 마라 마라
1: 이래도 안 이길 거냐고.
0: 그러니까
1: 오늘의 승리는
0: 지금.
1: 그냥 마라탕이죠.
0: 여러분의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0: 네.
1: 아, 처음부터 약간 연패의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데 소연이 아빠님께서 네. 일찍 실망하셨어요. 오늘 시작부터. 매운 것을 못 먹는 저는 큰미미에게 실망입니다. 마라탕 못 드시나 봐요.
0: 근데 소연이 아빠님 저도 마라탕 백탕으로 먹거든요. 그리고 큰미미도
1: 아니 그 백탕으로 먹으려면 왜 먹는 거야?
0: 큰미미도 맵찔이야 사실.
1: 내가 너보단 잘 먹어 그래도. 제가 아빠님. 여러분 매운 거 못 먹어요. 잘 못 먹는데요. 작은 미미보다는 잘 먹습니다.
0: 별로 크게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백탕으로 먹는 마라탕.
1: 아니 그 마라탕을 그냥 안 먹는 네. 게 나아요. 그렇게 먹을 거면.
0: 하지만 소스가 또 맛있잖아요.
1: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0: 그렇죠. 어쨌든 소연이 아빠님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저희 또 영광이네요.
1: 네, 영광입니다. 네. 오늘도.
0: 3117님 추어탕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담갔다가 입에 넣고 통추어튀김 하나.
1: 우와,
0: 우적우적 씹다가 마늘종 장아찌 하나로 마무리. 아, 무한
1: 드실 줄 아시네, 이분.
0: 아, 어떻게 추어튀김. 너무 좋네요.
1: 무한 반복의 듯. 너무 좋아요.
0: 추어탕 한 표 나왔습니다.
1: 3117님 추어탕 한 표. 아 네. 오늘 아 뭐야 나 자신 있었는데. 5145님께서 아 살이 통통하게 찐 미꾸라지를 넣어 맛있게 끓인 추어탕이 대표적인 가을 보양식입니다. 가을 보양식이군요.
0: 가을이군요.
1: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지친 몸에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막힌 혀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추어탕. 또한 추어탕은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 칼슘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가을철 최고의 보양식이 그렇지. 바로 추어탕입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런데 여름에 추천하시다니 실망입니다.
0: 뭐라고요?
1: 오일사원님은 한 표 던지신 게 아니에요.
0: 아 그러네요.
1: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지금이야?
0: 아 그 가을에 이거 골랐어야지. 왜 지금 갖고 온 거야? 그쵸. 여름철 무더위 끝나고 먹는 가을 보양식이었군요.
1: 그러게요. 작은님 왜 그랬어요?
0: 아 진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1: 가을에 또 한번 합시다 그러면.
0: 좋습니다. 연속 실망 두 표. 아.
1: 계속 실망만 하시는데 오늘.
0: 김갑규님께서 마라탕에 연근 빼먹으셔서 실망을 조금 해봅니다. 아,

0: 녹음하셨어요, 이분은.
1: 실망을 핑계로 오늘 마라탕을 먹어야겠습니다. 아. 얼얼한 맛 최종 단계로 주문하고, 와, 이분 세다. 다 먹고 나면 우유맛 사탕 하나 물고 싶어요.
0: 아, 이 약간 육아 같은 느낌이겠죠? 아. 누가, 뭐라고, 누가 사탕? 누가 캔디? 어. 그런, 맛있죠.
1: 그쵸. 아, 근데 이분 진짜 최종 보스시네요. 얼얼한 맛 최종 단계로 주문하신다고.
0: 저는 못 먹습니다.
1: 대단하시다. 어쨌든 핑계로 마라탕 오늘 한 표 나오셨습니다.
0: 연근 빼먹어서 연근 오늘 많이 드셔주세요. 김갑수님.
1: 연근 많이 드세요.
0: 소연이 아빠님께서 아 외국물 먹은 큰미미라 그런지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 마라탕을 추천하시군요. 아, 여하튼 실망입니다.
1: 아 지금 큰미미가
0: 세 번째 실망.
1: 유럽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럽의 명물 또 마라탕을 갖고 왔네요.
0: 마라탕은 유럽 음식이 아니에요. 예, 제가 어쨌든, 중국을 다녀온 게 아니거든요.
1: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망하셨다는 거. 오늘 유독 실망 많이 하시네요.
0: 아, 실망 오늘 여러 번 시켜드려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1: 진짜 여러분 실망하시면 이렇게 기뻐질까요 저희는?
0: 그러게요.
1: 8913님 추어탕 한 표. 올 감사합니다.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 추어탕은 국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을 잘 안 말아요.
0: 그래요.
1: 밥이 국물을 흡수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기력 없는 날 한 그릇 하면 발끝까지 피가 도는 게 느껴지죠. 아. 제가 가는 곳은 추어튀김 두 개 서비스였는데 사라졌네요.
0: 아이고.
1: 흑흑. 아 그리고 마라탕은 넓적 당면입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0: 8913님 감사합니다.
1: 아 중국 당면이랑 넓적 당면이랑 다른 건가요?
0: 같은 건데. 아. 중국 당면의 이제 네. 그 넓이가 아, 다양합니다.
1: 아, 또 미세하게 다 차이가 있군요.
0: 네, 그리고 당면 중에서도 이제 뭐 옥수수로 만든 것도 있고 뭐 그냥 아, 진짜 재료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것도 있고 아. 불투명한 당면도 있고 뭐 아하. 다양하죠. 아. 네. 넓적 당면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요. 저희 안 그래도 노래 나올 때 지금 추어탕이랑 마라탕 둘 다 열을 내는 음식이잖아요.
0: 맞아요.
1: 저희 진짜 약간 땀이 뻘. 진짜 감정적으로 먹은 느낌이 막 들어요.
0: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땀 난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진짜 꽃마리님께서 여름에도 추어탕 먹어요. 크크.
0: 사실 먹는 것 같아요.
1: 진짜 맞아요. 아 근데 추어튀김도.
0: 전 사실 시래기가 더 땡기거든요. 아, 너무 맛있겠다.
1: 진짜 그 국물 먹으면 추어탕. 추어탕 쪽으로 너무 오셨네요. 오셨네 오셨어.
0: 아니에요.
1: 그냥 일로 오시죠. 네.
0: 아 제가.
1: 그냥 오세요. 네.
0: 제가 긴 여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한식이 땡기긴 합니다. 왜 그랬을까?
1: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0: 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스트레스 받았다고 찾는 마라탕도 몸보신 해야 한다며 찾는 추어탕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1: 필요하다.
0: 결국 중요한 건 핑계가 얼마나 그럴듯한지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1: 그치.
0: 전국 핑계 자랑. 오늘 저녁의 승자는 마라탕이었으면 좋겠지만 각자의 핑계다.
1: 아, 오늘의 승자는 각자의 핑계다. 네. 너무 좋다. 마음껏 핑계 될 수 있을 것 같은
0: 그럼요.
1: 그런
0: 오늘만은.
1: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랄 땐 걱정 마.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1: 메이미의 타임머신.
0: 메이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9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핑계라는 게 꼭 거창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 별일 아니야. 생각나서 한 건 아니고. 이런 말들 속에 오히려 진짜 마음이 숨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노래입니다.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지금 출발합니다.
0: 임종환. 1990년대 많은 사랑을 받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994년에 발표한 그냥 걸었어는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며 임종환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린 곡이기도 한데요. 레게 리듬에 담긴 밝고 경쾌한 멜로디 덕분에 지금도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요로 자주 언급되는 곡입니다.
1: 처음엔 그냥 걸었어.
0: 처음엔 그냥 걸었어.
1: 그쵸. 근데 듣다 보면 슬슬 눈치가 옵니다. 아 정말 오죠. 그냥 걷기만 한 게 아니었구나.
0: 아니지.
1: 비도 오고 옛 생각도 나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결국 발길이 향한 곳은 좋아하는 사람의 집 앞.
0: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0: 같으면 휴대전화로 메시지 하나 보내면 될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1: 맞아요.
0: 하지만 이 노래 속에는 지금은 조금 낯설어진 풍경들이 남아 있어요.
1: 뭔가 공중전화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창밖이라든지
0: 그렇지. 그래서인지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시절의 공기까지 상상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냥 걸었어. 이 말이 사실 핑계처럼 들리지만요. 끝까지 듣고 나면 오히려 가장 솔직한 고백으로 들리거든요. 우리는 가끔 진심을 숨기려고 말을 돌리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들키는 것 같습니다.
0: 임정환은 이후에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2010년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만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1: 비 오는 날의 설렘과 망설임.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긴 노래,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함께 듣고 올게요.

0: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듣고 오셨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1: 오일사오님께서 저는 카페에서 성냥개비를 싸으며 시간을 보내시던 부모님 세대의 낭만을 부러워했는데요. 아. 우리 딸은 카페에서 삐삐 메시지 확인하던 제 시절이 낭만적이라고 하네요.
0: 아, 약간 부모님 세대를 좀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나는 이제 느껴보지 못했지만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

0: 그거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리워지는 약간 그런
1: 그렇죠.
0: 신기한 느낌일 것 같아요.
1: 이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노래에 관한 문자들이 좀 오고 있는데
1: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림처럼 그려지는.
0: 맞아요. 굉장히 영화적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막 설렌다 이 노래
0: 그냥 진짜
1: 들으니까.
0: 그 어색한 통화 내용을
1: 그치. 그치.
0: 엿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1: 그리고
0: 몽글몽글해지죠.
1: 마지막에 여자분이 내가 나갈까? 그래서 그때 이러면서 드디어 됐어.
0: 많이 젖었겠다.
1: 내가 나갈게.
0: 그리고 오일성님께서 이어서
1: 네.
0: 이렇게 가사를 다 기억하고 따라 부르는데 왜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날까요?
1: 아, 그러게요.
0: 이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는 산들산들 여리여리해요. 그런데 가사를 한 줄 한 줄 살펴보면
1: 네.
0: 느낌과는 다르게 아주 대범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볼륨을 높이고 싶은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의 말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게요. 난 너를 사랑해. 그때 터지기 전에 이제
0: 아, 그렇죠.
1: 참는
0: 그렇죠.
1: 그게 진짜 간질간질한.
0: 비도 오고 해서 기분도 그렇고 해서
1: 그러게.
0: 정말이야.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1: 소연이
0: 핑계를
1: 아빠님.
0: 이렇게 낭만적으로
1: 그러게.
0: 낼수 있나요?
1: 그러니까 낭만적인 핑계다 정말. 소연이 아빠님. 무심한 듯 덤덤한 목소리가 편안했고 멜로디도 리듬도 듣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가사가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사랑에 빠졌다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
0: 아, 다들 그 낭만적인 옛 기억 한 번쯤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사에 취할 수가 있을까요? 또 소연이 아빠님께서 남겨졌네요. 대학생 시절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이 노래 후렴구를 함께 불렀죠. 난
0: 와우.
1: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막 목청껏 부르셨을 것 같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이야기였어요.
0: 맞아요. 그랬군요.
1: 진짜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0: 오랜만에 저희 그 타임머신에
1: 네.
0: 이렇게 그 오래된 옛 기억, 낭만적이었던 기억 떠올리신 것 같아서 기분이
1: 네. 다
0: 좋습니다.
1: 같이 타임머신 한번 타고 온것 같, 다, 갔다 온것 같아요. 그쵸?
0: 그러게요. 94년도로 다녀왔습니다.
1: 너무 좋다.
0: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하나, 이야기 하나, 추억 하나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희 하루와 여러분의 하루가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1: 네.
0: 그 연결감이야 저희에겐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거든요.
1: 네.
0: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기다릴게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음식이 유난히 먹고 싶을 때는 몸이 그걸 필요로 하는 거라고요. 매운 음식이 당기기도 하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간절해지기도 하고 달콤한 빵이 자꾸 눈에 밟히기도 합니다.
1: 사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은 있죠. 며칠째 같은 음식이 생각나고 결국은 먹게 되는 날이요.
0: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괜히 쉬고 싶고, 괜히 걷고 싶고, 괜히 누군가가 보고 싶고, 괜히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날. 딱히 설명은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보다 핑계부터 찾을 때가 많죠. 피곤해서 그런가? 심심해서 그런가? 날씨 때문인가? 기분 탓인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는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핑계 뒤에 숨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
1: 쉬고 싶다는 마음도, 걷고 싶다는 마음도,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어쩌면 지금의 내가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0: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판단하거나 설명하기보다 먼저 알아차려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그리운지.
1: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게 필요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선명해지니까요.
0: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핑계를 자주 만들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핑계 뒤에는 나의 어떤 속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핑계 뒤에 숨은 내 마음 들여다보기.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2: 처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박형입니다. 박형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1997년 3월 경기도 안성 내리에서 우리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0: 저 풍촌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누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평양냉면 먹고 싶네. 먹고 싶네.
1: 김대중의 300에 30 듣고 오셨습니다.
2: 김각규님께서 아까 그 소연이 아빠님께서 물어보신 회식 핑계 문자 끝판왕을 보내셨어요. 집이 월세라서 집에 있는 시간을 오래 쓰지 못하면 돈을 낭비하게 되고 개개인의 경제적 몰락은 사회의 몰락을 일으키고 사회의 몰락은 국가의 몰락을 국가의 몰락은 세계 평화의 몰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아, 범세계적인
2: 세계 평화 유지에 저와 함께 이바지해 주세요, 사장님.
1: 단점, 우리 집에서 회식할 수 있어요.
2: 그래, 그러면 너네 집에서 우르르 갈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해석하시는 이 역시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진짜. 네,
1: 단점이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아, 이렇게 오늘 한 시간 핑계에 관해서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는 시험을 접수하고 누군가는 이 자금의미는 지구를 폭발시키고요.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움직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2: 다음 주 테마는 감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개봉을 했죠. 다큐멘터리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현진식 감독님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이기도 한 국내 최초 청각장애 무용수 고아라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느끼고 같은 음악을 들어도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죠. 다음 주에는 서로 다른 감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아, 참 기대되는 다음 주 또 초대 손님입니다. 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우리 자연사자 다시 보기는 미미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로다운 30의 괜찮아로 마무리할게요.
2: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2: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1: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데 노우지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들 조금 전에 이동한 것 같지만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본격적인 수요일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하위 한개 차로에 있던 고장차 방금 전에 이동을 했는데요. 퇴근 시간대라 차량도 늘면서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내내 더딘으로 이어집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1차로 쪽에 공사 관련 차량들이 서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을 견뎌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다. 네. 유머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에는요, 체액, 수액 또는 흐른다는 뜻이 담겨 있네요. 그래서일까요? 유머는 굳어있는 상황을 풀어주고요,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힘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의 가벼운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던 순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 웃을 일이 없다고들 하는 요즘, 그래서 더욱 지금이야말로 웃음이 필요할 땐 아닌지. 매일 오후 5시 건강한 웃음을 잘 섞어 여러분을 응원하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다커스 진료 시작합니다. 아, 라틴어로 이 유머가 흐른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물 흐르듯이 이 대화할 때도 그 유머를 좀 적절하게 섞어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이야기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흐른다. 아, 그렇군요. 저희 닥터스도 좀 뭔가 기가 잘 통하고 좀 뭔가 잘 흐르는 듯한, 네, 매끄러운 그런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좀 제공해 드리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오늘 진료 과목은요, 소화기 내과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대장 질환입니다. 대장 질환. 네. 여러분 대장 내시경 많이 하시죠? 대장 질환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할 때 위 안에 있던 공기가 위에서 식도를 거쳐 입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간혹 이 현상을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병적인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잦고 불편하다면 위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탄산음료를 마신 뒤 나도 모르게 꺽 하고 올라오는 이 반응. 다음 중 이와 같은 생리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아, 잘 모르실까봐 저희가 또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상당히 저희 작가님께서 품을 드리는 그런 코너죠. 네, 1번 트림, 2번 반올림, 3번 아이스크림, 4번 박경님. 네. 박경님 씨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박경님 씨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트림, 2번 반올림, 3번 아이스크림, 4번 박경님.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선곡이네요. 정우정 PD. 네. 림자가 들어가고 또 앞서 우리가 유머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곡한 거죠. 야, 대단하다. 자우림입니다.

0: 음식이 우리 몸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바로 대장입니다. 그저 노폐물을 정리하는 단순한 기관 같지만 우리 건강의 마지막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장질환의 조기 진단과 내시경 치료 분야에서 활발히 진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내과 김민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배우분이 들어오신 줄 알고.
1: 아, 아닙니다. 네.
0: 충무로 쪽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1: 네, 아닙니다. 네. 네.
0: 평소에 이저 TBS를 많이 들으신다고요? 또 네. EFM도 들으시고.
1: 네, 출퇴근할 때 자주 들었습니다. 네.
0: 네. 어떤 프로그램? 이 닥터스도 들으셨나요?
1: 닥터스도 듣고. 네네. 네, 출퇴근할 때 정확하게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 네.
0: EFM도
1: 네, EFM도 네. 네. 성곡이 좋더라고요.
0: EFM이요?
1: 네.
0: 오, 제가 그 담당 PD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1: 아,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나를 세더라고요, 성곡하느라고.
1: 네. 그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환자분들이 굉장히 진료실 들어오실 때 좀 걱정하시다가도 우리 김민준 교수님 얼굴을 뵙고 좀 편안한 그런 진료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아유, 과찬입니다. 그, 일단은, 그,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는, 네. 그 걱정과 염려를 이제 안고 들어오시는 건 맞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0: 네, 그렇죠.
1: 혹시라도 표정이 이제 굳어 있거나, 말투가 네. 딱딱하면은, 환자분들이 더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말투도 이제, 좀 더 이제 친절하게 하려고 네네. 하고 그리고 더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대장 질환을 이제 전문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경들을 이제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1: 그렇죠.
0: 아, 정말 그 언제쯤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 약 먹을 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1: 아, 맞습니다. 네.
0: 교수님 어쨌든 이 약을 한 알만 먹고 그냥 딱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언제 올까요?
1: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네. 나중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0: 그런 날이 오겠죠.
1: 네,
0: 네, 네. 상당히 그 날을 새고 계속 물을 마시고 그래야 네. 되니까요.
1: 네. 네, 네.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네. 그 약들이 맛도 좋아지고 마시는 물의 양도 줄어들었고 지금 마시는 것도 있지만 먹는 알약으로도
0: 알약으로요.
1: 네, 알약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환자분들이 편해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그 알약이 좀 편할까 해서 이제 알약으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알약도 먹고 네. 또 물의 양도 그만큼 먹던데요.
1: 맞아요. 결국은 마시는 물의 양은 비슷하긴 합니다.
0: 네, 네.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물만 먹겠다 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물만 먹었습니다. 네, 네. 네. 잘했죠?
1: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물만 마시는 게 너무 물리면 네. 그 약간 이온 음료, 포칼, 네. 땡을 마시는.
0: 복가땡을.
1: 네.
0: 제가 마시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온 음료를 먹었더니 마셨더니 네. 훨씬 수월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비법이 있었다는 걸 왜 지금에서 알았을까요? 네. 청취자분들도 그 대장 내시경 받으실 때 이온 음료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훨씬 수월합니다.
1: 네.
0: 네. 자, 교수님 이 대장은 단순히 배출기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요. 우리 몸에서 이 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네,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말씀대로 그 흔히 이제 그 일반인분들은 대변이 뭐 음식물 찌꺼기 그 변만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0: 네.
1: 먼저 이제 수분과 전해질을 다시 흡수를 합니다. 그 소장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나서 남은 이제 물질들을 그 대장에서 다시 이제 그 물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모양의 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 만약에 이런 대장의 역할이 없으면은 환자분들은 계속 설사를 하시고 네.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죠.
0: 네.
1: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몸에 그 면역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장에는 우리 몸 면역의 한 70% 정도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 면역 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독소나 미생물을 이제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내 미생물의 보금자리인데요. 그 면역 기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 장내 미생물인데
0: 네.
1: 대장에는 이제 수족의 그 대장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켜서 뭐 장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들을 만들어 낸다거나 뭐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 이제 만들어내는 물질이나 그 자체가 뇌하고 또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하는
0: 연결되어 있다.
1: 네. 그래서 장이 이제 최근에는 제2의 뇌라고도
0: 그러게요. 이제
1: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지난번에 나오신 이제 신경과 선생님께서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장 건강이 네. 이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1: 네.
0: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치매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맞는 말씀을 해주셨겠죠, 네. 물론. 네. 그래서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1: 그렇죠.
0: 네, 네. 그런 말씀을 우리 김민중 교수님께서도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장질환에는 어떤 질환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1: 먼저 대장질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먼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0: 네.
1: 네, 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변비 등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0: 네.
1: 그 다음으로는 흔하진 않지만 염증성 장질환이 있습니다.
0: 네.
1: 그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인 그 대표적인데
0: 크론병.
1: 네, 그렇죠.
0: 네.
1: 그 위장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만성 염증들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0: 네.
1: 증상이 악화됐다가 좋아지기를 반복되는데 잘 낫기가 어려운 그런 난치성 질환이죠.
0: 아, 크론병 같은 경우는 평생 가져가야 할
1: 그쵸.
0: 그런 질환일 수 있나요?
1: 네, 네, 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장 용종과 대장암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용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 외에도 이제 개실 질환이나 뭐 감염성 장염, 허혈성 대장염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게 배가 아프고 또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고 말이죠. 그러면 네. 굉장히 삶의 질이 낮아지잖아요.
1: 네.
0: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장에 용종이 있다. 건강검진 끝나고 나왔는데 아 용종이 있어서 저희가 좀 뗐어요.
1: 네.
0: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뭐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1: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0: 네.
1: 그 대장 용종은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그 길목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0: 네.
1: 그 대장암으로 가는 이제 길목을 막아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예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최근에 이제 대장 내시경들을 우리가 건강검진을 꼭 하자 봤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암의 어떤 그 대장암 확률 이런 게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최근에는
0: 네.
1: 대장암 발병률이
0: 네.
1: 조금 그 꺾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 아마 원인이
0: 네.
1: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받기 때문이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0: 네.
1: 보고 있습니다.
0: 제가 기억하기로 수년 전에는 그 1위가 뭐 위암, 대장암 뭐 그랬는데
1: 네.
0: 최근에는 뭐 전립선암이 1위로 올라오고
1: 맞습니다. 네.
0: 대장암은 뭐 떨어지는 그런
1: 네,
0: 추세를
1: 보고 있고요. 대장암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럼
1: 네.
0: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다행이라고 볼 수
0: 또 일선에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으로 미리 사전에 길목을 차단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저희 환자들이 또 네, 좀 안심하고
1: 그렇죠.
0: 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진료 과목은 소화기 내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콕 집어서 대장 질환입니다. 네. 교수님, 그 최근에 그 20대에서 40대 젊은층 대장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했는데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0: 네.
1: 대장암 발병률이 어떤 연구에서는 세계 1위라고 발표된 논문도 있었는데요.
0: 네.
1: 그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0: 서구화된 식습관.
1: 네. 뭐 햄버거나 가공된 소세지
0: 네네.
1: 같은 음식이나 아니면은 초가공식품
0: 네.
1: 네, 섭취가 늘고 있고 또 이제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아, 배달 문화.
1: 네, 배달 음식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젊은 분들이
0: 네네.
1: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가 이제 부족해진 다시 큰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젊은 층의 비만율 증가 그리고 흡연, 과도 음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0: 네.
1: 장내 환경이 망가져서 아마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뭐 20대 아주 그 뭐 고등학교 때부터 좀 학교에서도
1: 네.
0: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렇죠.
0: 네.
1: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소세지보다는 신선한 뭐 과일이나 야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간혹 보면 이제 그 학교 주변의 편의점, 네. 편의점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앉아서 이제 그 컵라면에 그쵸. 소위 말하는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목격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저 성장하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이제 20대, 30대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 검진 대상이 젊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발병률도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1: 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 50대 이상은 국가 안 검진으로 그 분변 자멸 검사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그 관리를 받고 있는데
0: 네.
1: 젊은 분들은 사실 건강 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혈변이나 복통 같은 증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뭐 설마 내가 젊은데 설마 내가 대장암이겠어라고 하면서 좀 무시하는
0: 네네.
1: 조금 이렇게 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병을 상당히 이제
0: 그렇죠.
1: 키운 상태로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이렇게 좀 젊은층들이 미리 좀 경각심을 갖고 말이죠.
1: 네.
0: 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술이 아닌 내시경 시술로 대장 병변을 치료하신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1: 그 30대 환자분이셨는데 그냥 건강검진으로 그냥 단순히 증상이 없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고 받았는데 그 한 3cm가 넘는 큰 네. 용종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다른 병원 원장님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 해서
0: 네.
1: 이제 저한테 오신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한 거를 보고 뭐 그 외 다른 검사를 한 다음에 내시경으로 한번 제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내

0: 시형으로 이제 그 시술 중에 그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그 시술을 통해서 병변을 깨끗하게 제거를 했고요. 그 제거를 하고 한 조직 검사에서는 이제 다행히 점막 내 국한된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환자분은 시술 그 다음날 퇴원을 하셨고요. 그 다른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 없이 이대로 완치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으로 한 번에 제거해서 완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0: 네.
1: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자, 소화기내과 대장질환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 과묵한 장기 대장, 그런 만큼 더 세심하게 살피고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질환 관련 상식,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면 되고요. 세모도 가능합니다. 혹시 이게 맞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긴가민가할 경우가 있잖아요. 세모 가능하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롬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정답은 O입니다.
1: 네, O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정답은 X입니다.
1: X입니다. 자, 세 번째. 용종은 발견하면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정답은 세모입니다.
1: 세모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정답은 O입니다.
1: O군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좌우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정답은 O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롬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O 그러셨어요?
0: 네.
1: 네. 아까도 이제 크롬병 같은 경우는 평생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0: 네.
1: 주셨는데요. 네.
0: 그 염증성 장질환은 그 완치 개념보다는 관해, 즉 염증을 잘 조절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1: 네.
0: 그 약을 잘 쓰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잘 지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 자의로 약을 끊는다거나 하면 그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재발했을 때 다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1: 네.
0: 꾸준히 약을 잘 빼먹지 않고 드시면서
1: 네.
0: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단순 장염하고 염증성 장질환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0: 네, 단순 장염은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그 감염성인 질환이고
1: 네.
0: 그 일시적인 염증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고요. 그 심하게 왔다 하더라도 입원해서 항생제 수액 맞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1: 네.
0: 다만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을 알수 없는 만성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이기
1: 아.
0: 때문에 그 원인도 다르고 이제 그 경과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꾸준한 어떤 관찰 이런 것도
0: 네,
1: 필요하겠군요.
0: 그렇죠.
1: 추적이. 네.
0: 맞습니다.
1: 이런 질환이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 위험도 높아진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0: 네, 안타깝게도
1: 아,
0: 맞습니다.
1: 그래요?
0: 네,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난 뒤에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1: 네.
0: 그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1: 아하.
0: 네, 알려져 있습니다.
1: 네네.
0: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보다 더
1: 네.
0: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더
1: 네.
0: 자주 받아보셔야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주기라고 하죠. 받는, 연수를 보통 이제 일반 환자들은 몇년 정도에 한 번에
0: 보통
1: 네,
0: 그
1: 하게 됩니까?
0: 용종 개수나
1: 네.
0: 크기나 아니면 병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정상적으로 나왔다 하면은 5년마다 한 번씩
1: 5년에
0: 받아요.
1: 한 번이요?
0: 네. 근데
1: 아.
0: 용종 개수가 많고 크기도 크고
1: 네.
0: 그리고 병리 결과에서 조금 위험한 소견이 나왔다 하면은 3년. 네.
1: 3년이요?
0: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늘도 3년에 한 번.
0: 그 이렇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 네.
0: 뭐 2년이나 3년마다 한
1: 아,
0: 번씩.
1: 2년에 한
0: 네.
1: 번, 3년에 한 번. 좀 자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0: 그 대장암이 네. 그렇게 갑자기 생기지 않고. 네.

0: 서서히 이제.
1: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네, 뭐 2, 3년 안에 대장암이 안 생긴다. 그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연구 결과 여태까지 진행된 임상 연구 결과 그렇게 용종에서 대장암으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주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1: 사실 세상에 안전한 검사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주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0: 좋은 건 아니고요.
1: 대장 내시경 하면서 금식도 더 길게 해야 되고 그 장정결도 하기가 힘들고 네. 검사 자체에도 그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진정 내시하면 진정 약도 들여가야 되고 네네. 해서 자주 받는 거는 자주 권유 드리진 않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다. X 그러셨어요?
1: 네.
0: 네. 그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1: 사실 이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치료가 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사실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그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뭐 회의 중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변이 마렵다거나 하면은 배가 아프다거나 하면
0: 네.
1: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일상에서 특히 이제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1: 그쵸.
0: 이러면은 조금 더 이런 분들이 악화될 수 있나요?
1: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종은 발견하면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 세모 그러셨어요?
1: 네, 세모.
0: 세모입니까?
1: 네, 세모입니다.
0: 아, 왜요?
1: 그, 용종이 발견되면 원래는
0: 네.
1: 그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긴 합니다.
0: 네.
1: 그, 지금은 양성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주 작은 용종들 같은 경우가
0: 네.
1: 뭐 직장 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그 용종들은 사실 악성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용종들을 다 제거하진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조직을 제거를 해봐야 정확한 종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거를 하는 쪽으로 네. 하긴 합니다.
0: 아. 이게 용종이 말이죠. 용종, 조그마한 용종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1: 한번 생긴 용종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 계속 남아 있는 거군요.
1: 계속 남아 있는데 네. 더 커지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도
0: 그대로 있는
1: 있습니다.
0: 경우도 있다.
1: 네.
0: 아,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도 있나요?
1: 그런 분들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런 네. 분들은 뭐 증상이나 이런 건 뭐 발현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1: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0: 전혀 없고요.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보셔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네. 네. 자, 네 번째.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 그러셨어요.
1: 네, 그 일반적으로 뭐 여행이나 스트레스 받았다거나
0: 네.
1: 아니면은 뭐 전날에 그 매운 음식, 네, 그 아니면 날거대 음식을 먹으면 뭐 하루나 그 다음날 하루나 이틀 정도 설사하거나 배탈이 나거나 이제
0: 네.
1: 복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평생 나는 이제 아침에 한 번씩 변을 보는 게 이제 쾌변을 보는 게 자부심이다라고
0: 네.
1: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그 배변 습관이 일정했던 분들이
0: 네.
1: 갑자기 이제 변을 못 본다거나 아니면 복통이 생긴다거나
0: 네네.
1: 아니면 설사가 지속된다고 하면 그 뭔가 이제 대장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모양을 많이 변의 그 모양을 보고 아 이분이 건강하다 지금 건강에 문제 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알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모양이 가장 좋습니까 선생님?
1: 그 소세지 모양.
0: 소세지 모양.
1: 네, 소세지 모양으로.
0: 비엔나입니까 아니면 그 분홍색 긴 겁니까?
1: 비엔나보다는 분홍색 네. 긴 게 더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바나나 모양도 괜찮다고
1: 네, 바나나 모양도 매우 좋습니다.
0: 아, 바나나
1: 네.
0: 모양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 그 모양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 미묘한 그런 모양이면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토끼똥 같은 변을 본다거나
0: 네.
1: 아니면 물은변 아니면 물 같은 설사를 하는 경우
0: 아.
1: 그리고 이제 배변을 할 때 그 복통이
0: 복통이 동반될
1: 네.
0: 경우에
1: 그리고 이제 변을 받는데도 뭔가 이제 변이 남아 있는 듯한 찝찝한
0: 네.
1: 느낌이 드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검사를 한번 받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경우

0: 이제 이게 치질에 의한 건지 아니면 대장암을 의심해야 되는 건지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0: 교수님?
1: 그 혈변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치질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혈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치질이 맞습니다.
0: 네.
1: 그 보통 치질에 의한 출혈은 선홍색이고 변이에 묻어나오거나 휴지, 다크대 휴지에 묻어나오는 패턴입니다. 반면에 대장 안쪽에서 그 나오는 출혈은 이제 암적색이거나 좀더 이제 병과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암적색이라는 게좀 짙은
1: 예, 좀
0: 적색이라는
1: 짙은,
0: 얘기, 그런 말씀이시죠?
1: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환자분들 보기에는 이게 색깔만으로 완벽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색깔이 이상하다 하면은 대장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이게 치질이면 다행인데,
1: 그쵸.
0: 대장암의 어떤 일종이면은 이게 상당히, 네, 걱정이 크시겠어요.
1: 네, 그 혈변까지 나오는 상태로 진행된 대장암이라면 이제
0: 네.
1: 상당히 진행된
0: 진행이 됐다고
1: 대장암이라고
0: 보셔야
1: 보시면
0: 되겠군요.
1: 되겠습니다. 네.
0: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좌우한다. 오, 그러셨어요.
1: 네.
0: 물론 이제 어떤 암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장암은 더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네, 그냥 오가 아니고
0: 네.
1: 가장 강한 오입니다.
0: 아, 강한 오다.
1: 네.
0: 짙은 오.
1: 네.
0: 네네.
1: 그 대장암은 이제 일기에 발견을 됐을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0: 아, 상당히 높네요.
1: 네, 2기에 발견해도 7, 80% 정도 되는데
0: 네.
1: 이게 3기로만 진행이 돼도 생존율이 좀 떨어집니다. 4기로 더 진행되면 5년 생존율이 20% 이하로
0: 아이고.
1: 떨어지기 때문에
0: 네네.
1: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언제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뭐 혈변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증상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흔한 증상이 어떤 겁니까?
1: 가장 흔한 증상, 원래 증상이 없는 게
0: 아,
1: 가장,
0: 증상이
1: 네,
0: 없습니까?
1: 증상이 없습니다.
0: 아.
1: 증상이 초기에는 없는데, 이제
0: 네.
1: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혈변,
0: 혈변.
1: 네, 그리고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
0: 아.
1: 그다음에 뭐, 그, 살을 빼려고 한게 아닌데,
0: 네.
1: 갑자기 체중이 뭐,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한 5kg 이상 빠진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0: 아,
1: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지, 네, 그것도 어떤 좋은 습관, 이 대장암 예방에 있어서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사실 좋은 습관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0: 네.
1: 대장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더 낮추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그리고 뭐그 붉은 고기나 이제 가공식품,
0: 가공식품.
1: 초가공식품을 최대한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요.
0: 네.
1: 그 주에 150분 정도 이상의 중중도. 여기서 중중도라고 하면은 운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중중도가 아닙니다. 네. 숨이 이제 가빠서 네,
0: 바빠서.
1: 대답을 할수 못할 정도의 운동을
0: 네.
1: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한다면은 이거는
0: 네.
1: 이제 대장암을 그좀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자, 일주일에 150분이면은 하루에 30분씩 5번.
1: 이거나 50분씩 3번. 네.
0: 그리고 상당히 강도 높네요.
1: 강도가 높은 운동을 그렇게 하시면은
0: 네.
1: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야,
1: 그리고 또 이제
0: 네.
1: 금연과 금주.
0: 금연과 금주.
1: 예. 사실 좋은 거 100가지 하는 것보다 나쁜 거 한두 가지 안 하는 게
0: 네.
1: 사실 대장에는 더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또 이제 그꼭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선생님, 그러면 담배가 더 나쁩니까? 술이 더 나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둘다 나쁘죠.
1: 둘다 나쁩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 질환 관련해서 소화기내과 김민준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여러분의 상담을 2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염, 뭐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장질환의 조기진단과 내시경 치료 분야에서 앞서가고 계신 분이시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종 교수님 모시고 대장질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2부로 넘어가는 동안에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술에 대한 질문, 술이 나쁜지 담배가 나쁜지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제가 했더니 예, 술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표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표현이 저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 예.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죠.
2: 아, 네. 그, 혹시 사포라고 청취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사포가 이제 쇠를 이제 약간 가는 듯한.
1: 그렇죠. 당구장감이 있죠. 당구장.
2: 네. 네. 그 피부를 이제 사포로 문지르면은 뭐 겉에 이제 피부가
1: 그렇죠.
2: 손상이 되죠.
1: 손상이 되죠.
2: 네. 그래서 좀 까지고 피가 네. 나고 그럴 텐데 술을 마시면 위 점막이나 대장 점막이 그렇게 사포로 그 피부를 긁는 것 같이 야. 상처를 입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야. 엄청난 비유십니다. 아, 사포로 내 위 점막을 계속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한 번 마실 때마다 한 번씩 긁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와, 엄청나군요. 네.
2: 그러니까 많이 마시면 그만큼 많이 긁는 거고 그만큼 네. 이제 대장은 아파하겠죠.
1: 아, 네. 지금 저희 그 밖에 우리 스태프들 갑자기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친절한 진료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장질환 관련해서 여러분 문자를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실시간 문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4918번님이 유산균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효과가 있나요? 유산균도 종류가 많던데 마리수 많은 게 무조건 좋은가요? 장까지 가는 거 아닌 거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마리수가 뭔가요?
2: 그 유산균 안에 유산균이 몇 마리가 들어있냐.
1: 그런 것도 있나요?
2: 그렇죠. 이제 최대한 아. 유산균 음료마다 네네. 자기네 이제 유산균에 몇억 마리가 있다. 100억 마리가 있다. 이렇게 아. 광고를 합니다.
1: 그걸 셀 수도 없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2: 그렇죠.
1: 네.
2: 그 먼저 이제 대답을 해드리면은 네네.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유산균의 그 음료의 그 치료 효과는 좀 제한적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네. 효과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 그거를 통계를 내보면 의미 있는 이제 그 수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본인은 이제 효과를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그 밝혀지진 않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답이 되셨으리라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리고 2259번님. 공단에서 하는 분변 검사만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아직 별 이상은 없어요. 대장 내시경을 따로 안 해도 될까요? 이러셨어요.
2: 아닙니다. 그 네.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네.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긴 해야 되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 네네. 네.
2: 그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네. 있다면은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1: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오신 분도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2: 네.
1: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이런 분들은 꼭 해보셔야 되겠죠.
2: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그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나이가 40대나 50대 정도 됐는데 대장내시경 네.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러면은 대장내시경

0: 2028년부터요.
1: 그렇죠.
0: 네. 그렇군요.
1: 따라서
0: 네네.
1: 따라서 이제 정확히 정해진 그 나이는 없는데 네. 본인이 이제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면은 더 빨리 받으셔야 되고요.
0: 아, 이 대장암도 가족력이 있습니까?
1: 네.
0: 아, 그렇군요.
1: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분이 대장암 병력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진단된 시점보다 10년 더 먼저 대장내시 시험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아버지가 만약에 50살 때 네. 대장암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자녀분은 40살부터 대장내시 시험 받는 걸 권유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4179번님. 종일 앉아서 일을 해서인지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이러셨어요.
1: 언제서부터 변비가 생겼는지가 중요한데요.
0: 네.
1: 그 변비가 조금 오래됐다.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도 큰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대장내시경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변비도 이게 아까 변비가 이제 오래 지속될 때 그것도 역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
1: 그렇죠. 변비 자체가 대장암을 만들진 않는데요.
0: 네네.
1: 대장암이 생겨서 대장이 이제 변이 내려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
0: 아, 배변 습관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1: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변비가 대장암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네.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5183번님. 지난번 내시경 때 처음 용종 제거를 했는데요. 용종도 한 번 제거하고 나면 또 나중에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1: 네, 안타깝게도 한 번 용종이 생겼던 분들은 네. 다시 또 용종이 생겨요.
0: 그 자리에요?
1: 그 자리 말고도라도 다른 자리에.
0: 아, 다른 자리에.
1: 다른 자리에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0: 얄밉네요.
1: 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용종이 그 체질적으로 좀 잘 올라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지.
1: 네, 체질적으로 네네. 이제 뭐 체질이라고 한다기보다 이제 유전적인
0: 유전적인 걸로.
1: 네, 그 좀 아. 용종이 더 잘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은 더 자주 대장내시 시험을 받아서 대장암으로 가는 그런 길을 차단을 해야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8821번님.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바로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다고 하는데요. 이게 평생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아까 평생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1: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이제 증후군은 평생을 간다기보다는
0: 네.
1: 이제 조금 더 오래 지속되게 되긴 하는데 아. 염증성 장질환처럼 이제 평생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네. 질환은 아닙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적절한 식이 조절이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함께 하면
0: 네.
1: 증상이 크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1: 네.
0: 네. 자, 아무튼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1: 그렇죠.
0: 네. 자, 그리고 5570번님이 교수님 변비가 심해서 4일에서 5일 사이에 한 번씩 겨우 화장실 갑니다. 유산균도 먹고 변비에 좋다는 차전자피도 먹고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네. 네. 그리고 효소도 먹고 물도 많이 마시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짜증도 늘고 이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네.
1: 네. 4, 5일에 한 번 변을 본다면 정말 일상이 힘드실 것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유산균이나 차전자피, 물까지 다 시도해 보셨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이미 생활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0: 아.
1: 이 정도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0: 네네.
1: 먼저 대장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0: 네.
1: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비 유형에 따라서 대장 운동 자체가 좀 느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직장과 한문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닷새 한 번이라면 상당히 힘드실
1: 그쵸.
0: 것 같아요.
1: 네.
0: 보통 이제 우리가 화장실 이 대변 습관은 뭐 날마다 가면 좋겠지만 며칠부터 변비로 이렇게 보통 따집니까?
1: 그 보통 하루에 세 번이거나
0: 네.
1: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보면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0: 하루에 세 번이요?
1: 하루에 세 번까지도.
0: 아, 그럼 네. 굉장히 자주 보시네요.
1: 자주 본다고도 볼 수 있는데
0: 네.
1: 거기까지는 그래도 정상 범위 안에
0: 정상 범위.
1: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9342번님. 개실염으로 4년 전에 입원을 했고 올해도 입원을 했습니다. 왜 생기는 건지 예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개실염이라고 하셨어요.
1: 네, 개실 자체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0: 네.
1: 개실이 상행결장에 생기면은 그건 좀 유전적인 성향이 더 크고요.
0: 네.
1: 구불결장이 생겨

0: 있다. 그러면은 본인의 배변 습관에 따라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구불 결장은 이렇게
0: 좀 그 항문에 가까운 네, 직장 다음에 있는 결장인데요. 아, 그 본인이 화장실 갈 때 변비 때 너무 힘을 오래 주는 게 시간이 오래 된다. 그러면은 그 풍선이 압박되면 옆에 이제 풍선 효과처럼 네네. 그 부풀어 오르듯이 네. 대장도 그 압박을 받으면은 그 주변으로 풍선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개실이 생기게 되고 네. 그 개실에 이제 변이 이제 쌓여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곳에 염증이 생기게 돼서
1: 아, 그래서 개실염이 네, 생기는 거군요.
0: 개실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 아. 이런 분들은 평소에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보통 개실염이 구불기저장이 생기는 분들은 네. 변비를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 아, 변비를요?
0: 변비가 생기지 않게 주기적으로 이제 뭐 식이습관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네. 약도 꾸준히 잘 드셔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8932번님. 추운 겨울에 피곤하면 콩알만한 변이 나오는데 치료 안 하면 암으로 가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아, 이건, 아, 너무, 뭐라 그럴까, 네.
0: 네.
1: 과대의 문자인 것 같습니다. 과대 포장. 네.
0: 평소에는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네. 추운 겨울에만 변이 콩알처럼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추위와 상관없이 콩알만한 변이 나오는데, 약을 드셨는데도 계속 콩알처럼 나온다. 그러면은 네.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1: 네.
0: 그냥 일시적으로 추워가지고 좀 긴장이 된 상태에서 변을 봤을 때 콩알처럼 나오고 좀 따뜻한 곳에 가면은 괜찮다.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5823번님이 36살 남자입니다. 평소 변비도 없고 건강했는데 1년 전부터 지속적인 설사를 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속되는 중에 내시경을 권하지 않는다고 해서 병검사와 관장 후 직장 정도까지의 비수면 내시경을 받았는데 정상 소견이 나왔고요. 계속 설사를 하면 상급병원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후 했다 안 했다 설사를 반복했습니다. 변 모양과 설사 패턴으로 검색을 해보니 흡수 장애 같은데 음식을 조절해도 자꾸 장에서 가스가 차고 꾸룩꾸룩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장 내시경은 이전에 세 번 받아봤고 용종은 두 번 뗐습니다.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네. 사실 흡수 장애는 흔하지 않은 질환이긴 하는데요.
1: 네.
0: 흡수장애가 왜 생겼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려면은 네. 큰 병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1년 동안 계속 설사를 하고 그 설사가 반복되면은 본인도 많이 힘드실 거라서.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변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그 변에서 세균이 검출되는지 바이러스 검출되는지 아니면 염증도 볼 수가 있거든요.
1: 염증이요?
0: 네. 그래서 큰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1: 이 흡수장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0: 그러니까 소장이나 대장에서 네. 이제 그 영양분이나 수분 그리고 이제 전해질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1: 아.
0: 근데 이걸 제대로 하질 못하는
1: 하지
0: 거죠.
1: 못해서
0: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기능 자체가 네네. 제대로 그 흡수를 하지 못하게
1: 작동을 못하는 거죠.
0: 거죠. 네.
1: 아, 그렇군요. 좀 이렇게 종합적인 검사를 좀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0: 그렇죠. 피검사나 네. 이제 병검사 그다음에 필요시 이제 CT 같은 영상 검사를 해보는 걸 권유드립니다.
1: 네. 자, 그리고 3506번님, 2년 전에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선종이 나와서 제거를 했고요. 최근에는 변을 보고 나서 오히려 시원한 느낌보다는 복부 불편감이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또 해봐야 될까요? 그러셨어요.
0: 그 2년 전에 대장 내시경 받았을 때 용종을 몇 개를 뗐는지 크기가 어땠는지 병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 2년 후에 만약에 이제 그 변을 보고 나서 많이 불편하다.
1: 네.
0: 그러면은 대장 내시경 한번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1: 아, 2년 전에 하셨더라도.
0: 하셨더라도.
1: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184번님. 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가끔 혹시 또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합니다. 옆에서 듣는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고요.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걱정을 줄이려면 어떤 관리가 가장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습니다.
0: 네, 대장암 수술 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 네.
0: 정기적인 검사를 빠지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보통 수술 후에 이제 2년까지는 3에서 6개월마다 그리고 5년까지는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으시는데 이때 검사가 혈액검사, 영상검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1: 네.
0: 네, 이 검사를 빠지지 않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0: 사실 암환자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1: 네네.
0: 그래서 검사 일정을 잘 지키고 계신다면 좀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이제 그 완쾌까지 아, 이 정도면 이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그 수준까지 되려면 어느 정도
0: 보통 5년을 보고 있습니다.
1: 5년이요?
0: 5년 지났는데 재발 없으면은 완치라고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판정을 내립니다.
1: 네네. 우리 1184번님도 좀, 그런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부인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9063번님. 변비가 오래되면 독소가 쌓여서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변비가 심하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0: 예, 사실
1: 네.
0: 변비가 오래되면 독소가 쌓인다는 말은 예전부터 인터넷에 많이
1: 네.
0: 돌아다니는데 사실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아.
0: 예, 사실 우리 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한은 변이 우리 몸에 그렇게 오래 있는다고 해서
1: 네.
0: 그뭐 독소라든지 그게 전신에 퍼지는 일은 거의
1: 거의
0: 없습니다.
1: 없다.
0: 네.
1: 아.
0: 다만 이제 만성 변비 자체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만성 변비 자체가 치핵이나 치열 같은 항문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그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심한 변비가 있으면은 그 변비를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네. 저도 이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변비가 오래되면 독소가 쌓인다.
0: 네.
1: 그래서 독소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 된다. 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신 분들이 계시죠.
0: 그쵸. 예전에
1: 네.
0: 있었죠.
1: 네네. 지금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이상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0: 그렇죠.
1: 될까요?
0: 변이 오래 있다고 해서 독소를 퍼뜨리진 않지만 그
1: 네네.
0: 변비 자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 네.
0: 변비는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가 아까 퀴즈를 내드렸는데 꺽 하고 올라오는 이 반응. 네, 너무 쉽죠? 1번 트림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9443번님, 4634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7048번님, 9342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0545번님이 지인이신가 봐요. 김민준 박사님, 떨지 마시고 우리한테 하듯이 하세요. 화이팅! 그러셨는데, 혹시 간호사분들이 아니실까? 아니면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0: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1: 아, 그럴 수
0: 같은데.
1: 있군요. 네네.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아, 네. 처음이라서 좀 떨었는데.
1: 아니에요. 전혀 긴장감 없이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네,
0: 네,
1: 교수님.
0: 감사합니다.
1: 네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대장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0: 아, 네. 그, 한 가지만 조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1: 네.
0: 대장은 비교적 조용한 장기입니다. 그
1: 네.
0: 문제가 생겨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적절한 나이가 되면 그 증상이 없어도 대장내시경을 한 번은 꼭 받아보십시오.
1: 네.
0: 그한 번의 검사가 용종을 발견하게 되면 용종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미루고 미뤘던 검사, 네, 미루지 마시고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잘 이렇게 한번, 먼저 가셔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내과 김민중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교수님.
0: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오후 5시 찾아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중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동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고 지점 뒤쪽으로 3km 정도 많이 혼잡하고요.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남단 쪽은 목간 지점에 있던 고장난 승용차 방금 전 이동하면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를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천호대교를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후에는 일부 구간 밀리긴 했지만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지금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지문터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릉터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는 행주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남단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또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북단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4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덥네.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낮 사이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부, 경북 동해안,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더욱더 안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 길 홍은램프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철교 지나자마자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

0: 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 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월드컵과 축구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피파의 위상도 함께 높아져 그 위세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못지않습니다. 피파의 임직원은 국제사회에서 준 외교관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피파의 내부에서 일했던, 즉 피파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피파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지요. 이유가 뭘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R.E.M. Losing My Religion 들으셨습니다. 피파가 한때는 많이 막 문제가 있다, 썩었다, 골맞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요. 근데 이게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가 봐요. 사실 우리 대한축구협회도 조금 뭐 싫어하시는 분도 엄청 싫어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뭐 아마 마지막으로 그 회장님도 이제 사퇴를 하기로 했죠. 그 참 이 축구 관련해서 인기가 높은 것만큼 그 안에 이제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대한축구협회나 아니 피파도 좋고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쭉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고자질할 거 있으면 고자질 하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스매시 마우스
1: 얼스타 465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어서 이에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죠. 미스터 블루 스카이 두 곡 이어서 들으셨고요. 일산 멋쟁이주님 우디 권순우님 반가반가 새벽공감 출첵합니다. 그러면서 꽃마리님 반가반가 이렇게 쓰셨어요. 앱으로 보내신 건데 그랬더니 꽃마리님이 바로 위에서 일산 멋쟁이주님 안녕하세요. 아직 일이 안 끝났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사연을 올리셨어요. 그 새벽공감 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로 얼굴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앱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인사들을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근황도 물어봐 주시고 안부도 전해주시고 참 좋습니다. 그럼 군데군데 저희 또 막내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답장도 남기고 뭐 샵 0951은 우리 제작진들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 게시판 창을. 근데 이 앱은 서로가 다 공유가 되니까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안부도 전하고 저도 가끔 들어가서 그 앱을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늘 볼 때마다 좋더라고요. 일산 멋쟁이 주님, 꽃마리님 고마워요.

필 우드맥, The Chain 들으셨습니다. 8842번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 축구 멕시코한테 진 게 이제 너무 억울하셨나 보네. 네, 멕시코한테 져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또 한 분 또 계시네. 꽃마리님도, 아까 그 꽃마리님이시네요. 그 일산 멋쟁이 주님하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눴던 그 끝에 이런 문자가 있었네요, 진짜. 여기 익산 우리 동네는 비 오고 있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밤새 비 올 건가 봐요. 어제 금요일 멕시코 축구 져서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또 아쉬움을 또 보내주셨네요. 아, 꽃마리님은 익산에 사시는 분이시구나. 익산이면 어디죠? 저기 전라도인가? 전라도 북도? 전라북도인가? 우와, 아이고, 멀리서 듣고 계셨구나. 일산 멋쟁이 주님은 당연히 일산 사시는 분이실 것 같고, 꽃마리님은 익산에 계시고, 아, 이런 정보도 또 재미있네요. 네, 여러분, 샵 0951이나 TBS 앱으로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끼리 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새벽 공감 조금씩 같이 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손성훈 고백 들으셨습니다. 5768번님 신청곡이었고요. 손성훈 씨는 신화위의 3대인가 4대 메인 보컬이었었죠. 그때 나왔을 때 정말 어우 이 파워 있는 목소리하고 이 짙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달, 두 달 전쯤에 신곡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신곡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서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또 모셔보고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그 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성면 씨 K2 김성면 씨 그 초대석에 나와서 그간의 음악 얘기, 한국 락의 어떤 이런 방향, 이런 소소하지만 또 재밌는 이야기들,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K2 김성면 씨 팬들 많으시죠? 이 방송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K2 김성면, 그녀의 연인에게.

0: TBS 캠페인.
1: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봄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울창한 산림도 산불 한 번으로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자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에 가야 한다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불이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119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합니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린다면 계곡이나 큰 바위 근처로 대피하세요. 산불을 막는 방법.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블러 송 투. 5638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Foo Fighters, Everlong 두 곡 들으셨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저도 혼술 중에 알코올 중독 캠페인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여름이니까 맥주 갑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제가 이날 방송 중에 그 알코올 중독 캠페인 듣고, 아, 저도 이 캠페인 들으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드린 것 같은데, 그때 같이 들으시면서 서로 같이 뜨끔했군요. 아마 그 알코올 중독 캠페인, 특히 그 캠페인 나가는 시간대가 한 12시 한 30분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뜨끔하실 분들 많겠는데요. 저도 그 캠페인 듣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 얘기하는 줄 알고. 8913번님, 우리 같이 뜨끔했습니다. 3983님, 순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니 공감할 시간에 수면 중이어서 주말에 새벽 알바하며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맞다. 3984님, 예, 예. 아, 예전에 그래도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오셔서 인사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캠페인도 들으면서 사연 보내시고 또 음악도 들으면서 사연 보내시고 사연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모두 고마워요.

레드와 칠리 페퍼스 언더 더 브릿지. 이어서 아바 댄싱 퀸. 그리고 도노반 There is a mountain.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짧은 곡이 있어서 세 곡을 이어봤고요. 아바 댄싱 퀸은 644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놓친 적이 있었나 봐요. 미안해요. 그

댄싱 퀸을 두 번째 신청합니다. 안 틀어주시네요. 아, 미안해요. 못 봤어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틀어드렸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이 문자에 이나 화났음 이게 막 묻어 있는데요. 네, 오늘 좀 노래로 달래드렸습니다. 지금 소리 없이 나빌레라 영화 한창 상영 중입니다. 여러분, 저희 초대권 10장 갖고 있거든요. 초대권 원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1인당 2매씩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제 또 마지막 곡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애매하네. 아까 중간에 K2 김성미연 노래 틀어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오시는 기념으로 한 곡 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2 김성미연 소유하지 않는 사랑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단체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

0: 한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차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먼저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경기 광주나들목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상고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옥천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요금소 통과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 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장안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아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5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구리 방면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전으로는 장수에서 서운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시흥요금소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진행방향이 북중미 월드컵 거리응원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남산 1호터널 도심 쪽으로는 한남 1고가부터 을지로 2가까지, 남산 3호터널 도심 쪽으로는 3호터널 요금소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밀립니다. 강남순환도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한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봉천터널 앞두신 분들은 감속운전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성수대교와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막힙니다. 세종포 청강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포곡 1터널 부근에서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영국의 한 화장품회사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피부가 가장 늙어 보이는 시간은 수요일 오후 3시 반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음주를 즐긴 뒤에 평균 72시간쯤 지나면 독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딱 수요일 오후인 거죠. 또 직장인들에게 야근이 가장 많은 날 역시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수요일은 마음도 몸도 조금 처지는 한 주의 고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좀 지치고 버겁더라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다행인 건 이틀만 참으면 또 금요일이라는 거잖아요. 오늘의 어깨가 무거웠던 것만큼 내일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질 거라고 믿어보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